0: 네, 오늘 첫 곡 애니메이션 코코 OST 중에서 미겔 그리고 나탈리아 라포르카데가 함께 노래한 Remember Me였습니다. 오늘 오들오들 떨면서 출근하셨다는 8457님 그 정도였어요. 옷 좀 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 속마음을 간파하신 것처럼 오프닝에 무섭게 저 그래서 이미 하나 질렀어요 출근길에. 옷을 출근길에 앱으로 산다. 격세지감입니다. 그쵸, 진짜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옷이 있는데 왜 내 손이 안 가지? 뭘 기대한 걸까? 근데 보통 아침 저녁만 이제 그렇게 쌀쌀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낮에도 좀 겉옷 얇은 윈드브레이커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엄청난 팁이라고 반겨주신 2011님 감사합니다. 뭐 그 김에 작년 이맘때 사진 한번 보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방법으로 옷을 찾았는데요. 김혜정님인데 결론은 제 사진은 찾기가 어렵고 온통 우리 애기 사진뿐이라 옷을 못 골랐어요. 복직하고 처음 맞는 가을이라 급 고민이네요. 아기가 많이 어리구나. 자,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찾아보시죠. 박순정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완벽한 하루, 저희 오늘 아침하고는 사실 제가 자매방송이라고 했더니 무슨 자매냐고, 형제라고. 그동안 우리 순디, 상순씨 걱정해주신 분들 진짜 오늘부터 이제 복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또 완벽한 하루를 진행해주셨던 어제까지 우리 재영씨도 수고 많으셨고 상순씨 제가 사실 그제 잠깐 마주쳤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건강하게 네, 여러분들의 내실을 책임지는 그런 완벽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IS동서, 이카운트, 샘표식품주식회사,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시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군산시청, 음주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하겠습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4만원
2: 재고관리
3: 4만원
2: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5: 유후,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프로텍처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워낙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매력이지만 지금 상암 하늘 아래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가을 노래인가? 1209, 또 1007번님 등등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이었습니다. 1007번님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40대가 되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 PT 받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인간 탈곡기가 되어 탈탈 털리고 와요. 어떤 치료를 받으시길래? 저도 허리 치료는 좀 예, 전문 분야 많이 받아봤는데 40대, 네, 50대가 되면 또 달라지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역시 날씨 얘기가 우리 문자 게시판 또 미니 게시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하는데 손이 시려요. 이제 뜨아로 가야 되나? 김지원님. 아, 뭐 얼죽아도 있는데 하지만 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아, 목이 칼칼해가지고 예, 뭔가 따신 물로 좀 데펴줘야 되는 사실 저희 오늘 아침 스태프들 다 방송 전에 이제 음료를 한 잔씩 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오늘 비율을 보니까 따가 3, 아가 2. 많은 분들께서도 다 따로 갈아타시겠다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따를 제일 먼저 찾는 게 나의 순이더라고요. 네, 저부터. 윗물이 따뜻해야 아랫물이 차갑죠. 자, 하지만 젊은 작가 두 분은 네, 계속 아로 가시겠답니다. 쌀랑해진 학교 운동장. 운동회 연습한다고 아이들이 계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곁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우라들. 계주 선수 선발전에서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뭐 일찍 가서 연습 안 해도 되니까 좋잖아. 위로를 했는데 아직 섭섭한가 봐요. 3723님의 아드님. 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힘내고 저희가 팥빵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 쌀쌀하다고 4062님이 저 아직 에어컨을 끄지 않고 살거든요. 에어컨은 하긴 뭐 제습? 요새 습하지도 않은데 아무튼 꺼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 날씨였습니다. 저는 뭐 에어컨은 아주 낮에 볕이 따가울 때는 집이 후끈해질 때는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사용 안 하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뭐죠? 그 덮어 씌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월동 준비는, 네, 아직. 자, 이어서 9944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수잔 베가예요. 담스 다이너.

이 두 노래는 왠지 진짜로 잠의 노래 같아요. 다이도의 Thank You, 수잔 베가의 Time Steiner에 이어드렸습니다. 이 곡도 1320-3138님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들을수록 좋다고 하도 들었더니 동생이 다이도만 보면 언니 생각난대요. 그렇게 연결 지어지는 뭐 뮤지션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언제 한번 신청을 할까 하다가 생각만 했는데 뭔가 통한 것 같다고. 8133님. 네, 오늘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계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자애들은 신학기 반평생 되면 우리 반에서는 계주를 누가 할까 이런 신경전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드님 많이 위로해 주세요라고 7453님. 잊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한번 짚어주시니까. 자, 모두 힘내시고요. 하현상 그리고 수민이 함께한 노래인데요. 비스켓이라는 노래인데 2분 20초거든요. 이 노래 듣고 바로 돌아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향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0: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동물 북항이 소식입니다. 엊그제 막 물줄기까지 쏘면서 바다 쪽으로 몰아갔는데요. 북항이가 계속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작전 실패. 덕분에 눈물로 아쉬움을 표했던 시민들의 눈물이 다시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좁고 얕은 인공수로에 오래 머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 돼서 내일 대형 그물망을 이용한 2차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이랍니다. 뭐 북항이와의 작별은 아쉽지만 이 친구가 있어야 할 곳은 분명 바다죠. 자, 이번엔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항이 화이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요. 최근에 뚝 떨어졌대요. 한때 한 돈에 100만 원 넘었었죠. 근데 지금 한 돈에 68만 원 선. 한국거래소 금시장에도 금 1g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0% 넘게 내렸고요. 국제금값도 최근 7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값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는 거래요. 근데 금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세계 금 ETF에서 180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뭐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역시 금에 대한 관심은 뜨겁네요. 자, 오늘 오프닝부터 쌀쌀한 아침 얘기했는데 편의점에서는 벌써 겨울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급격히 내려간 기온 때문에 한 편의점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서 겨울 간식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뭐 군고구마, 붕어빵, 구운 계란, 꼬치 어묵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 또 다른 편의점은 따뜻하게 데워먹는 샌드위치를 판매하고요. 벌써 핫팩과 방한용품을 꺼내놓은 곳도 있답니다. 아직 우리 마음은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편의점은 참

빠르군요.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네, 오늘은 뭐 껌입니다. 껌. 겨울 간식하면 호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야채 호빵. 요즘에 피자 호빵도 있고. 저는 야호 팬인데. 네. 근데 옛날엔 저도 오늘의 퀴즈에 그냥 호빵은 다 이건 줄 알았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이 호빵의 원조는 달콤한 앙금이 들어간 이 호빵인데 붉은색을 띠는 이것은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겨울 죽을 수 없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해도 맛있고 차가워도 맛있는 네. 요거 죽도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뒷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형편 되시면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고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마스건이에요. Part of Gold.

네, 오늘 저칼로리 시사 때 등장했던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노래였네요. 마마스건 팥도 있고 금도 있고 팥 오브 골드였습니다. 자, 정답은 팥이죠.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 1101님인데요.

이제 하굣길에 전화 온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벌써 붕어빵이 나왔다면서 먹고 싶다고 계좌이체 해달래요. 12개에 7,000원 미니 붕어빵이었는데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붕어빵을 먹었어요. 역시 맛있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떡볶이집도 계좌이체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10,000원 넘어가면 현금 영수증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 참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참. 자, 스킨케어 받으실 분. 팥죽 먹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팥! 하고 소리 질렀대요. 소리 질고도 한참 웃겼어요. 2620님. 어떻게 딱 팥을 팥죽 드시다가 퀴즈가 그렇게 됐나요? 저는 팥죽에 밥알이 안 들어간 고운 팥죽을 좋아합니다. 근데 꼭 엄마는 밥알을 넣으셨어요. 뭐 밥알 있으면 또 고운 또 있고 전 새알도 좋고 다 좋아요. 6853님 그리고 세 분 더. 5750-9433 윤선주님 자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라떼 차트쇼 3, 4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5936님의 신청곡이에요. 제목이 신청곡이라 네. 이소라와 슈가가 함께합니다.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 이제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앞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내게

0: 정현경님이 역시 좋은 노래다 하셨어요. 문세오라버니 곡은 항상 옳다 이현경님. 자, 최동숙님의 신청곡으로 마이 블루스. 네, 이문세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시험 문제 출제 참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자,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잠깐 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가을볕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6132님 힘내시고요. 7506님 저도 에어컨 낮에 잠깐 틀고 근데 밤에는 전기장판 켜고 자요. 쓰고 나니까 제가 좀 참을성이 없나 싶기도 하고 한전에서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아, 정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전기포트를 사야 되나 고민했어요. 뭔 건덕지만 있으면 돈 쓸 생각만 하네 라고 0515님 생필품이잖아요. 전기포트 저기 물 끓이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사실 정수기 쓰시면 따신 물 나오잖아요. 근데 포트에 물 끓이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끓어요. 한 30초면 끓어요. 네, 물론 물 딱 커피 한 잔 정도 때. 군대 첫 휴가 나온 아들 3박 4일 짧은 일정 끝내고 복귀하는 날인데 보내주기 싫지만 보내야겠죠? 아니, 당연한 소리를 어렵게 하셨어요. 또 생각해보니 오늘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그나저나 휴가 3박 4일 동안 날씨가 좀 괜찮으셨기를. 네, 좋은 가을날 휴가니까 더 또 이걸 충전해서 계속 파이팅입니다. 정은선님의 아드님.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0: 이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0: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0월 첫날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뭐 이건 뭐 이 곡 자체가 계절성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이 곡을 만났을 때가 딱 요런 바람이 불던 2003년? 네, 요때 보스턴에서 학교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오우, 디페치 모드의 신곡이 나왔다고. 이게 꽤 오랫동안 공백을 갔다가 나온 곡으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2003년도 꽤 오래 전이지만 디페치 모드는 정말 뭐 영국의 신스팝을 대표하는 그런 밴드이고요. 뭐 멤버들이 전설이죠. 그 자체가. 그 야주라든지 이레이저를 이끈 빈스 클라크도 사실 첫 시작은 이 디페치 모드라는 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 앤디 플래처라는 또 멤버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원년 멤버인 마틴 고어 그리고 데이브 간 두 분이 남아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가을 아침 라디오에서 볼륨을 키웠었던 Precious라고 하는 디페치 모드의 노래,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네, 디패치 모드의 Precious. 이 팀은요, 신스팝을 기반으로 하지만 항상 히트곡들 보면 일렉 기타가 신스에 밀리지 않고 우리는 락밴드다라는 것을 또 정체성에서 포함하면서 신디사이저를 10분 활용하지만 기타 역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 곡에서도 그걸 여실히 들려주는 그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네, 곡이었습니다. 서늘한 가을 아침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나저나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답장으로 초성 힌트 받으셨죠? 뭐 벌써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를 누구 노래로 해야 하죠? 어느 버전이 나을까 궁금하다라고 네, 벌써 답을 알고 계신 자의 여유를 보여주신 1309님 네, 제목만 맞추면 됩니다. 가수는 상관없고요. 사실 이 곡은 힌트가 되겠지만 뭐 원곡도 충분히 히트했지만 리메이크 곡이 아주 대박을 터뜨린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미니 게시판 무료니까 정답 생각나시면 네, 내일 첫 곡 방송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께는 보정 속옷 준비할 거고요. 한 분께는 오늘 기억 오랜만에 기억 3종 세트입니다. 고체탈 취재의 비건 아로마 오일 밀대 걸레 세트 이렇게 정말 짜내서 만든 3종 세트 네, 기대하고 아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라운스 안마의자, 한국 콩나물 숙주 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웨어와 꾸며드립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덮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국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 들어갑니다. 가을 운동회 시즌인데요. 첫째, 라떼는 운동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었다. 파란 하늘엔 만국기가 펄럭이고 학교 앞에 솜사탕 아저씨, 잉어사탕 아저씨,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와주어야 진정한 가을 운동회였다.
1: 진짜 떠들썩했죠.
0: 공감하십니까?
1: 네, 만국기 특히 기억이 납니다. 아, 왜 만국기를 걸어놨을까요?
0: 그때부터 글로벌화.
1: 글로벌화? 이건 지구촌 축제다.
0: 아, 지구촌. 자, 두 번째, 12시가 됐다고 점심 먹느냐? 노노노. 콩주머니로 박을 터뜨려서 가을 운동회 점심시간이라는 문구가 나와야 진짜 점심시간의 시작이었다.
1: 오,
0: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박 터뜨리기가 보통 제일 마지막에 어떤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왜냐면 그 치우는 게 또 일이어가지고.
0: 그렇죠. 한번 터지면은 네. 그게 이제 청소할 때 다 쓸어 나가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저희 때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0: 자,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운동의 백미는 아직도 자신이 한창 때인 줄 알고 출발선에서 박차고 뛰어나가다가 나뒹굴고 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다.
1: 아, 이것도 조금 전 낯선 광경이긴 합니다.
0: 난 우리 엄마 아빠 한 번도 안 왔어.
1: 저 다니는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운동회 오는 광경이 좀 기억이 없어요.
0: 네, 오긴 왔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와서 뭐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점심 먹을 때 아. 자리 펴고 앉았을 때 네. 어른들이 밥 사 이렇게 싸와가지고
1: 오.
0: 그 점심 때 그렇게 먹었던 기억.
1: 저희 부모님 다 일하셔가지고
0: 저도 뭐
1: 기억이 없네요.
0: 할머니가 오셨던 적은 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네. 자, 원석 씨.
1: 네.
0: 오늘 뭐 어디 데이트예요?
1: 데이트요? 제가요? 아니요.
0: 그럼 당신이 하지.
1: 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0: 너무 멋있게 쫙 아래 위로.
1: 아, 그래요?
0: 어,
1: 감사합니다.

0: 아무래도 좀 뭐 하나 걸치면 평소보다는 좀 자켓을 걸칠 수 있는 날씨가 됐어요.
1: 요즘 아주 그 뭐 다이어트도 성공적으로 얼굴이 헬쓱해가지고 그냥
0: 헬쓱해. 근데 제가 그 목표 그 수치가 있거든요. 몸무게가 네.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일단은 좀 식단 소식.
1: 식단
0: 소식하고
1: 오늘도 그러면 같이 안 갈래요 밑에?
0: 아 가야죠.
1: 아 가죠. 가야죠. 한동안 너무 안 가가지고.
0: 예. 예. 근데 이제 좀 적게 먹고.
1: 그러면 예전 그 숨은 진주 히든 펄 시절에 네. 그때는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갔어요?
0: 아 그때는 그때는 50 몇 킬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 저도 그랬어요.
0: 히든 펄 때는.
1: 히든 펄 때. 네. 네. 저는 그때 심각하게 좀 너는 영양실조인가 이런 소리를 들었었던.
0: 그랬죠. 그 상디의 키에 50 몇 킬로면 진짜 많이 야위셨네요.
1: 저 허리가 네. 미스코리아 기준치였었어요.
0: 뭐 22인치, 24인치
1: 맞나요? 24였어요.
0: 와.
1: 먹어도 그러면... 그때는 뭐 별로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 초중반 되니까
0: 예.
1: 오 살이 좀 붙더라고요.
0: 붙죠. 예. 24인치면은 남자 바지를 못 입었을 것 같은데요.
1: 아니에요. 벨트가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벨트로 하던지 아니면 좀 수선을 하던지
1: 뭐
0: 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군요. 네. 근데 지금도 뭐 호리호리 하시니까 아, 그때는 그 정도면
1: 전형적인 지금 느크크.
0: 에이 상디
1: 몰라.
0: 여러분들한테 많은 진짜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 벗은 걸 봤나? 아니 근데 네. 살 빼면 고음하고 이럴 때 노래할 때 네. 특히 우리 다이나믹한 네. 데이브레이크의 무대는 네.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0: 근데 초반에 조금 힘들었는데 네. 지금 또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확실히 소리 자체는 살짝 얇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 게 있구나.
0: 살짝
1: 그건 또 매력에 속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 맛이 좀 있어요.
1: 자, 저희가 운동의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계속해서 운동의 추억 이야기가 도착하고 있는데
0: 네, 네.
1: 송혜민님이 학부모 달리기 우리 때 있었다고. 저 운동회 때 달리기 하다가 인대 끊어진 아저씨 봤어요.
0: 아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1: 119가 와서 실려가셨고요.
0: 아
1: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오버하신 거죠.
0: 아 근데
1: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0: 근데 이게 제가 부모가 돼본 적은 없지만
1: 네.
0: 좀 공감이 가긴 해요. 내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1: 이미 집에서 충분히 부끄러웠는데
0: 아 그거는 또 잘 모르겠고 그걸 만회하고 싶은 또
1: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0: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제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뭐 이런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에 가서 진짜 뛰다가 왜 그 마음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발이 안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전에는 분명히 내 발이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똑도로 따라왔는데 근데 몸 상체는 앞으로 가고 하체는 그걸 못 따라오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1: 오, 그렇게까지나?
0: 그런 광경이 있었다라는 아...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0: 네.
1: 다들 젊을 때 생각하고
0: 네.
1: 특히 턱걸이.
0: 턱걸이? 턱걸이는 저는 원래도 못해가지고 근데 턱걸이도 그런 게 있어요?
1: 턱걸이 제가 그래도 제가
0: 네.
1: 초등학교 때는
0: 예.
1: 턱걸이 되게 잘했고 그 비행기라고 아시죠? 한번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촥
0: 날아가고 예.
1: 그거까지 제가
0: 해내셨어요?
1: 손에 완전히 여기가 그 손바닥이 굳은 살로 완전히 맞들여가지고
0: 턱걸이 대장이었구나.
1: 뭐 한 20, 30개 정도 했었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한 20년 전에
0: 네.
1: 동네 놀이터에서
0: 네.
1: 아 턱걸이 한번 해볼까? 안 올라가는 거야.
0: 한 개도.
1: 왜 이러지? 한 개가 안 된다고? 그리고 손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줘갖고 네. 그 저 체력장 때 오래 매달리기 네.

0: 그것도 안 돼.
1: 그것도 안 돼.
0: 그 이후로 네. 그냥 피해 다녀요.
1: 떡걸이를. 네. 떡걸이가 배신했어.
0: 응.
1: 아 이런.
0: 신재형님.
1: 어, 박 터뜨리기로 점심시간 알리고 5, 6학년 여학생들 부채춤으로 오후 경기 시작을 알렸죠.
0: 아, 누나들이 맞아. 저렇게 해서 부채춤 쳤어요.
1: 운동회 피날에는 개주였다고요. 아 그러네. 개주가 그쵸. 있구나.
0: 요때 부모님들과 같이 뛰는 때 사고가 많이 나죠.
1: 개주를 또 부모님과 같이 뛴다고요?
0: 그죠.
1: 하, 진짜 이거는
0: 요때 많이들 다치시더라고요.
1: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네요. 개주는.
0: 8767님 운동회 시작 선서 외칠 때 학부모님 버전이 있었던 생각나요.
1: 오.
0: 하나 내 몸을 너무 믿지 않는다. 하나 넘어지지 않는다. 다 하나야. 하나 반칙하지 않는다. 반칙하지
1: 반칙은
0: 않는다.
1: 또 뭐야 반칙이.
0: 아. 개주할 때 앞에 가는 애 저기 바지 잡지 않기 뭐 이런.
1: 아 바지를 잡 반칙을 할 수가 있지.
0: 그치.
1: 우리 또 많은 사회생활 끝에 결과 지상주의로.
0: 그쵸.
1: 예,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좀 편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아.
0: 뭐? 예, 요즘엔 많이 안 그러겠지만. 자, 여러분도 지금 막 생각나는 추억의 가을 운동회 생각나시면.
1: 예.
0: 네.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당연히 게시판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소소하게 양념 세트.
1: 아 좋다.
0: 네 준비하겠습니다.
1: 네.
0: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그럼 여러분들의 추억을 기다릴게요. 데이브레이크입니다.
1: 오
0: 멜로우.

0: 데이브레이크의 멜로우였어요. 아 이것도 아까 전주 딱 듣다가 아 누구지? 이랬다. 데이브레이크 역시
1: 감사합니다.
0: 가을 하늘의 멜로우.
1: 멜로우
0: 좋았습니다.
1: 네.
0: 자 가을 훈동의 추억.
1: 5032님께서요 제 얘기가 나와서 깜놀했어요.
0: 왜 왜?
1: 5살 우리 딸 얼집 운동회 때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나서 달리려다가 또 넘어져서 무릎 팔꿈치 다 벗겨졌어요. 피가 철철 났다고.
0: 아 엄마가?
1: 네. 왕년에 달리기 선수였는데 몸이 늙은 걸 잊었더라고요. 근데 저 말고도 치료받는 학부모들 많았다라는 야, 추억을 보내주셨습니다.
0: 어린이집 운동회도 이렇게 격렬하구나.
1: 얼집이 어린이집이군요.
0: 안 몰랐어요.
1: 저는 읽으면서도
0: 벌집은 아니잖아.
1: 잘못 읽은 건가. 물집이 울딸 얼집. 일단 읽었습니다.
0: 네. 그렇죠. 뭐 울딸 얼집. 7524님 달리다가 바닥에 있는 쪽지를 주워서 안경 쓴 아저씨, 빨간 치마 입은 아줌마, 쪽지에 적힌 인물 찾아서 손잡고 뛰는 거 있었잖아요. 아 생각난다. 남의 자식이라도 이기게 해주려고 그냥 애득 손목을 잡고 냅다 뛰는 어른들. 애들이 무슨 키링처럼 달랑달랑 달려갔다는. 열심히 했다 진짜.
1: 아 근데 진짜 어린이집 유치원 때는 저 이런 광경을 좀 생각이 나요.
0: 아,
1: 오히려
0: 오.
1: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후로는 부모님이랑 같이 뭘 달리거나 했던 적이 없어요.
0: 맞아. 저도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네. 특별히 뭐 부모님과 함께 뭐 경기를 하고 이랬던 것보다 네. 와 내가 물구나무를 설 수 있구나라는 거를.
1: 물구나무요?
0: 어.
1: 상대는 도대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0: 아니 못하면 네. 체육 선생님이 네. 그 지휘봉으로 네. 막 허벅지 때렸어.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1: 아니 이게 맞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0: 아니 그 마스 게임 같이
1: 마스 게임
0: 몸으로 누구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아, 예. 만세하고 이런 거를 예, 그런 시킨단 거. 말이에요. 예. 남학생들.
1: 네.
0: 근데 내가 물구나무가 되는 거야.
1: 그러니까요. 되는 거였잖아요. 어,
0: 그게 그러면 앞에 친구가 내 발을 딱 잡아주면 네. 한 사람은 딱 물구나무 해서 무슨 자세 만들어서 네. 무슨 뭐 모형 만들기 이런 거. 아주 한여름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근데 지금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
0: 거의 군대였다고 보면 돼요.
1: 아니 턱걸이를 30개를 하고
0: 30개는 좀 뻥이었나 봐. 10개 넘었어.
1: 10개 넘게 하고
0: 어, 비행기 아무튼 한 바퀴 돌아서 착지.
1: 그쵸. 그런 네. 게 되고 물구나무 서기가 된다는
0: 그걸 그 운동의 덕분에.
1: 상대는 체육인이었네요.
0: 어, 진짜 한 마디 더 할까요?
1: 네.
0: 나 넓이뛰기 우리 반 대표였어요.
1: 상대.
0: 내가 허벅지가 좀 그때 많이 발달해 있었고.
1: 그때로 돌아가시죠.
0: 아,
1: 그때
0: 싫어.
1: 상디가 그때 히든펄이었네요.
0: 히든펄.
1: 예? 그때는 주저앉고 돌아가시다 우리.
0: 아 혹시 원석 씨는 특별히 잘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1: 저는 정말 최약체.
0: 아 요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1: 네.
2: 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 초등학교 스탠바이.
3: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2: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3: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4: 평택 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0: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꾸며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가을 운동의 추억 사연이 네. 너무 많이 와서 좀 라떼 차트 소개해야 되는데 딱 세 개, 세 분만 더.
6: 예. 유명희님께서요. 시골 학교라 전교생이 100명 남짓인 탓에 종목마다 다 출전했어야 해서 너무 바빴어요. 점심시간에 쪽잠 잤다고.
5: 아, 그 정도야?
6: 너무 피곤하지.
5: 아니, 종목을 좀 줄이시지. 할 걸 또 다 하셨구나.
6: 아,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요.
5: 아, 그렇군. 이수기님,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 두 딸의 운동회를 못 갔습니다. 아시죠? 그 소주 이름 적힌 앞치마. 네. 그거 입고 배달 갔다가 마침 학교 앞을 지나게 돼서 딸의 모습이라도 보려고 그 모습 그대로 갔다가 둘째 딸이 나보고 울고 불고 당시엔 저도 속상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해도 되고 아 이거 좀 씁쓸한 기억이네요. 그러네요. 앞치마만 벗으셨어도
6: 그 딸들이 그 모습 지금도 그거를 기억을 할래나?
5: 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금의 오늘이 있는 거죠.
6: 근데 의외로 딸들은 그걸 기억 못할 수도 있어.
5: 그럴 수 있죠.
6: 어머님만
5: 어머님이 좀 가슴이 아프셨고
6: 가슴 아프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5: 김미영님 얘기.
6: 네. 당시 키가 제일 작았던 저 삼촌의 어깨에 무등 타고 박 터뜨리기를 했는데 콩주머니가 죄다 저한테로 날아와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쌍코피 나고.
5: 아니 콩주머니 맞는다고 코피가 터져요?
6: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삼촌은 제 길을 살려주겠다며 저를 계속 위로 들이밀고 와.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 사진 보면 맨날 그 얘기. 이게 왜냐? 아,
5: 이게 그러겠네. 시트콤인데?
6: 이 무등을 타고 최대한 높이 올렸다는
5: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은 안 보여. 일단 네. 올리는 게 급급하니까.
6: 그러니까.
5: 얘는 거기서 밤탱이가 되고 있고.
6: 이 콩주머니의 최고 속도인 상태에서 맞는 거죠. 부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최고 속도 상태에서 맞는 거죠. 높이 있으니까.
5: 아 진짜.
6: 부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맞으면 코피터 정도는 아니잖아요.
5: 그러니까.
6: 네. 집중 포화.
5: 참 가슴 아픈.
6: 가슴 아픈데 좀 웃기긴 하네요. 근데.
5: 그러니까.
6: 아 참.
5: 하나만 더.
6: 네.
5: 9237님. 우리 딸 초등 운동 내내 달리기 5등이었거든요. 손님 찾기 때 20대 남자 손님이 걸린 거예요. 아까처럼 뭐 쪽지에. 네. 뭐 남자분이 너무 잘 달려가지고 우리 딸이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따님이 원래 5등인데
6: 네.
5: 20대 남자와 파트너가 돼서 네. 1등을 하셨다는.
6: 아, 그 너무 그 20대 남자분이
5: 네.
6: 승부욕이 보통이 아닌 분이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를.
5: 그러니까 어쨌든 뭐 1등 했으니까. 자, 9237님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께 양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자, 오늘 몇 년도 차트 갖고 오셨어요?
6: 오늘 차트는요, 2004년 10월 첫째 주로 갑니다.
5: 아, 딱 지금이네요.
6: 네, 그렇죠.
5: 22년 전.
6: 22년 전.
5: 자, 먼저 12곡.
6: 12곡.
5: 이 곡 한 곡 듣고 오나요?
6: 아니면, 그럴까요? 아니면.
5: 네.
6: 아, 그럴까요?
5: 거미입니다.
6: 네. 기억상실.

0: 이게 22년 전 곡이라니.
1: 그러네요.
0: 아 멋지다.
1: 거미는 이때도 노래가 어마어마했네요.
0: 물론 이거 있었네 이때부터.
1: 네.
0: 네.
1: 이게 자. 거미 2집 타이틀곡이고요.
0: 네.
1: 거미의 첫 1위 곡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랬구나.
1: 네.
0: 자 2004년 10월 네 멜론 종합 차트를 기준으로
1: 네
0: 이때 어떤 것들이 이 문화 예술 쪽으로
1: 네.
0: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지 일단 허준 대장금 이런 드라마들이
1: 네
0: 사랑을 받았답니다.
1: 아 이때 한류 열풍의 시작인가 봐요 그때가.
0: 이때 특히 겨울 연가가
1: 아.
0: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당시 아사히 신문에 난 기사 한 줄을 소개해드립니다.
1: 어.
0: 겨울 연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면 작품에 나오는 인물 배역을 맡은 배용준을 보고 저렇게 기생 오래비 같이 생긴 사람이 뭐가 좋냐라고 와이프에게 한마디만 해보시라. 아마 부인께서 화가 나 며칠 동안 귀하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진짜 아사히 신문에 쓴 기사래요.
1: 기사가 아주 굉장한데요.
0: 그러니까.
1: 와 이런 기사가 난다고요?
0: 그러니까.
1: 아,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0: 그, 난리도 아니었죠. 거기 막 그 저 주제곡이 그 파친코 그 머신에 슬롯
1: 네.
0: 머신에
1: 네.
0: 실려가지고 작곡가 김영석 씨.
1: 아 그래요? 저 대박, 몰라요.
0: 김영 대박 났었을 걸.
1: 어.
0: 물론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아. 아예 그냥.
1: 어.
0: 일본을. 네. 하긴 제가 느낀 게 이 당시 때 그 쏘땡 전기회사.
1: 네네.
0: 거기 모델이 배용준 씨였어요.
1: 아 연사마.
0: 연사마가.
1: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0: 저도 사실 미국에 있었어요.
1: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뭐 공연이나 이렇게 행사 뭐 여행 다니면 여기가 뭐 겨울연가 촬영 장소다. 뭐 이럴 때 이제 막 일본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게 왜 이런 걸 보려고 하지?
0: 드라마를 봐야 공감을 할 수 있지.
1: 그런가 봐요.
0: 네.
1: 오 어마어마했던.
0: 네.
1: 그 한류 열풍.
0: 그 사마라는 표현도
1: 네.
0: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아마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때 뭐 다 상이지 사마 아주 극존칭이라고 하니까
1: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좋은 건 줄 알고 다들 이제 사마 했던 거.
0: 또 최지우 씨는 공주라고.
1: 아 그래요?
0: 히메가 공주란 뜻이잖아요.
1: 히메?
0: 지우 히메라고.
1: 아 히메가 공주예요?
0: 아 모르셨군요.
1: 모르죠.
0: 일본어 수업 안 하는구나 요새.
1: 아이 가리마생.
0: 한참 또 하시더니.
1: 예. 하이.
0: 세이클럽이라고 기억나세요?
1: 세이클럽 이름은 기억이 나요.
0: 뭐지 이게?
1: 이게 채팅 서비스라고 하네요.
0: 아아
1: 이걸로 막 친구들 막 다시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이클럽이라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인구가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대요.
0: 야, 3천만.
1: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0: 2004년에.
1: 네. 그래서 이 세이클럽 열풍. 여기 보면 이제 뭐 최초의 아바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 가지고
0: 야, 그 지금 저희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1: 네.
0: 아주 그 2000년대 초반에
1: 네.
0: 그 유행하던 그 약간 픽셀 좀 깨져 있지만 귀여운 요 아바타들이 요때부터 등장을 했군요.
1: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 캐릭터는 약간 연사마 머리
0: 그런
1: 것 같아요.
0: 바람머리.
1: 네, 바람머리.
0: 네. 그리고 유행어들이 뭐 좌절 금지.
1: OTL.
0: 이게 이때 출연했군요.
1: 네. 엑스맨에서 우리가
0: 당연하지
1: 했던 그런 거.
0: 뭐 너 저기 나쁜 말 했는데 당연하지. 뭐 이런 넘어가는 거.
1: 못 당연하지 못하면 벌칙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0: 자 그리고
1: 그때 달라요 말.
0: 잘한다.
1: 이거 기억나시죠?
0: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1: 어 뭐요?
0: 내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불새 에릭 대사랍니다.
1: 아, 이 대사는 지금 들어도 정말 과감하다.
0: 과감하다.
1: 아,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0: 있대요.
1: 밥 먹을래 나랑 살래.
0: 밥도 먹고 같이 살자.
1: 아 저랑요? 심쿵.
0: 미안하다 사랑한다 소지섭 씨 대사였다고.
1: 아 자, 있었군요.
0: 일단 노래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이승철 씨의 긴 하루가 9위를 차지했는데요.
1: 그러네요.
0: 기억나시죠? 노래,
1: 기억나죠.
0: 이 노래는 뭐 그냥
1: 너무 좋죠.
0: 근데 이게 네. 원래 그 신하위의 리드 보컬 맡았던 김바다 씨 기억나세요?
1: 네네. 네네.
0: 그분한테 갈 뻔한 노래래요. 작곡가 얘기에 의하면.
1: 아, 그 당시 나비효과라는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나비효과 타이틀이 첫사랑이라고. 그 노래도 꽤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She's all I need, 사랑을 몰라. 아, 그런 노래 있는데.
0: 네.
1: 앨범 완성 단계에서 기나루보다는 첫사랑을 택했다. 네. 그러고 이승철 씨가 기나루를 알아본 거죠.
0: 가져가신 거죠.
1: 네.
0: 뺏어갔나?
1: 아, 뺏어갔다고. 아, 그건 좀 당사자분들이죠.
0: 그러니까.
1: 근데 야. 이승철 씨가 데뷔 40주년이래요.

0: 아니 얼마 전에 추석 때 네. 이승철 씨 콘서트 모 방송사에서
1: 네 했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시청률이 10%인 건 오늘 처음 알았네.
1: 10%요? 진짜요?
0: 이거 뭐 대박 아니에요?
1: 야.
0: 역시 시랑이... 박보검 씨까지 출연을 했었대요.
1: 그거는 제가 SNS에서 본 것 같아요.
0: 워낙 피아노를 잘 치니까.
1: 네, 너무 잘 쳐요.
0: 이 친구는 뮤지션이에요.
1: 맞아요.
0: 우리가 저기 드라마, 그러니까 연기계에 뺏긴 네. 음악계의 보석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1: 맞아요. 악보도 필요 없어요.
0: 그러니까 들으면 다 해.
1: 치더라고요.
0: 전형적인 어떤 천재.
1: 아, 다 가졌네.
0: 아무튼 이승철 씨 얘기하다가 결론이 박보검으로 갔네.
1: 맞습니다.
0: 자, 8위는 러브홀릭의 스카이입니다. 네. 러브홀릭은 또 워낙에 또 그 메인 보컬들이 좀 여러 단위였나요?
1: 메인 보컬은 지선.
0: 지선.
1: 네.
0: 자꾸 헷갈려요.
1: 네.
0: 그 러브홀릭 강현민 씨가 만든 어떻게 보면은 유닛.
1: 그쵸.
0: 프로젝트 뭐 이런 거죠.
1: 강현민 씨가 어떻게 보면 이 노래 핵심이
0: 그쵸.
1: 멤버죠.
0: 네, 프로젝트를
1: 했고 그때 이 스카이라는 노래가 뭐 그 단막극 MBC 베스트 극장 단막극에 이 특별 출연을 했대요. 이 멤버들이 멤버가
0: 진짜?
1: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 신곡 스카이를 열창하는 모습이 나왔다.
0: 아.
1: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가 확 또 올라온 거겠죠. 근데 가수들이 드라마에 특별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0: 그럼 뭐 완전 적이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1: 까메오.
0: 까메오.
1: 일 수도 있고 진짜 고정으로 나온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고정으로 나오기도 했고.
0: 제가 MBC에 그 유일하게
1: 네.
0: 아, 중간에 종영된
1: 네.
0: 시청률 문제로 그 시트콤
1: 뭐예요?
0: 가문의 영광이라고
1: 시트콤에 나오셨어요?
0: 그럼요.
1: 대사를 하셨다고요?
0: 그럼요. 어이 봐, 모르게 너무 다행이야. 이러니까 접었지.
1: 저는 오늘 상디의 재발견입니다.
0: 심지어 제 파트너가
1: 네.
0: 연기자 신혜라 씨였어요.
1: 진짜요?
0: 내가 잡지사 기자고 신혜라 씨가 만화가고 내가 맨날 아유 아직도 원고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1: 네.
0: 가가지고 이제 슬쩍 그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좋아하고 뭐 약간 그런.
1: 아 지금 상지의 대사가 그 상 진짜.
0: 뭐 그런 거였어요.
1: 네. 이제 적어야 됩니다. 가문의 영광. MBC 시트콤 분명히 다시 보기 있거든요.
0: 분명히 그때 프로듀서께서
1: 네.
0: 중간에 멈춰서 미안하다고 네. 좋은 기회 불러준다 그랬는데
1: 네.
0: 안 부르더라고.
1: 그 PD분도 같이 날라갔다가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0: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
1: 아 아무튼 뭐
0: 자
1: 턱걸이에 넓이 멀리 뛰기에 연기까지. 아 상기 뭐, 재발견.
0: 새롭게 세상을 알아가던 시기죠. 네.
1: 상디는 정말 많은 걸 하셨군요.
0: 아, 살아남기 위해서.
1: 정말 천상 뮤지션인 줄 알았는데
0: 좀 차트를 건너뛰어서
1: 네.
0: 4위를 차지한 노래는
1: 네.
0: 아 이게 이렇게 오래됐구나. 바비킴의 고래의 꿈.
1: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4위 곡이죠. Yeah. 이게 피처링 김영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0: 네, 이분이 누구시죠?
1: 김영근 씨가 그 바비킴의 아버지.
0: 아 진짜? 듀엣곡이에요 그럼 이게?
1: 이분이 MBC 관현악단 출신의 트럼펫 연주가래요.
0: 아 그럼 지금 나온 이 트럼펫이 아버님이 부신?
1: 맞습니다.
0: 야 사연이 또 있었구나. 이렇게
1: 굉장히 연주를 잘하셨어요.
0: 오.
1: 간주에도 막 이렇게 막 부는 뮤트 트럼펫으로.
0: 오.
1: 근데 이게 그 바비킴이 좀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대꾸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외면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0: 어 처음에는.
1: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늦잠 자고 낮에 깼는데 방문 틈 사이로 본인 노래가 들리면서 아버지 트럼펫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아버지다.
0: 이게 연습을 해주신 거군요.
1: 그렇죠.
0: 야. 아 근데 관현악단의 연주자가
1: 네.
0: 바비킴은 어렸을 때 이민 갔던 아버지랑 같이 갔.
1: 그렇겠죠. 아,

0: 돌아온 거구나.
1: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꾸시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잘 안 돼서 돌아오신 거겠죠?
0: 그냥 제목 고래의 꿈.
1: 네.
0: 아쉬운 연주 좀 들어볼까요?
1: 네.

0: 미러블의 글라이딩이라는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꼭 패러글라이딩에 올해는 도전하겠다고. 그 보트에다가 매달아서 낙하산 타고 가는 것, 그건 뭐라 그러죠? 했다가 저 이 세상과 하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또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무중력 체험처럼 중간에 살짝 보트를 세워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냥 오싹.
1: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를 은근히 많이 해본 DJ, 매일 아침 9시
0: 오늘 아침 연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뜬금없이 뭔 얘기인지
3: 이거 뭐예요?
0: 몰라, 우리 저 광고인데.
3: 어울리지 않은 스포츠를 은근히 많이 해본 DJ.
0: 해보긴 해봤다.
3: 근데 원래 체육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어울리지 않은 스포츠.
0: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검도를 했었고. 진짜 안 어울린다.
3: 상디.
0: 네.
3: 어떻게 보면은 그 DNA가 상디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간 거네요.
0: 뭐 이렇게 보면 뭐.
3: 아니 앤톤 이제 춤추고 그 피지컬을 유지하는 것이.
0: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DNA에 춤이 없었는데 그 여기 돌연변이처럼. 애들이.
3: 상디가 그런 어떤 DNA가 있는 거죠.
0: 자,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3: 이것만 소개해드리면 안 돼요?
0: 네.
3: 3513님, 상디 가문의

0: 영광 연출하신 분 2010년에 MBC 떠났대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타 분야에 진출을 노렸던 윤상을 음악에만 전념하게 만들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근데 연출하신 분이 MBC를 떠난 게 뭐 안 좋게 떠날 수도 있지만 좋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떠난 걸 수도 있어요.
1: 네, 이 무렵이면 뭐 이제 그 종편 네, 뭐 그런 데서 이제
0: 스카우트에서 갈 수도 있고.
1: 그렇죠. 나 키워준다 그랬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각종 어린 친구들의 아버지, 뭐 선생님 역할,
0: 어울려. 네,
1: 다. 자, 1일 2004년 10월 네. 첫째 주 1위 곡은 뭡니까?
0: 1위 곡 이수영입니다. 휠릴리. 아,
1: 시간이 진짜 너무 안 남았다. 네. 아, 이 오리엔탈리즘의 끝판왕.
0: 그쵸. 작곡 황성재.
1: 야, 최고의 또 프로듀서 황성재의 네. 야심작.
0: 진짜 완성도가 높은 노래.
1: 아, 그렇죠. 네. 황성재 씨는 정말 네. 이런 대곡 발라드의 네. 어떤 한 획을 긋고 있는 맞아요. 프로듀서입니다.
0: 대단합니다.
1: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오늘도 원석 씨 너무 감사하고요.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배우의 수만큼 그 답도 다양할 테니까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고 관객 여러분을 만날 때면 늘 설레입니다. 수많은 선택 끝에 빚어진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가 닿을지 또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기는 작품을 통해 말을 건네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0: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가끔 보면 달력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독특한 기념일들이 있더라고요. 2월 13일은 세계 라디오의 날, 7월 2일은 세계 UFO의 날이고요. 그리고 11월 13일은 세계 친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1일은요,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세계 커피의 날이더라고요. 왜 하필 10월이냐 봤더니요, 적도 부근에선 이 무렵에 새로운 커피 열매 수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만큼 10월의 첫날 우리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목요일이네요. 벌써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 들국화의 노래 띄워드렸는데 바로 문자가 왔네요. 들국화 이 9694님께서 80년대 이 밴드 곡을 듣고 나서 바로 음반 사러 달려갔던 기억이 나신데요. 가히 독보적이었다고 최고의 명반 중에 명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오늘 첫 곡 선곡 잘했네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쁩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세계 커피의 날이기도 하지만 제78주년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너튜브에서도 윤세호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한번 가져보는 시간 마련해 봤어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제 동생이 지금 육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1년이 더 지났는데 그래서인지 더 국군 장병 여러분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동생을 비롯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부에서 내 맛속 코너 있는 목요일이죠. 강원 현지인들의 찐 맛집들 함께하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샵 1133으로 여러분의 강원 찐 맛집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2부에서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 오전에 함께하고 싶은 노래들도 지금 오늘 신청곡이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내주시면 한 곡 한 곡 최대한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0: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댓글로도 신청곡 받아볼게요. 그럼 너튜브에서 보내주신 신청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월이니까 꼭 들어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윤세우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가 불렀습니다.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왔습니다. 8554님께서는 국군의 날인데 군에 근무하셔서 오늘 쉬신데요. 그래서 동료분들이랑 모임이 있어 지금 가는 중이라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골프 모임 재미있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부럽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띄워드렸고요. 저는 10월 하면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5월과 10월에 꼭 틀고 싶은 노래였는데 DJ가 된다면 10월의 첫날 한번 띄워드립니다. 자우림의 1717177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들으셨을까요? 이 2절 시작될 즈음에 5월의 햇살처럼 10월의 하늘처럼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저는 딱그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우림의 17171777을 띄워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아까 오프닝에서 커피 이야기에서 이 커피 관련 노래 듣고 싶은 분이 계시네요. 2980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나윤권의 커피 한 잔의 행복.

네, 나윤권의 커피 한 잔의 여유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커피 한 잔의 행복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시스템에는 커피 한 잔의 행복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여유라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298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신청곡 한곡더 만나보고 2부 네마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마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에서 강원도 현지인 분들의 찐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만 알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은 유명해져서 장사가 좀잘 돼서 사장님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맛집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잠시 2부에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샵1133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2023님께서 서울 가셔서 서울의 하늘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강원도 하늘이랑 비슷하게 너무 높고 푸르고 구름도 너무 예쁘네요. 서울 오랜만에 가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하다 하시면서 신호 대기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그래도 라디오는 틀어두고 계시는 분들 어떤 지금 뭘 하면서 보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잠시 하늘 쳐다보시면서 잠깐 눈 깜빡이면서 하늘 예쁜 하늘 잠깐 구경하는 여유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2023님의 신청곡 만나보고 잠시 2부에서 네마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 함께 들으실게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0: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네마소 코너 들어갈 시간인데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강원도 현지인 찐 맛집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한 곡 먼저 들어보고 네마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0449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1: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2: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1: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2: 아, 누구랑 있었냐고!
3: 야!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 찐맛집 한번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지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식당은요 4208님이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양양의 물회집, 지난 추석 연휴 때 다녀오셨나봐요. 가족분들이랑 양양에 위치한 수산항 물땡이라는 식당인데요. 여기는 째북으로 만든 물회랑 북을 판다고 합니다. 이 4208님의 가족분들께서는 겨울에는 째북 국을 먹었고요. 그 이후 이번 추석 때는 째북 문어 물회 그리고 뭐 드셨고 부모님께서는 또 째북죽을 드셨대요. 째북 국을. 이 째북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동해안에 살고 계시진 사는 분이 아닌 분들께서는 이 째북이란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208님께서 째북은 작은 조개를 의미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저도 째북을 알게 된 지 별로 안 돼서 정확하게 찾아봤거든요. 이 째북은 동해안 3대 토종 조개인 민들 조개를 부르는 강원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백합과의 조개래요, 민들 조개가. 근데 다른 조개들보다 크기가 작고 째째하게 생겼다고 해서 째북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이런 설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째북, 전 아직 째북 물회를 안 먹어보긴 했는데 이 째북 물회가 양양에서 정말 유명한 음식이더라고요. 이 저희가 뮤직 드라이브 코너 토요일에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강원도 지역 한 곳을 선정해서 가서 어떤 곳 어느 곳 둘러볼지도 알려드리고 가서 먹고 와야 되는 음식까지 소개해드리는 코너거든요. 네, 양양 소개해드릴 때 이하님께서 째북 물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째북을 알게 됐는데 째북 문어 물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4208님이 알려주신 양양에 위치하는 수산항 물땡,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블로거분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 나물도 있고요. 젓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밑반찬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가자미 물회도 있고요.

째봉 물회도 있고 째봉 문어 물회도 있고 전복 가자미 물회도 있고 째봉 국, 째봉탕 이렇게 약간 째봉 전문점인 것 같아요. 이곳은 가자미 물회도 뼈가 우독 씹히는 게 식감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물회 동해안에 방문하시면 많이 드실 텐데 조개살이 들어간 물회는 아직 안 드셔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네, 이 째봉 문어 물에 조개살이 듬뿍 들어가서 식감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후기가 있네요. 째봉탕은 회 못 먹는 친구들이 주문한 째봉탕이었는데 장칼국수의 국물 맛, 또 섭국 맛도 좀 있고 뭔가 맛있었다고 처음 먹어본 음식이어서 신기했는데 이 장이 맛있었다는 후기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째봉 문어 물회 저는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또 째봉 전도 파는데 이 파전이 물회와 궁합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4208님의 맛집 양양에 위치한 수산항 물땡 소개해드렸고요. 째봉 물회, 째봉국까지 안 드셔본 분들께서는 다음에 동해안 여행, 양양 여행 가실 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째봉국, 째봉물에 전달해드렸고요. 소코도무의 회전 목마 듣고 와서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의 맛집 띄워드릴게요.

0: 네, 소코노무의 회전목마 듣고 왔습니다. 대학생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찐 맛집들 소개해드릴게요. 2980님, 찐 맛집 원주 행구동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 소개해주셨네요. 양평 원조 해장땡이라는 식당이고요. 처녀, 막창 등 각종 소 내장과 머릿고기 살이 같이 포함돼서 얼큰한 국물이 일품이고 내장과 고기가 다른 집권보다 너무 푸짐하대요. 엄청 푸짐하고요. 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깍두기랑 김치도 너무 맛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천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또이 막창집에 가서 막창 구이집에 가서 반찬으로 천엽이랑 간 생으로 조금 주시잖아요. 전 그거를 엄청 많이 리필해 먹습니다. 천엽을 소금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해장국에 들어간 천엽도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또 주방과 홀에 직원분들이 많아서 주문하면 빨리 나와서 너무 좋다고 2980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주차공간도 넓고 전날 술 먹고 해장이 필요하면 꼭 가보시라고 가성비 최고의 맛집이다. 이렇게 2980님이 양평에 있는 해장국 맛집. 양평에 있는 게 아니죠.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양평 원조 해장땡이라는 식당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이 해장국, 해내탕, 사골곰탕, 불고기 뚝배기도 있네요. 또 곱창 전골까지 파는 다양한 메뉴로 승부를 보는 식당인 것 같고요. 한번 후기를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봐 볼게요. 여기는 해장국, 해내탕이 주 메뉴지만 사골곰탕도 정말 맛있대요. 오, 여기 곰탕이 진짜 속안 좋을 때 먹기 딱이다 이러면서 해장으로 이 해장국뿐만 아니라 곰탕도 좋나 봅니다. 계속해서 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장국 곰탕 맛있게 먹었다는 후기 또 있고요. 내장 머릿고기 모두 야들야들하게 듬뿍듬뿍 들어가 있다고 매장도 넓고 쾌적하다는 후기가 있네요. 원주 행구동에 위치한 양평 원조 해장땡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조만간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내장 같은 거를 막 유치원생 때부터 부모님이 드시면 옆에서 같이 먹어가지고 어른들이 엄청 신기해하셨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꼭 한번 조만간 먹으러 가볼게요. 2980님의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한곳더 소개해드릴게요. 20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성 거진에 있는 맛집 보내주셨네요. 돈방땡이라는 한식집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해물찜이 진짜 맛있대요. 매콤한 게 아주 혀를 자극하는 맛집이라고 청취자분들 다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고성 거진에 있는 돈방땡이라는 식당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번 메뉴를 살펴볼게요. 해물찜, 대구볶음찜, 명태찜, 아귀찜, 소곱창 전골까지 파네요. 아, 양념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저는 아직 대구볶음찜은 안 먹어봤습니다. 네, 해물찜이 맛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고성 방문하면 꼭 가볼게요. 혹시 배달도 되나요? 저는 이 해물찜 중에서 고니를 듬뿍 넣어주시는 이런 해물찜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보니까 저는 해물찜을 그래서 배달을 진짜 많이 시켜 먹어요. 근데 제가 곤이랑 알을 좋아해서 해물찜 식당에 알 곤이 듬뿍 들어간 찜을 고를 수가 있는 배달 식당도 있더라고요. 저한 2주에 한 번씩은 해물찜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 돈방땡 거진의 맛집도 해물찜이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한번 고성에 놀러 간다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2019님의 맛집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맛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맛집 소개해 주신 세 분께 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4208님, 2980님, 2019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 드렸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첫날에도 함께해 주셨네요. 11월도 12월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맛집 소개하다 보니까 유독 오늘 더 배가 고프네요. 째복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해물찜도 그렇고요. 또 해장국도요.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은데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제 목요일 오전이 끝나가고 내일 하루 보내면은 또 다음 주 월요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남은 하루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 8554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아침 달력을 한 장 스르륵 넘기면서 어라 벌써 10월이야?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새해 첫날의 설렘으로 2026년을 시작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2026년도 이제 딱 92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문득 지난 1월 좀 부푼 마음으로 적어내려갔던 연초의 거창한 목표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과연 그 빽빽한 목표나 성공들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행복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또 먼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무 탈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며 편안하게 웃고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 소소하고 다정한 순간들이 모여 만드는 하루야말로 그 어떤 거창한 목표보다 가장 또 눈부시고 빛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2026년의 92일, 무엇을 더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은 살포시 내려놓으시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짓는 웃음들, 또 그리고 다정한 식사 한 끼, 이런 것들로 따스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 1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토이 김영중, 좋은 사람.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10월 1일입니다. 예, 2026년 10월의 또 첫날인데요. 또 달력을 넘기시면서 와, 2026년도 이제 다 갔다 이런 말씀들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딱 92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은 또 1월에 그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나 목표들 쭉 적잖아요. 근데 그 빽빽한 목표나 성공들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예, 이게 물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 뭐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바라는 행복들은 목표 달성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 예, 이런 것들에서 오는 행복들도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10월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10월 1일 오프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92일 동안 그래 목표 아직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 이런 마음도 물론 좋지만 이런 조급함이 드신다면은 살포시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매일 소소하게 짓는 또 웃음 맛있는 식사 한 끼 이런 거에서 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보내면은 2026년도 그래도 기분 좋게 조금 포근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추천드립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4356번님께서도 출첵해주셨고요. 1189번님도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도 올해도 석 달 남았다고 날씨도 이제 진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 보내주시면서 또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 또 그리고 2904번님도 야 오프닝 따시다 따셔 저는 이제 목표를 안 만들 겁니다. 그냥 없을 무 무로 살아가야겠어. 목표 확인할 때만 되면 맨날 회피형입니다 하셨는데요. 현명하십니다. 예, 목표는 그냥 그때 그 설렌 마음에 어느 정도 흔적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그 두근거림 설렘 그냥 흔적만 남기시고 예, 그냥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연말을 또 보내면은 한 해를 굉장히 또 잘 꽉꽉 채워서 보냈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없을 무 거의 뭐 무소유 같은 느낌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하시죠. 또 그리고 2018번님도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즐거운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되니까 또 메뉴가 고민인데 후디는 점심 뭐 드셨나요?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예 제육 같은 느낌의 고기와 그 두부 예 두부 구운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먹었습니다. 한식. 저는 또 한식을 좋아해서 보통은 요즘에 뭐 먹을까 하면 한식으로 가긴 하는데 점심으로 한식 어떠신가요? 예, 백반 같은 거. 또 그리고 0519번님. 오늘부터 남편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함께 소풍 가고 있습니다. 16년간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남편. 고생 참 많았고 휴직 기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놀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또 오늘부터 또 10월 1일부터 남편분께서 육아휴직 들어가셨군요. 와 첫날부터 이렇게 소풍을 가십니까? 너무나 로맨티스트신데 16년간 처음 쉬시는 거군요. 예, 휴직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그리고 육아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서 잘 또 추억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창 여전히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10월 1일인 만큼 예, 이런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예, 상기시키면서 오늘 또 하루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두 곡은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정엽의 눈부신 하루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 신청곡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또 일부간에 함께 떠들어봐요.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정엽의 눈부신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3647번님께서 달력을 넘기다 보니 달랑 석장 남은 거 보니까 시간 참 빨리 간다 생각 들더라고요. 다들 남은 올해 더 꽉 채워서 행복해지세요. 또 오늘은 간만에 혼자 점심을 먹어서 간단히 샌드위치 사서 차 안에서 또 푸른 하늘과 바다 보면서 힐링 중입니다.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니까 더 좋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또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와, 이 뷰에서 차에서 지금 샌드위치 드시는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바다 뷰. 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달력이 정말 달랑 석장 남았거든요. 예, 다들 정말 올해 꽉꽉 채워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한철의 목소리, 이한철 씨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늦어도 가을에는.

이한철의 늦어도 가을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안내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출장을 가게 돼서 또 정오의 희망곡 요 자리를 비워두고 한 주간 다녀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대신해 주실 분을 제가 또 열심히 부탁을 드려서 이제 일간 김지후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긴 한데 월간 호디, 월간 이호석 다음 주에 또 함께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출장을 가는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월간 호디 또 함께 시간 즐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잊을만하면 또 그리고 보고 싶을만하면은 오시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일석이조. 1부 마지막 곡은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띄워드립니다.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for you.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7: 야, 시원하다.
6: 백년가게 맛집
8: 횡성 새말 토종순대.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2: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어릴 적 문방구에서 몇백 원 주고 사서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듯 이렇게 모으던 추억의 수집품들 다들 기억하시죠?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발표에 따르면요,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이 카드의 거래액이 무려 7배 넘게 급증하며 K-POP 포토카드까지 제치고 수집품 거래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희귀한 초판 카드는 무려 한 장에 600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요. 빵 봉지 안에 들어있던 1세대 띠부띠부실 전종 세트는 200만 원이 넘게 거래될 정도라는데요.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등 귀여운 캐릭터들로 30년 가까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뽀로로, 2번 포켓몬, 3번 뿡뿡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의 카드가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제목에 힌트가 있고요. 솔리드의 노래 들고 왔어요. 잠든 널 포켓 속에. 예, 준비했습니다. 아, 너무나 직접적인가요? 일단은 노래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솔리드의 잠든 널 포켓 속에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런치 퀴즈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발표에 따르면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이카드의 거래액이 무려 7배 넘게 급증하며 K-POP 포토카드까지 제쳤고요. 이 수집품 거래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희귀한 초판 카드는 무려 한 장에 600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빵 봉지 안에 들어있던 1세대 띠부띠부실 전종 세트는 200만 원 넘게 거래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등 이 귀여운 캐릭터들로 30년 가까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뽀로로, 2번 포켓몬, 3번 뿡뿡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청취자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또 자녀분들이 이거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은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거든요. 정답인 이것에 또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주제가 예, 그 주제가도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노래를 그냥 뭐 줄줄줄 외면서 등교하고 하교하고 그러는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한 힌트송은 이것의 애니메이션의 또 주제가를 선곡을 해왔고요. 워낙에 또 그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이런 친구들을 이름을 들으면은 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런치 퀴즈 두 번째 힌트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포켓몬이었습니다. 아, 최근에도 이 포켓몬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고요. 아, 특히나 이 카드, 아, 저도 알고리즘에 이 카드를 뽑고 사고 이런 구매하는 너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그런 영상들을 한 번, 두 번 정도 보긴 했는데 정답은 2번 포켓몬 카드였고요. 정말 이게 저는 대박이더라고요. 이 거래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 거래 가격대가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요, 5,000원짜리 이 낱장 카드부터 또 그리고 한 장에 2,760만 원에 이르는 또 PSA 감정 10등급 카드까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PSA 감정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카드를 이렇게 팩에서 뽑게 되면은 카드마다 또 그 디테일한 게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비싼 카드가 있고 그 안에서도 이 캐릭터가 좀 가운데,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흠집이나 그런 뭐 이렇게 손상된 곳이 없는지, 이런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따져서 요거는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PSA 감정 10등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만점을 받은 카드는 2,76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예, 사실 그냥 아이들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수이자 방송인 강남 씨, 예, 이상화 씨랑 결혼하신 그 탤런트, 예, 강남 씨 다들 아시죠? 너튜브 보면은 또 강남 씨가 이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콘텐츠가 많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그 이상화 씨 몰래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수집하다가 이상화 씨가 그거를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왜 약속을 어기지 하고 강남 씨의 카드를 그냥 몰래 다 들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몰카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강남 씨가 갖고 있는 카드의 총액, 예, 가치가 얼마죠? 라고 물어보니까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 예, 카드가. 예, 그래서 와, 이게 그냥 단순히 놀이 상품이 아니구나라는 저도 생각도 들었었는데, 실제로 최근 1년간 거래된 이 빈티지 포켓몬 상품 가운데 최고가는 또 2000년에 발매됐었던 또 우리나라 초판 썬더카드였다고 하는데, 또 600만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1999년 초판 1세대 띠부띠부실 이 전종 세트 다 모아져 있는 세트는 214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의 말을 또 빌리면, 또 개인의 취향에서 출발한 이런 수집 활동들이 이제는 거래로 연결되면서 이 컬렉터블, 리커머스 시장이 또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집가의 물건이 또 해외 수집가에게 거래가 되는 또 글로벌적인 흐름으로도 확장되는 추세라고 하는데, 아, 정말 소위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카드가 2,700만 원. 자, 정답은 2번 포켓몬이었고요. 3521번님, 요새는 옛날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슬퍼집니다.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가 유유유 보내주셨는데, 아, 또 어렸을 때 포켓몬 재밌게 보셨나 본데요. 이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주제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좀 이렇게 노래 길이가 짧은 이런 포켓몬스터 노래에는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퀴즈를 또 핑계로 또 이런 추억의 노래도 들려드렸네요. 또 그리고 2904번님도 아니 이럴 거면 천사소녀 네티도 틀어줘야죠.

0: 네. 아, 이제 청취자들마다 분들마다 그 추억의 만화 주제가 하나씩은 떠오르실 텐데 어떤 또 애니메이션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그 부모님께서 저하고 이제 저는 친남동생이 한명 있는데 TV를 너무 많이 볼까 봐 그때 당시만 해도 TV를 바보 상자라 부르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고 자랄까 봐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볼수 있는 게 13번이었습니다. EBS 교육방송. 근데 그때 뭐 했던 애니메이션들, 뭐 그리고 만화가 뭐 딩동댕 유치원, 뚝딱이, 그리고 뽀로로는 저보다 조금 더 위에 늦게 태어나신 분들인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EBS에서 옛날 8, 90년대 고전 애니메이션을 몰아보기로 틀어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은하철도 999, 톰소여의 모험,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런 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취향이 좀 제가 태어난 해 세대보다 조금 더 뒤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인생 선배님들하고 대화가 통할 수도 있는데. 자, 또 그리고 6999번님께서도 2번 포켓몬 맞춰 주셨고 또 그리고 또 7269번님, 8843번님도 포켓몬. 후디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천 버스 기사입니다 하시면서 또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신가요? 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9326번님, 8309번님. 포켓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척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저는 피카츄를 좋아했고요. 또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또 이름이 김지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켓몬의 피카츄하고 주인공인 지우. 예, 제가 그 별명도 있었습니다. 지우 포켓몬이니 피카츄 왜안 데리고 왔니? 뭐 이런 친구들의 질문들. 또 그리고 1140번님도 지금은 대학생 막내딸 이빵 사 먹으면서 스티커 또 캐릭터 모으곤 했네요. 정답은 2번. 또 5362번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수억을 씁니다. 킥킥킥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다 모으면은 몇백만 원은 쓰겠는데요. 아이들이 또 이런 취미는 못 갖게 해야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그리고 9879번님도 아들이 30주년 카드 산다고 아침 7시부터 오픈런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영상 본적 있습니다. 이게 또 포켓몬스터 뭐 팝업스토어나 뭐 카드 이렇게 구매 대기 하는 거 보니까 뭐 전날부터 오셔가지고 돗자리 깔고 대기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재테크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격이 계속 뭐 오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0011번님도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 스티커를 모으더라고요. 정답은 2번 포켓몬 보내주셨고 1940번님도 정확한 명칭은 포켓몬스터. 제가 초등학생 때 핫했죠. 그때 파일철에 스티커 붙이고 그랬는데 보내주셨는데 와 근데 그때 인기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식질 않아요. 이게 식을만 하면은 또막 나오고 매니아층들끼리 이렇게 인기를 그래도 누리다가 어느새 확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8696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시면서 포켓몬. 또 그리고 7732번님도 예전에 TV가 오전과 오후 방송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일찍 마치고 나면 곧장 아파트 상가에 비디오랑 책 대여점에서 포켓몬이나 디지몬 같은 만화 비디오를 빌려서 못본 회차 다시 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내주셨는데 저도 딱요 세대입니다. 예, 주말에는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것보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집 동네 주변에 있는 만화방 가서 비디오 빌려오고 예 그거 한두번세번 돌려보고 그리고 다시 반납해서 반납할 때또 가져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또 이제 없어졌죠. 너무나 추억의 장소가 됐죠. 이제는 뭐 물론 만화방이 있긴 하지만 그때 그 감성이 나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추억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당첨자 두분 선정했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 포켓몬스터 카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 정말 많이 돌아다닌 기억이 있다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3647번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리고 빵을 구하러 또 9513번님도 편의점을 얼마나 갔는지요 또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아쉬움과 그리고 속상함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샀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라고 하신 분들. 아, 저도 약간 그 케이스거든요. 그냥 또 어머니께서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하고 정리하다가 다 버렸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속상함 동지 한 명 추가고요. 아, 일단 당첨자 두 분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0348번님 그리고 001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부 마지막 곡은요.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OST 오프닝 곡이죠. 활주 민경훈 씨의 목소리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오의 희망곡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원래 노래로 출발을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런치 퀴즈에서 당첨자 제가 두 분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또 뒷번호가 같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0011번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번호가 8인, 예, 가운데 번호가 8이신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이게 어떡합니까? 예, 가운데 번호가 7이신 분이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서 꺄 감사합니다 외쳐주셨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두 분이 부부이시기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아니,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0월의 첫날.
1: 와우.
0: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또 추석 명절로
1: 네, 그쵸.
0: 인해서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어갔었는데 2주 만에 오셨는데 10월달이 됐어요.
1: 밖에 네. 좀 추워요.
0: 춥죠? 이제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옷을 좀 골라야 돼요.
1: 네, 저도 엄청 두꺼운 니트 옷을 입고 왔습니다.
0: 니트는 이제는 정말 추워졌다는 뜻이죠.
1: 완전 그 확실해요. 네.
0: 2026년이 이제 92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와. 이야기를 1부 때 했는데
1: 네.
0: 많은 청취자분들이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요.
1: 저도 못 숨기겠네요. 네. 말이
0: 미치겠죠?
1: 안 돼요. 이게.
0: 너무 얼마 안 남았죠?
1: 어떡하죠?
0: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1: 네.
0: 책으로 치면 거의 이제 다 읽었고 갈등이 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의 그런 전환점? 약간. 기승전결에서 이제 거의 결 들어간 느낌인데
1: 와.
0: 어떻게 뭐 보내실 생각이신지
1: 결말을 좀 잘 네. 써야겠네요.
0: 어떻게 쓰시려고요? 어떻게 쓰시려고요?
1: 열린 결말로?
0: 네. 열린 결말로?
1: 네네.
0: 거의 뭐 조인 K 롤링이신데?
1: 내년에 저한테 맡기는 네. 그런 느낌?
0: 아 내년에 기로 연결되겠다? 그거 현명하다.
1: 네네.
0: 결말 짓지 않고 내년에 기로.
1: 내년에 네.
0: 달력을 그냥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1: 붙여야 돼요. 연결해서?
0: 연결해서 붙이는가? 네네. 아니면 2, 3년 묶여져 있는 걸로 사시든가?
1: 오 좋네요. 네,
0: 거의 두께가 성경책 같은 두께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리고 그 런치 퀴즈 때 요즘에 그 포켓몬스터 카드가
1: 아, 네.
0: 장난이 아니다.
1: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가격이 장난 아닌데 알고 계셨어요?
1: 그걸로 재테크를 해도 될 정도라고는 들었어요.
0: 포테크.
1: 포테크.
0: 네, 포켓몬스터 재테크에서 포테크.
1: 네.
0: 알고 계셨구나.
1: 네. 핫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수집하는 거에 있어서 안지민 리포터도 뭐 카드 말고도 그런 게 있을까요?
1: 아 저는 다 막 모아도 이 관리를 잘 못해서
0: 네.
1: 딱히 막 모으는 건 아직 없는데 뭔가 진짜 저만의 공간 막 딱 이렇게 생기면 막 피규어나
0: 네.
1: 뭐 그런 걸 좀 전시는 해보고 싶어요.
0: 그래요?
1: 네.
0: 피규어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시긴 하구나.
1: 그 막 조립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0: 뭐 많잖아요. 피규어도. 뭐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게 있나?
1: 레고?
0: 레고? 아, 그 친구들?
1: 네, 그 친구들.
0: 아, 그 친구도 거의 뭐 재테크니까. 맞아요. 아, 그런 것들.
1: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0: 수집하는데 진짜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 방. 딱 수집방 해가지고 그 전시하는
1: 맞아요.
0: 방으로 쓰시니까
1: 방 한 개를 그 친구들한테 내주더라고요 막
0: 그쵸
1: 네
0: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1: 그쵸
0: 손님도 거기 그냥 토벅토벅 들어갔다가 혼나요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들어가야지 예, 또 도난 사건도 나올 수 있고
1: 네
0: 그렇습니다 자, 또 안지민 리포터가 또 10월의 첫날에 와 주셨는데 오늘 또 명반 도장깨기 오늘은 또 가을을 맞이해서
1: 네.
0: 어떤 앨범을 들고 왔을지 저는 굉장히 사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1: 오늘 아주 가을과 찰떡인
0: 네.
1: 그런 앨범 가져왔습니다.
0: 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인가요?
1: 동물원의 2집 앨범 가져왔습니다.
0: 아, 동물원의 2집 앨범.
1: 네.

0: 동물원. 조금은 그 연식이 좀 된 앨범인데.
1: 맞아요. 동물원 아시나요?
0: 알죠. 주.
1: 주.
0: 주. 알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앨범을 들고 오실 생각을 했을까?
1: 제가 명절에 가족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이 동물원 멤버들이 뭐 버스킹 같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0: 지금요?
1: 네, 그때 딱 명절 특집 이렇게.
0: 네네네.
1: 그래서 노래를 들었는데 어머, 뭐 이렇게 다 아는 노래지? 싶으면서도 막 부모님, 할아버지 막 다 따라 부르는 걸 보고 아, 이번 주는 이 곡이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0: 남녀노소 다 통합시킬 수 있는
1: 네.
0: 앨범은 이 노래겠구나 해서 가져오셨는데 동물원. 근데 저도 이 동물원의 존재와 노래들은 알지만 정확히 어떠한 또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거든요. 잘 설명 좀 해주시면요.
1: 이 동물원은 1987년에 음악을 좋아하던 대학생 친구들끼리 모여서 결성한 그룹인데요. 이 학생들이 만들었던 음악을 우연히 듣게 된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0: 네.
1: 음반 제작을 도우면서 이 동물원이 정식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0: 1987년. 그래서 이 첫 번째 앨범이 1988년에 나왔네요.
1: 맞아요. 딱 1년 후에 나왔는데 오늘 소개할 2집 앨범은 1집 앨범 다음에 같은 해에 발매된 앨범입니다.
0: 그러니까 1988년 첫 번째 앨범 나온 뒤에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1: 네, 맞아요.
0: 2집 앨범이 나왔었네요. 이때 당시 멤버는 7명이었네요.
1: 네. 7명이었는데 또 이 동물원이라는 팀명이 좀 신기하잖아요.
0: 네.
1: 이게 흔히 멤버들끼리는 뭐 서로 다른 느낌의 동물들이 모여서 동물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멤버 김창기 씨가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보고 뭔가 이게 정해진 공간에서 반복되는 삶이 마치 청춘 같다.
0: 청춘 같다.
1: 청춘의 모습 같다 해서 뭐 이걸 우리를 상징할 수도 있겠는데 해서 동물원이 됐다고 합니다.
0: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삶도 동물원과 흡사한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정해진 네. 공간 안에서 반복된 삶이라는
0: 네.
1: 게 비슷하죠.
0: 그렇게 듣고 보니까 동물원이 그냥 저는 막 그냥 다채롭고 조화롭고 그런 이미지가 들었었는데 뭔가 되게 무겁다. 동물원이 되게 무겁게 들리는데 근데 이분들의 사실 직업이 이때 당시에 다 가수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1: 맞아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메인 직업이 가수가 아닌 멤버들끼리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0: 와, 네.
1: 그래서 막 멤버 이 김창기 씨는 의과대학을 재학 중이었고
0: 연대의과대학?
1: 네. 이후에는 지금 정신과 의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0: 지금 의사로 일을 네네,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은 뭐 기업 경영인, 또 대학 교수, LG전자 연구원 이렇게 뭐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0: 너무 다양해서 진짜 동물원 같긴 한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분들의 이런 직업들에서도 보이는 전혀 접점이 없을 것만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음악에도 그런 게 좀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네. 그래서인지 뭔가 좀 당시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좀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0: 네.
1: 막 사랑, 이별 뭐 이런 흔한 소재도 있지만 뭔가 그보다 뭔가 친구와의 추억, 어린 시절 뭐 걷던 골목길, 꿈, 외로움, 뭐 평범한 하루, 뭐 일상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또 동물원의 2집 앨범을 오늘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첫 곡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라는 곡입니다.
0: 이 노래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1: 맞아요.
0: 네.
1: 이 2집 앨범의 타이틀 곡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들으면 오, 이 곡이구나 하실 것 같아요.
0: 네. 이 노래도 설명 좀 해주시면요.
1: 이 노래는 이 편지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뭔가 잊혀져가는 꿈? 지나간 시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래서 뭔가 좀 쓸쓸한?
0: 네.
1: 노래라기보다는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뭔가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0: 주 메인이 되는 감정은 아쉬움이군요.
1: 네, 아쉬움.
0: 그래서 이 노래가 결국에는 뭔가 나는 내가 처음 꿈꿨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의 또 곡이라고 하는데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뭔가 막 슬프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뭔가 약간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가을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뭔가 지나가버린 나의 그 시절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0: 특히나 또 보컬이 김광석 씨잖아요.
1: 맞죠.
0: 그러면은 또 이 감성에 있어서는 깊이가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1: 네.
0: 자, 첫 번째 곡으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동물원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오늘 또 명반 도장깨기 첫 번째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두 번째 곡은 별빛 가득한 밤에 라는 곡입니다.
0: 별빛 가득한 밤에. 제목부터 뭔가 좀 그래도 포근한 느낌인데.
1: 맞아요. 네. 이전 곡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노래인데 제목처럼 이 별빛 가득한 밤에 진짜 혼자 뜰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듣다 보면 장면이 다 그려지는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이 곡에서 좀 어떤 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1: 이 곡에서 가사에 등장하는 작은 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대단한 성공이나 뭔가 큰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그 작은 꿈 하나를 품고 작은 노래 하나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결국은 잃어버린 순수함과 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지 않나 싶어요.
0: 확실히 이 동물원이 1987년에 대학생들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고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1988년
1: 네.
0: 한 해가 지나서 만든 앨범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확실히 그 나이 때의 그 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꿈, 내가 나중에 뭐 하지? 나의 꿈,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꿈.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노래도 그렇고 뭔가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꿈인을 노래하는 게 좀 많네요.
1: 맞아요. 네. 이 앨범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미래, 아니면 또 과거 어린 시절 어땠다? 아니면 꿈을 어땠다 뭐 이렇게 진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0: 이런 걸 보면은 또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또 대학생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1: 그쵸.
0: 정말 너무나 지금 직업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랬던 사람들도 이렇게 4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1: 그러게요. 네. 신기하네요. 40년 전에도 이 고민을 하고 그쵸. 이 노래를 내셨다?
0: 네. 오. 김광석 씨마저도 그런 꿈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뭔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
1: 네.
0: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래로는 또 별빛 가득한 밤에 준비를 했고요. 확실히 또 동물원의 노래가 또 1980년대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들이 좀 길어요.
1: 아주 길죠. 네,
0: 4분 50초에서 한 5분 정도?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올게요.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2: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3: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또 명반 도장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또 문을 열었고요. 6953번님께서 아직 덜 여문 산 바라보며 늦은 점심으로 소세지빵 먹고 있는데 노래가 나오니까 모든 게 꽉 채워진 느낌이네요. 아우 좋다 또 보내주셨고 또 7269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12: 오늘의 명반 도장깨기는 동물원이군요. 추억 돋는 동물원. 리포터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도 혹시 나올까요?

0: 이 곡은 한번 또 기다려보시고 네. 명반 도장 계기 아직 두 곡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동물원의 앨범 2집 앨범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조금 전에 3부에서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음반 제작을 도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1: 이게 진짜 약간 취미처럼 대학생들끼리 모였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우연히 김창완 씨가 노래를 듣게 됐고 그때 오 이 막 너무 좋다. 네. 내가 한번 키워주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음반 제작을 도왔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대학생들끼리 그냥 취미로 만든 음악 느낌이 아닌데 누가 들어도 그렇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취미로 시작했던 음악이 실제 음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네. 이 계기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스토리가.
0: 취미로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하는 거야. 너 네. 그냥 한번 선수해볼래?
1: 한번 해볼래?
0: 한 느낌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대박인데요. 그래서 이 앨범이 또 1988년 9월 30일에 발매가 됐고 또 총 8곡이 수록돼 있는데 동물원 2집의 컨셉 말씀해 주신 것으로 뭔가 이 청춘의 기억들 또 그리고 동시에 좀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앨범이라고 또 네.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막 진짜 아까 저희가 설명했듯이 꿈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네. 또 어린 시절, 친구, 이별, 자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1988년이면 서울올림픽, 88올림픽이 개최된 해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해였거든요.
1: 맞아요. 이게 그때라서 좀 막 변화가 빨라서 그쵸. 다양한 음악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 동물원은 좀 소박한 노래를 많이 만들어내서 다른 곡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0: 오히려 정말 서울올림픽도 개최가 되고 변화도 정말 많고 화려한 것들도 많이 들어왔고
1: 네.
0: 그 속에서도 동물원은 소박하게 그냥 본인들이 가게를 운영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편의점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오고 마트 들어왔는데 동네에 나는 슈퍼를
1: 구멍가게.
0: 네, 구멍가게 지키겠다. 네. 근데 손님이 거기로 쏠려.
1: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정말 소박한 이야기로 노래를 하니까 진짜 누구나 이 나의 경험을 이 노래에 가져와서 들을 수 있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저는 가사 중에서도 저는 약간 이런 동물원 같은 가사 좋아해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들 있잖아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1: 네.
0: 그런 것보다
1: 네.
0: 완전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1: 딱 그림이 그려지는.
0: 그림 완전 그려지고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뭐 손을 잡고 바쁘게 올라가던 모습 뭐 너무 디테일한 모습들
1: 네.
0: 그런 가사가 저는 제 취향이더라고요.
1: 그게 딱 그 동물원의 네. 특징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디테일해서 이 정도면 공감할 사람 없지 않을까? 하는데도 공감이 되는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
1: 너무 좋네요 오늘. 네.
0: 잘 가져오셨어요. 네.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 또 그래서 함께하고 있고 특히나 또 김광석 씨가 참여한 또 동물원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 이 앨범이라고
1: 맞아요.
0: 하네요.
1: 그래서 이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0: 여러모로 정말 의미가 있는 또 2집 앨범인데 세 번째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을지 기대됩니다.
1: 세 번째 곡은 해화동입니다.
0: 해화동. 이 노래는 또 리메이크 버전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친숙한데요.
1: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도 가장 좀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삽입되면서 또 유명해졌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덕분에 이 1988년도 그 세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한테까지 좀 이 노래가 널리 퍼졌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노래의 또 내용이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1: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요. 와. 이게 진짜 친구가 이민을 떠날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0: 근데 저도 초등학생 때만 해도
1: 네.
0: 누가 유학 가거나 유학도 아니에요.
1: 전학.
0: 이사. 예, 전학 가거나 이사만 가도 죽을 때까지 못 보는구나. 심지어 같은 그냥 서울에서
1: 네.
0: 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의 사고에서는 시선에서는 거의
1: 다른
0: 나라 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죽기 전까지 못 보는구나. 근데 이민은요. 이때 당시 이민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을 거라 생각해요.
1: 그렇죠. 80년대 네. 이민이라.
0: 네. 끝이에요.
1: 진짜 어때?
0: 다시 못 봐요.
1: 연락도 어려웠을 네. 거 아니에요.

0: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일이었을 텐데 가사도 역시나 뭔가 전화가 왔고 친구에게 내일이면 떠나간다. 아, 너무 놀래죠.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어릴 적 함께 놀았던 골목에서 우리 잠깐 만나자 와. 라고 하는데 그때 함께 놀던 곳이 바로 이 해화동입니다.
0: 해화동.
1: 네.
0: 와, 그때 놀던 곳의 또 장소가 해화동이었고 그래서 뭔가 이 노래는 이별을 하는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또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뭔가 그 두 가지의 메인 감정이 있는
1: 맞아요.
0: 예, 그런 노래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또 이 해화동 세 번째 노래로 또 안지민 리포터가 준비를 했는데요. 노래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세 번째 노래까지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2집 앨범의 마지막 노래. 또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1: 마지막 곡은 세장 속의 친구입니다.
0: 세장 속의 친구. 제목이 친구가 세장 속에 있다? 무슨 노래입니까?
1: 아, 제목이 좀 당황스럽긴 해요.
0: 뭔가 좀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근데 이 노래에는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0: 네?
1: 세상 밖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랑 또 그걸 바라보는 친구가 등장을
0: 네.
1: 해요.
0: 네.
1: 그래서 새는 좀 자유롭지만 친구는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뭔가 이 여기서 이 새장이 단순한 그냥 새장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공간, 상황 이런 거를 나타내면서 좀 청춘 특유의 답답함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0: 야, 이 작사를 하신 유준열 씨가 그때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친구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나 봐요. 새해를 보면은 그 표정이 그만큼 좀 답답함과
1: 그러셨나 봐요.
0: 네, 그런 걸 느끼셨었던 것 같은데 노래가 그래도 또 동물원스럽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네요.
1: 네.
0: 네.
1: 이게 진짜 아까 설명했듯이 진짜 막 동물원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사회가 막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새장, 새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유와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자유와 구속이 또 중점이 되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새는 아닙니다만 각자의 새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1: 네.
0: 안지민 리포터는 뭐가 될까요?
1: 저는요?
0: 나만의 새장.
1: 아, 어렵네요.
0: 어렵죠.
1: 저는 딱히 구속 당하고 있는 네. 게 없어서.
0: 아, 지금 날고 계시구나.
1: 네.
0: 프리.
1: 저는 새입니다.
0: 네. 새시구나.
1: 네. 새장 밖에 새.
0: 새장 밖에 있는.
1: 네.
0: 그럼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1: 친구.
0: 친구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새장을 직장이라 꼽으실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그리고 누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런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또 새장에 빗대서 표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참 노래가 좀 뭔가 시적이기도 하고
1: 네.
0: 요즘엔 이런 느낌의 곡이 없으니까
1: 없죠.
0: 네.
1: 완전 없죠. 요즘은 약간 반복되는 그런 네. 가사만 많이 나오지
0: 중독되고
1: 네.
0: 네.
1: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펼쳐지는 노래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0: 저는 노래 제목에서 새장은 처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
1: 네.
0: 동물원의 감성 참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이 모셔두고 찾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2904번님께서 와 지민님이다. 근데 노래랑 우연인가요? 방금 저 덕선이처럼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1: 와.
0: 나의 새장은 긴 머리였어요 하셨는데 지금 단발로 자르셨나 봐요.
1: 와 축하드려요.
0: 덕선이 머리가 완전 요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아닌가요 단발?
1: 맞아요 단발. 네 2904님 단발이 아주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0: 그래요?
1: 네.
0: 아, 얼굴도 모르시면서
1: 뭔가 느낌이 왔어요.
0: 느낌이 뭔가 네. 그 이미지랑 성격이랑
1: 네네.
0: 덕선이
1: 약간 발랄하고
0: 발랄하시고
1: 귀엽고 네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0: 보통 이렇게 가을 되면은 근데 또 여성분들은 장발에서 단발로 많이 자르시잖아요.
1: 뭐 이미지 변신 해줘야죠.
0: 네 단발 이렇게 변신.
1: 네.
0: 안지민 리포터도 제가 알기로 유명한 헤어스타일 변화주는 사람인데 조금 잠잠해요 요즘에.
1: 아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앞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하고 있어요.
0: 다시 또 시동 거시는구나.
1: 네네 부릉부릉. 네,
0: 다시 또 앞머리로. 다음 주에도 변해서 올 수도 있겠다.
1: 네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곡으로 새장 속의 친구 또 준비했고요. 동물원 오늘 또 2집 앨범 또 안지민 리포터가 준비한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 띄워드립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명반 도장 깨기 또 동물원의 2집 앨범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노래였던 또 새장 속의 친구, 또 김광석 씨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2: 네.
1: 이 앨범은 또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2: 진짜 가을을 그대로 담았다? 지금 이 계절에 듣기 딱 좋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또 1988년 9월 30일에 발매가 됐었거든요.
1: 와, 딱이네요.
2: 그래서 진짜 예. 며칠 안 된 약간
1: 그러네요.

0: 그래서 딱이다.
1: 연도 제외하고 날짜로만 봤을 때는 네. 따끈따끈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딱 지금 들어야 되는 곡이기도 한데 또 오늘 2집 앨범 네 곡을 만나 보셨고요. 또 가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0: 네.
1: 근데 또 짧은 만큼 가을을 강하게 타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안지민 리포터도 뭐 주변에 뭐 친구들 연애 잘 하고 있다가도 이럴 때 흔들리기 쉽거든요.
0: 그렇죠,
1: 사실.
0: 그렇죠. 약간 네. 나 가을 타나 이런 말이 뭐 괜히 있겠습니까?
1: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불편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되고.
0: 조심해야죠. 네.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1: 정신줄 잡아야 돼요. 그러다가 또 겨울을 정말 춥게 보낼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네 곡을 만나봤는데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게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데뷔를 도와줬다는 부분과 또 그리고 이 각자의 멤버들의 지금 직업들이 가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투잡 느낌으로 예, 뭐 의사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
0: 네.
1: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0: 너무 신기하죠. 다른 네. 그룹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명반 도장깨기 오늘 또 함께 하셨고요. 이제 벌써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기까지 1분 남았거든요.
0: 아, 네.
1: 네. 뭐
0: 진짜 오늘 이 네. 앨범 가을이 너무 잘 느껴졌고요.
1: 네.
0: 저도
1: 채워주세요.
0: 네, 네. 방송하면서 진짜 힐링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거짓 방송하실 겁니까?
0: 아니 정말요. 저는 돌아가는 길에 이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한 번 더 네. 들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 아, 이 첫 번째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타이틀곡을. 아,
0: 뭔가 걸으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또 특히나 이 시기에는 저도 보통은 차 타고 다니다가
0: 네.
1: 이럴 때는 운동 갈 때도 저는 걸어서 가거든요.
0: 걸어도 네, 땀이 네. 안 나고 딱 좋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다들 산책 같은 거 좀 많이 하시고
0: 네, 가을 열심히 네. 또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안지민 리포터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0: 그쵸.
1: 명반 도장 깨기는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0: 네.
1: 다다음 주에 10월 중순이 되겠네요. 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2주 뒤에 더 좋은 곡으로 예.
1: 그때 되면
0: 뵙겠습니다.
1: 거의 그 초겨울송으로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또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0: 뭐 캐롤 틀어야 되는 거 아니죠?
1: 네, 준비해 주세요. 슬슬 루돌프와 산타 할아버지 준비해 주시면서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0: 네. 네,
1: 저희는 또 그러면 인사드리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준비했습니다. 또 리메이크 곡이죠.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10월의 첫날 상쾌하게 시작했는데 점심밥 딱 먹고 나니까 슬슬 지루함이 찾아오죠. 이럴 때 필요한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팔 앞으로 쭉 깍지껴주시고요. 머리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쭉 내립니다. 자, 이제 손바닥 털기 합니다. 자, 털어주시고 손가락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자, 한결 개운해졌죠. 바로 이때 마무리 동작 나갑니다. 휴대폰

잡고 샵 8000번으로 아무 얘기나 보내주세요. 문자 욕심나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손꾸락 운동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오늘도 재미나게 2시간 놀아보자. 10월 1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조엘 코리의 Head and Heart 듣고 왔습니다. 머리와 가슴 둘 사이 거리는 뭐 고작 18인치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멀다 뭐 이런 의미의 뭐 가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었을까 봐 제가 다 해석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DJ가 어디냐 진짜. 그래서 빰빰빠름 이것만 따라하셨죠? 모르니까. 에휴 알았어요. 9332번님 손가락 운동 완료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1510번님 안녕 미메롱. 시작됐다. 시작됐어. 어? 아 그렇게 식자층들이 많이 듣는다고 자랑해놨는데 이게 첫 문자가 안영미 메롱이 뭐야. 아 나 참. 1523번님 아무 얘기.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또 우리 또 두 대의 식구죠. 최승호님. 아 그냥 우리랑 더 소통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나저나 오늘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영미 누나. 아유 제가 요즘에 물 올랐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아 진짜 누가 애 둘 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보세요. 기가 막히죠. 아유 모니터는 못 쳐다보겠다.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아, 뭘 비비를 바르든 뭘 하든 똑같더라고요. 예, 좀 어색해가지고 오늘은 아예 비비를 안 발라봤어요. 어때요? 이게 더 낫죠? 괜찮죠? 이러면 또 뭐라고 할 거죠? 흙으로 볼터치 했냐고. 그래, 난 다 예상이 간다고. 예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조롱을 해도 하나도 타격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왔습니다. 아, 저는 2시에 데이트 안영미고요. 오늘이 10월의 첫날이자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글날에는 한글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국군의 날이면은 어떻게 군인분들 오늘 좀 쉬시나요? 오늘 웬일로 빨간 날이 아니야? 국군의 날인데? 어? 아니 군인분들도 좀 쉬셔야 되는데 아 그럼 또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지. 아 항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군인분들. 혹시나 오늘 휴가 나오신 군인분들 아니면 오늘 쉽니다 하시는 군인분들 아니면 군인분들 가족분들이라도 저희에게 뭐 인증샷이라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우대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읽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 그리고 시, 그 이제 플러스 점수와 함께 커피를 드릴지 말지 심사숙고 해보겠다는 거죠. 2328번님, 영미루님 보라 키셨네. 아, 오늘은 자신이 일하러 가야겠다 이러는데 뭐 무슨 말인데 왜요? 오늘 보라 한 게 왜요? 나죠. 자신 있어가지고 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노보라를 뭐라고 하시더니 또 보라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시네. 9911번님, 영미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요. 무료한 오후를 책임져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903번님, 지퍼백, 식탁보, 주방용 수건, 또 아, 살 게 있었는데 아, 손꾸라 운동으로 메모장처럼 써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메모장처럼 쓰셔도 돼요. 예. 지퍼백이랑 식탁보랑 주방용 수건이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행주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봤습니다. 9216번님, 영미전화 모레에 아시안게임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법으로 좀 봐주시옵소서.
1: 미르기라 하였느냐? 넌 왜 나에게 미르기라 하지 않니? 난 관심법으로 보았어. 자, 일단 박수를 치고 들어가자고.
0: 자, 우리나라 이겼어. 이겼다고 이미. 이겼어요. 아, 샴페인 터뜨려. 집에는 정종이라도 터뜨려. 빨리. 제사 지내고 남은 거, 음복하자 남은 거라도 터뜨려. 됐어. 예. 몇 대 몇으로 이길진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크게 웃는 그림이 그려지네. 아, 여기서 끝났어. 아, 내일 모레라 그랬죠. 내일 모레부터 저는 잠수를 타겠습니다. 1129번님, 저는 2대1로 이긴다에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두 댕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코너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두 분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1, 2부 광고 줄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국군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아, 군인분들 버전으로 가볼게요. 애인 있습니까? 예! 애인 있습니다! 자, 애인 이름 크게 외치면서 낙하! 알레스 아우토! 한 명 더 있습니다! 왕초보 영어 대출 해커스톤! 모빌 코리아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0: 며칠.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2: Bash, bash, 네, 미미의 비시 배시 보시 나가고 있고요. 5230번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군대 간 아들 오늘 병장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쉰다네요. 언니 화이팅. 아, 군인들은 국군의 날에 쉬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와, 박수. 병장된 것도 박수.
3: 아, 저기 혹시 그 연출이 좀 닿는다면은 제가 위문 공연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한번 그 병장 다신 분 아드님한테 한번 연주 씨 옆구리 좀 찔러봐요. 영민 누나 저기 위문 공연 좀 하게 해달라고. 아?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짧아. 아, 너무 신나는데. 미미의 비시 베시 버시 듣고 왔고요. 우리 군인 가족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우리 두댕이들 중에. 2892번님. 민통선 파견 근무 중인 아들 좀 전에 통화했는데 티라미슈 케이크 나왔대요. 아, 오늘 근무합니다. 밤엔 추워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하자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모두가 동시에 다 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라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쉬시나 보다. 그렇죠? 아, 요 댁에도 선물 제가 하나 제가 DJ 권한으로 하나 챙겨 드리겠습니다. 아, 뭐 원래는 뭐 우리 작가님들의 권한이기도 하고 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는데 아, 그러지 마라. 응? 그냥 내가 사비로라도 내가 털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챙겨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5804번 님.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 갱년기 상사인 신랑이랑 쉬고 있어요. 우와. 쌍방 갱년기라 힘듭니다. 지혜로운 갱년기 극복 좀 알려주세요. 아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대 같이 들으면 되죠. 끝났어. 둘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 켜놓고 그냥 듣고 그냥 허허허 웃으면 돼요. 욕하고 싶으면 저 그냥 욕하시면 되고요. 4625번님, 저희 남편 20년 넘은 해군이에요. 오늘 쉬네요. 근데 집에 없네. 어디 갔니? 제가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사랑하는 김상사, 김주원 사랑한다고 영미님이 꼭 좀 전해주세요. 아니 사랑한다고 전해줘도 뭐 집에 있어야 이걸 전해드릴 거 아니야. 예. 김상사님 앞에서는 두 분의 아들이 또 계시겠죠? 자녀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겠죠? 가만 있어봐. 해군이면은 귀신 잡으러 가셨나 어디 갔나? 아 해병대구나 그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의 남편이지만 사랑해. 0729번님 승진 저희 아들 오늘부로 일병 4호봉 됐어요. 4호봉이 뭔지 아시죠? 글쎄요. 4호봉은 또 뭘까요? 이 뭐 진급이 또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아 1호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몇 호봉까지 있나요? 그러면은 봉급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어쨌든 4호봉 축하드립니다. 축하. 0305번님 휴가 복귀 중입니다. 복귀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민수야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또 발걸음이 또 천근만근이건데 또. 2359번님 영민님 12일에 우리 우현이 군대 가요. 첫 아이라 싱숭생숭하네요. 우현아 군대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후딱후딱 지나갈 겁니다. 저희 어머님들 보면요. 처음에만 이렇게 싱숭생숭하다고 하시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 없으시던데요. 8784번님 군인 가족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연평도 있는 이상사 파이팅. 혼자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온갖 거 다 하는 내가 제일 파이팅. 맞아 맞아. 아, 정말 엄마들 대단합니다. 진짜 멀티가 돼요. 됩디다. 예, 다 됩니다. 그쵸. 군인 가족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진짜 매번 같이 이사도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군인 아파트까지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는 아, 아파트 있어 좋겠다 그랬는데 매번 그렇게 이사를 가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유 어머님들 최고 진짜. 4298번님 아니 잠깐만요. 우리 부대로 위문공연 와주세요. 포천입니다. 어머! 콜! 콜! 포천이면 가깝네. 제가 또 본가가 의정부 아니겠습니까? 가까워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윗분들이랑 협의가 된 거 아니면 본인이 윗분인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들 우리 군인 동생들이 사기 저하 될까봐 안영민은 워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윗분들 사기는 제가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섭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그러면은 아, 이분한테 일단 플러스 점수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문자 주신 지금까지 소개한 분들 모두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가긴 좀 그렇고 요 친구랑 좀 같이 가야겠다. 지수 클릭. 어딜 클릭해줄까요?

네, 포천지 군부대로 위문 공연 같이 가고 싶은 가수 지수의 클릭 듣고 오셨고요. 아니 두 대기 중에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았다고요? 와, 덕분에 우리가 또 무탈하게 지내는 거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4913번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근무 중인 해군 중사입니다. 19살부터 이제 내년 27년에 전역 예정입니다. 다른 꿈을 도전해보려고 큰 마음 먹고 전역합니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 19살 때부터 그러면 거의 진짜... 그쵸. 27년에 전역이면은 그러면 몇 년을 하신 거지? 나 계산이 왜 안 되지? 한 되게 오래 계셨던 건데 그토록 오래 나라 지키셨으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찬찬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막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님,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 전투기 KF-21 16 비행단 정비팀에 있는 꼬마 부사관 21살 김선호 하사, 우리 아들 대견해 사랑한다, 항상 응원해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나 세상에 최초 전투기요? 엄마나 대단하신데요 진짜. 아, 그 아드님도 우리 두 대를 같이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이렇게 응원의 글 엄마가 보낸 문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0622번님, 저희도 해군 가족이에요. 울릉도에 있는 김상사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와, 그 군대 가신 분들 중에 김씨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 김상사야. 자, 울릉도면 자주 못 보실 것 같은데, 그쵸, 한번 가기가 힘드니까. 아유, 참, 어쨌든, 그 바다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육지에서도 고생이 정말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방송도 하고 있는 거예요. 9009번님, 국군의 날에 우리 아들 해군 합격 발표났네요. 우와, 11월에 입대합니다. 아, 빽빽 울기만 하던 놈이 군대를 간다니. 아, 기분이 요상하네요. 우리 아들 잘 다녀와 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자원한 거잖아요. 아,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그 시험도 엄청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3533번님, 영미씨, 우리 아들은 오늘 일병이에요. 더운 7월에 논산훈련소 입대해서 운전병으로 보직 받고 오늘은 체육대회 한다네요. 와, 요즘은 이렇게 이게 오나요? 뭐 문자로 오는 건가요? 어머, 일병으로 진급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떴어요. 앱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앱도 뜨고. 와, 어플. 아, 어플 군돌이라고 있대요. 귀여워. 어플 이름이 군돌이야. 진짜. 아, 체육대회 엄청 또 열심히 한다고 하시던데,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402번님. 양구? 양구에 사는 육군 가족입니다. 아, 강원도 양구. 아, 26년 차 남편은 국군의 날 후배들 편히 쉬라고 어제 본인이 지원해 당직하고는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요. 오늘 도미 피자에서 군인들 대상으로 할인 행사까지 한다는데 이따가 저녁으로 좋아하는 피자나 한 판 사줘야겠어요. 여보 항상 고맙고 그저 건강만 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 9156번님, 전국에 계신 모든 군인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군인분들 덕분에 저희가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전역하시는 그날까지 다치지 마시고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성! 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모두의 마음이죠. 예,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군인분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다들 지금 아 그러면은 진돗개 발령인가요? 라고 지금 우리 두댕이들 우려하시는데 내가 말이야 어? 사기를 저하시킬지 업시킬지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내 진짜 아 기가 막히게 사기 상승해줄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규의 Next to You.

0: 신안 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나의 화려했던 연애쇼를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PX 맛다시 좀 먹어본 여자 안영미,
1: PX 크림으로 피부관리 좀 했던 여자 나비,
2: PX 초코파이 못 잊는 남자 김인석이 함께합니다.

0: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하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뵙네요. 네네. 인석 씨.
2: 죄송해요.
0: 네. 왜요?
2: 지난주에 빠져갖고.
0: 그래. 그 요즘 왜 이렇게 바빠진 거예요?
2: 아니야. 아, 제비 행사 때문에.
0: 아, 제비 행사 많아요?
2: 그게 많지가 않은데. 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가야지. 네. 불러주면 가야지.
2: 많으면 안 돼요. 안 하겠습니다.
0: 네.
2: 네, 하는데 들어온 두 분 있다 보니까.
0: 예. 어떻게 어쩌다 한 번 또 왔어.
2: 왔는데.
0: 이러잖아.
3: 네. 날짜가 겹친 거야.
2: 겹친 거야.
3: 네. 네. 저희는 놓아드립니다.
0: 예, 네. 놓아드리죠.
2: 근데 저희 부장님이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하셨는데 네.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0: 왜냐면 저희도 깜빡했어요. 저희도
2: 너무 서운한 거야.
0: 김인석 씨
2: 핸드폰을
0: 깜빡했어.
2: 계속 들고 있었잖아. 행사
0: 근데 왜냐면
2: 양복 안주머니에다 꽂아놓고 있었잖아. 핸드폰을.
0: 아,
2: 혹시 연락 오니까.
3: 왜냐면 인석 오빠 빈틈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2: 나 이런 게 너무 서운한 거야. 방송계가. 네.
3: 생방이 그냥 꽉 찼었어. 그날.
2: 왜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야.
0: 심지어 문자로 네네. 김인석 씨는 퇴출이 됐나요? 라는 문자도 왔었어요. 아무 사고를 친 게 없는데도 맞습니다. 퇴출설까지 예. 돌았습니다.
2: 네.
0: 어쨌든
2: 정말.
0: 너무 축하할 일이
3: 아, 네. 너무 잘 되고 있는 네. 겁니다.
0: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2: 하나 했어.
0: 행사를 불참하셨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네. 왜 또 회식을 불참했어요?
3: 그러니까 회식을 왜 안 나오신
0: 나는
3: 겁니까?
0: 나는 둘은 안 나와도 되는데 네. 회식 불참한 건 난 좀 그 빈정상이야.
3: 나 올 줄 알았어. 늦게라도 올 줄 알았어.
0: 왜 왜 아,
2: 왜냐하면 그 밤에 네. 물건을 팔아요.
0: 아이고.
2: 핸드폰을 키고
0: 아이고,
3: 라이브 했구나.
2: 라이브를 또 하기 때문에 라이브 네. 커머스 또 하기 때문에
0: 아우.
2: 아 고고 일정이랑 또 겹쳤어요.
3: 아, 또 벌어야지. 아니,
0: 회식하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3: 그래 우리도 같이 옆에서 피처링 해줄 수 있는데.
2: 아니, 저는 괜찮은데.
0: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거 아닙니까?
2: 한영우 씨 괜찮으시겠어요?
0: 아, 자신 있죠.
3: 피처링 가능해요 저희는.
2: 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게 물티슈 때문에
0: 아 물티슈면 나는
2: 흘리시는 거 계속 닦고 닦으시고
3: 아, 전문이지 뭐.
2: 네네네 이렇게 하면
0: 아 물티슈면 안영미 씨
3: 그렇죠
0: 아 나 진짜 이게
2: 네,
0: 너무
2: 좀 아쉽다. 아쉽긴 합니다
0: 네. 네. 박성원님께서 제비 아니 김인성님 나비님과 비비 듀엣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3: 제비 나비로
0: 제비 나비
2: 제비 나비네 제비 나비
3: 제비 나비
0: 어때요
2: 나쁘지 않은데요
0: 근데 저, 비비라는 가수가 이미
3: 비비라는
0: 있기 때문에
3: 가수가 있잖아
0: 사람들이 네. 헷갈릴 수 있고
3: 맞아
2: 비비 빅으로 해갖고
3: 비비 빅으로
0: 비비 빅
2: 크다 둘이 비비가 큰
3: 비비가 큰 비비
0: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2: 아...
0: 그러면 또 힘들 수 있다고
3: 맞아요
0: 일부러 안 섞는다 아, 또 안 섞고
3: 왜 자신 있는 척해요
0: 또
3: 어떻게 된 거야
0: 또 부정에 발 안 담근다
3: 왜 피해요
0: 아, 맞아. 참고로 김인석 씨 없는 네네. 지난주 추석 특집은 네. 부모님들의 사랑 얘기로 더욱 진한 이야기로
2: 저희가.
3: 저희가 지금까지 네. 했던 것 중에 가장 핫했습니다.
0: 가장 수위가 강했어요.
2: 왜 이렇게 옛날 세대가 더 진한가? 농도가 옅어지나 보죠?
0: 아주 진했어.
3: 그분들은 사랑밖에 몰라요.
0: 그렇게 네. 싸우시는데
2: 그래요?

0: 그렇게
1: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거든.
2: 그래.
1: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같이 들어가서 주무셔.
0: 그러니까.
1: 그게 나는 어린 나이에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깨고 나시면 또 둘이 또 밥 먹어요 빨리.
2: 어머니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 하시고 기분이 네네네. 굉장히 좋아지지.
1: 화해 뭔가 있으셨던 제스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 김현정님께서 네. 아이디어를 또 내주셨어요.
2: 네네.
0: 그러면 팀 이름 비나이다 어때요? 비나이다.
2: 아, 비나이다. 아, 비나이다.
0: 예, 예. 왠지 두 분이 삭발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2: 삭발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1: 예. 아, 저는 됩니다. 남 씨 안 돼요?
2: 저는 고민해볼게. 됩니다. 난 반삭까지 내가 고민해볼게. 반삭.
0: 그러면 또 빠꾸시랑 색깔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여러분 쪽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행사할 때 힘들다.
1: 왼쪽은
0: 힘들어.
1: 윤성호 씨.
0: 네.
1: 제 오른쪽은 비구니 느낌으로.
2: 아니 근데 그 윤성호님은 지금 머리 헤어가 있으시던데 어떻게 된 거죠?
1: 네 씌운 거죠. 씌운 거죠. 네네.
2: 아 가짜 모발. 예, 예, 가짜 예, 모발. 예,
1: 예.
2: 지난번에
1: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예. 그 머리 쓴 상태로 아, 어디 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네. 비가 막 옥수가 쏟아지니까 짜증은 짜증은. 이거 입마라 젖으면 안 된다고. 비싼 거라서 아, 그러니까 성을 내시더라고요.
0: 뉴진 스님으로 네. 활동하면서 예. 입이 더 거칠어지셨어요. 윤성원 씨가 네네네. 입도 거칠어지고 네네. 침도 많아지고
1: 모발 젖는 거 굉장히 네. 싫어하십니다.
0: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 예.
0: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최길수님이 네. 와, 세 분 케미 다시 만나니 너무 좋아요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2: 요 맛이지 요 맛이야.
0: 요 맛이죠.
1: 네. 네.
0: 봐봐 또 없으니까 노 작가님 얘기 아무도 안 거리잖아.
2: 전혀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단순하다니까요.
1: 아, 노 작가님도 좀 예. 너무해요. 일주일에 한번 나왔으면 됐지. 뭘 한번 더 나오려고 그래. 그건.
0: 그래서 그때 두 대기들 짜증냈어요. 어, 또 나왔어요. 여기서 짜증을.
1: 그러다 DJ 욕심 내시겠어요.
2: 아, 심지어 진짜 영미 씨 도대체 언제 쉬냐고.
0: 그래.
2: 자기 DJ 자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예.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나의 X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볼게요.
1: 가보시죠.
0: 자 오늘 사연부터 꽁뚜로 만나보시죠. 대학 때 잠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조금 싱겁긴 해도 늘 활기가 넘치는 까불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과방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3: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 털썩 앉더니 엎드리대요. 그러곤 한참을 있더니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 어, 야, 너 울어? 갑자기 왜 그래?
4: 그게 말이야. 아 진짜. 아, 나 말이야. 영장 나왔어.
0: 멀쩡하던 남자가 하루하루 사람이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사람 걱정을 시키더니 뭐야? 식음전폐하는 것도 질렸는지 며칠 지나니까 돌변하더군요. 오히려 살판이 나서 학과 공부는 대충하고 술은 매일 마시고 다녔죠.
4: 야, 인생 뭐 있어? 끌려갈 때까지 노는 거야. 잡고 찍고 돌리고 잡고 찍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3: 아이 그래 시원하게 마셔. 이거 막걸리 한 시간 딱 마시고 이 차는 맥주 어때? 날도 좋은데 어디 테라스에 가서 맥주 한 잔 콜?
0: 어 이거 잠깐만요. 우리 엊그저께 회식했을 때 부장님 했던 멘트 그대로인데요.
3: 이거 똑같은데?
0: 아 저희가 회식을 2시간 안에 예. 끝냈거든요.
3: 한 시간 막걸리 한 시간 맥주
0: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1: 거의 뭐 주입하다시피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게 신나게 놀더니 이번에 심각하게 저를 봅니다. 볼은 빨갛고 눈은 풀려가지고 저를 아주 음침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3: 아 뭐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봐. 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4: 모르겠다.
3: 아, 또 왜 그래? 말을 하란 말이야.
4: 그게 말이야. 군대 가기 전에는 다들 미리 한다는데.
3: 응? 뭐라는데?
4: 미리 말하지 않나? 솔직히 난 그렇다. 네가 날 안 기다리면 서운할 것 같고 아, 그렇다고 또 기다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어렵다 내 인생.
0: 아, 정말 별걸 아주 다 본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해결해줬죠.
3: 야 기다리지 마.
4: 어?
3: 나도 너 안 기다릴게.
0: 그렇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잤습니다.

0: 네, 큐오큐의 떠나가라 지금 흐르고 있고요. 네. 이선아님 선곡 찰떡이다. 가라가라 떠나가라. 0123번님 영면이가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1: 약간 술 먹고.
0: 정수경님 이 자식 뭐라는 거야.
2: 화가 나셨네요.
0: 화가 났네. 네. 이정희님 사이다 결말 마음에 드네요. 강현정님 요즘은 다 헤어지고 가더라고요. 아. 뭘 기다려. 아하. 그래 맞아. 그렇더라고. 홍성영님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아. 저도 그랬지만 고참님들 상병 달면 여친들 다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그치 그치. 저도 기다렸던 기억이 없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2: 저도 없어요. 군대를 갔던 네네. 남자친구도 없었던 것 같고. 네.
0: 저는 이렇게 막 가면은 그래도 다시 못 볼 것처럼 울긴 해.
2: 울긴 해야지.
0: 훈련소 가서 울어.
1: 그렇지. 통곡해야지. 훈련소에서 많이 우는 여자친구가 네. 보통 이제
2: 제일 맞아. 빨리 가는 거죠.
1: 제일 빨리.
0: 근데 그게 진짜 그 말이 맞나 봐.
1: 그런 속설이 있죠.
0: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진짜. 네. 근데 다들 막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울면은 금방 거꾸로 쉬는데 아니야 나는 달라 그랬는데 가자마자 바로 빛이 나는 솔로 뚜렁뚜렁
1: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빨리 헤어졌던 거는 그 친구 중에 또 사귄 거예요. 그분이 울고 훈련소에 친구들이 다 같이 가잖아. 배웅해주고 돌아가면서 여자친구가 너무 우니까 술 먹고 달래주다가 그날 당해
0: 날 바로. 네.
2: 야 무섭다.
0: 김강원님 네. 인석 씨 우는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인상적입니다.
1: 우는 거는 뭐 도가 쳤습니다. 전문이죠. 네, 전문이에요. 늘 울어요. 예.
2: 네. 삼 자체가 네,
1: 늘 젖어 있어. 술 먹으면 자주 울고. 네, 그렇습니다. 네.
0: 눈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티슈를 지금 팔고 계십니다.
1: 그게 마를 날이 없어요.
0: 김인석 씨 눈물로 만든 티슈예요.
2: 웨티슈, 웨티슈. 네.
1: 마른 구매 부탁드릴게요.
0: 네. 3478번님
2: 같은 과 CC였던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하도 편지 타령을 하길래. 당시 철이 없던 저는 비슷한 시기에 군대 간 다른 친구랑 서로 안부 편지 하는 건 어때? 라고 못되게 말해서 결국 남친을 울렸어요.
1: 아이고, 남자끼리 편지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수감자들끼리 이런 경우가
0: 서로
1: 네네네. 여자 수감자 남자 수감자가 이렇게 편지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요즘은 그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0: 그치 그 어플이 있어요.
1: 요즘은 휴대폰을 또 사용하게 돼갖고
0: 그러니까 어플이 있어서 아마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걸요.
2: 근데 이때 당시엔 진짜 이 편지 한통 한통이 네. 너무 소중했을 것 같아요.
0: 그럼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콜렉트콜 있잖아요.
1: 수신자 부담.
0: 이거 상대.

0: 상대방이 바쁘거나 일하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있지. 그거 한 번 놓쳐도 이게 계속 가더라니.
1: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야.
0: 너 그때 왜 안 받았어. 이게 계속 가더라니까.
1: 맞아요.
0: 그래 이게 작은 거에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께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꽁트에서 건전해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2: 네. 국군의 날 특집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군인과 곰신의 사랑. 네, 다들 맞다시를 통해 마음 주고 받아본 적 있죠?
0: 네.
2: 군대 시절, 고무신 시절 어떤 사랑을 했는지 그 얘기 보내주십시오.
1: 네, 갓 20살 네. 젊은이들의 사랑. 가장 혈기 왕성한 시절이자 가장 풋풋한 시절이잖아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0: 네. 자, 우리부터 털어놔야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털어놨어요.
2: 네.
0: 사실.
2: 네.
0: 아. 처음에 뭐 훈련소 가서 뭐 양다리 걸쳤다가 동시에 마주쳤던 썸.
1: 소설이다.
0: 훈련소에서.
1: 훈련소에서?
0: 둘 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1: 어머.
0: 그래가지고 마주쳤던 썸.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군대 간 오빠가 본인이 군화를 거꾸로 신어가지고
1: 아.
0: 잠수이별 당했던 썸.
1: 당했고. 아.
0: 네. 전 여러 가지 이야기
1: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저는 남자친구를 군대 보내보거나 네. 그랬던 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때 이런 이 감정을 잘 몰라요.
0: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그럼 다들 군대를 안 갔어요?
1: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나
2: 아~
1: 그러니까 오빠 이미 군대지
0: 연상들이
2: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
0: 좋다
1: 이미
0: 갔다 오신 분
1: 하신 분을 만났지 앞서갔진 않아 앞서갔죠
0: 앞서갔었네
1: 네
0: 우리
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주변에 뭐 이런 썰 들었었어요
2: 주변에 아 제가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네네 아 그 조세호 씨
1: 네
2: 조세호 씨 네네네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분이 자기도 유학 간다고 기다릴 수 없다고 네네네 그리고 헤어졌었는데 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1: 아 아이고 이거
2: 굉장히 유명해요
0: 아 진짜요?
2: 동대문 도매시장 휴가 나왔을 때
1: 어머
2: 네네네 갔더니 도매시장에서 이거를 무슨 사임 누나처럼 봉투를 대봉투를 두 개를 크게 막 네네네
1: 아유.
2: 화려하게 사시려고
0: 동대문으로
2: 네네네 예쁜 옷들 막 이렇게
0: 그럴 수 있어요
1: 패션 공부하로 가셨네 패션 공부하로
0: 내가 하면. 유학이라고 생각하고 유학인 거예요
1: 네네네. 거기가 바로 파리입니다
0: 내 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유학인 거 예, 예.
2: 예전에는 지역에서 서울로 예, 큰 도시로 맞아, 가면 맞아요. 유학이라고 했었어요.
0: 예, 그럼요.
2: 그럼요.
0: 그리고 상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2: 아,
1: 맞아요. 네,
0: 상경한다고 네네. 그런 거죠 뭐.
2: 네.
0: 자 군인과 곰신의 사랑 사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금선님 네. 군대 간다고 헤어지자고 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공익이었어요.
1: 아이고야.
0: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핑계가 아주 그냥.
2: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했지만. 공익.
1: 그냥 네. 헤어지고 싶었던 거지 뭐.
2: 그렇습니다.
0: 아, 진짜 이런 핑계도 네. 되는구나.
2: 네, 영어로는 파트타임 밀리터리.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밀리터리. 네네네.
1: 네. 7호 이사님. 학사 장교 남친은 군대 가더니 고삐 풀린 듯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더군요. 그 금방 장교 친구들이 다 제보해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레 헤어졌습니다.
0: 군대를 가서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1: 와.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2: 그래도 이게 싶기도 장교니까 일단 사병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0: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에이. 있는 그 군인 동기라고 하나요?
1: 그렇죠. 뭐 여군이 있을 수도 있고
0: 아니면 또 이제 뭐 네네. 여동생이나 뭐
1: 소개해달라서
0: 나 뭐 솔로다라고 네네. 거짓말하고
1: 네네. 맞아
0: 야 소개 좀 시켜줘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1: 또 외출도 일반 그 병장님들보다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2: 그리고
0: 그렇죠.
2: 군부대 근처에 이렇게 나왔어도 돌아다니면. 그 군부대 지역에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 장교니까.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네. 눈독들이지.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구나. 9639번님.
2: 네, 제 친구가 남친 군대 보내고 너무 울어서 술 사주고 달래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군대 또 보내고 또 울고 왔더라고요.
1: 보낼 때마다.
2: 습관적으로 군대를 예. 보내시는.
0: 습관성이네.
1: 꾼이네 꾼.
0: 네. 5851번님. 군대에서 고참한테 들었는데 여자들은 울면서 마음에서 씻어내는가 보다.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저 역시 상병쯤에 여친이 거꾸로 신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대성통곡 하나 보다.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2: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그 없으면 너무 슬프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0: 네. 빨리 그 공허함을 빨리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유남수님.
1: 네. 22살 울단 남친이 군대 간 지 3주 됐어요. 어제 집으로 군인용 봉투에 편지도 오고 딸은 열심히 답장 쓰던데.
2: 아~
0: 우와 가장 풋풋하지 진짜.
2: 요거 이제 편지 다시 돌려보낼 때 편지 쓸 때 네. 이제 사회에서 군대로 편지 보낼 때는 옛날에 우표하고 편지봉투하고 편지지 네, 같이 싸서 같이 보내주면 고기에다가 또 편지 이렇게 붙여서 또 그래, 다시 맞아, 답장이 맞아. 오고 아,
0: 그렇죠, 항상 추억이네. 이렇게 두꺼운 편지로 보면은 남자들이니까 글씨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 아는데. 삐뚤빼뚤한데 그날그날의 일과들을 막 보내주는 거
1: 귀엽다
0: 나중에 이제 똑같은 편지를 이렇게 답장 써주느라고 저는 또 허드렛일을 많이 했어요
1: 아이고야 바빴구나.
0: 쎄깔리기도 하고.
1: 쎄깔리지.
0: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했었나 싶기도 하고.
1: 그렇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딱 걸릴 수 있어.
0: 저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다. 네. 말씀드리면서 가장 풋풋하고도 뜨거웠을 그 시절의 사랑. 군인과 고무신의 사랑 얘기.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0: 아이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드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X이야기 개그맨 김인석씨 가수 나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국군의 날 특집입니다. 군인과 곰신의 사랑이에요.
6: 네.
4: 6380번님 남편이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때 X가 입영 때였는데 편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 한 번에 100통 보내기. 내 몸 안에서 난리가 났었죠. 남친도 감동해서 울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 살고 있습니다.
6: 지금 남편에게 몇 통을 보내보셨나요?
4: 그렇죠. 예. 아마 단 한 통도 보내지 네네. 않을 것 같아요. 예. 문자 한 통도 안 보낼 것 같은데.
6: 두통약만 먹이고 있잖아요.
4: 그렇지, 그렇지. 편두통만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 우리만 알자고. 아, 네. 과거엔 네. 우리 다 이런 적 있잖아. 네. 0539번님?
6: 네, 저만큼 곰신 많이 한 사람 없을걸요? 총 세 번을 했어요.
7: 많이 하셨네.
6: 와.
7: 장학생이다, 이분은 장학생이다.
6: 아, 대학 그래. 동기 하나 하사관 보내고 무릎 다쳐서 나온 뒤 헤어지고요.
4: 네?
6: 아, 어머, 나오면 또 헤어져?
4: 어.
6: 졸업 뒤에 군대 미루던 놈이 가야겠다며 두 번째 곰신 신었었는데 걔도 다쳐서 의가사인데요.
7: 또 다쳤어.
6: 그리고 몇 년 뒤 4살 연하 남친 해군 보내고 곰신도 신었지만 결혼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그 뒤 새 남친 만나서 결혼 내년에 결혼해요.
4: 얼마나 세상이나.
6: 어머나 세상에.
7: 내년에 결혼 아, 축하해요. 네네.
4: 그래도 우리가 있으시네. 이렇게 네. 또 곰신을 또 세 번이나 해주시네.
6: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4: 예.
6: 아, 이분 덕분에
4: 아,
6: 장병 셋이 네네네 편안하게 또 무장을 했습니다.
4: 네네. 네. 그러니까는 곰신계 오은영 박사님
7: 그러네요.
6: 네.
7: 네.
6: 네. 예.
4: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귀하디 귀한 제비 한 마리 두 대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서
7: 가야지 가야지.
4: 3부에서 만날게요.
7: 나온다.
4: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8: 일로 와줘.
4: 사모님.
8: 사모님. 보세요.
4: 뭐야? 가사를 까먹은 거야?
8: 아니 왜냐면 부르면 안 되잖아.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하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아. 부장님 뭐라고요? 아, 앞서 짧게 들었던 네네네네. 제비 한 마리.
1: 아, 너무 짧아서 안 돼.
0: 네. 라이브 버전이었는데
1: 아쉬웠어.
0: 그 노래도 워낙에 짧았는데도 또 네. 짧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다들 안타까워하고.
1: 너무 아쉬워요.
2: 어. 아니 이 문자가 너무 웃긴 거예요. 2086님. 아니 뭔 노래가 묵은밖에 안 들려요. 저희가 심의에 걸려서
0: 그러니까 눈 뜨고 가위 네. 눌린 기분인 거야. 네.
1: 아니, 가사 답답해. 전달이 아니에요. 가사 전달이 네.
2: 어.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0: 갑질만 나고 지금 그 주댕이들이 지금 화가 났어 지금. 아니 좀 네. 들려줄 거면
1: 이거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2: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예, 수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 검색하시고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자 네.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주제

0: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1: 오늘의 주제는 군인과 곰신의 사랑입니다.
2: 네네. 네. 7205번님.
3: 저도 썰 좀 풀게요. 2002년도에 군대 보내고 남친 전역하면 CC하고 싶어서 남친 학교로 편입까지 했습니다.
1: 어머나.
3: 그렇게 쭉 기다리다가 남친 병장 때 다른 오빠와 CC했습니다. 아. 아이고야.
2: 왜냐하면 또 대학교 가는 순간 야. 신세계가 열리거든요.
3: 새로운

0: 보면 학교 앞에 자취촌들도 많다고. 끝나는 거지.
1: 집에 안 갈래 희야. 집에 안 갈래.
2: 뭐 이렇게 집에 안 간다는 거야?
0: 안 가지.
2: 나비 씨는
0: 선배님 제비 한 마리 키워주세요.
2: 이렇게 되는 거지. 겁니다.
0: 3770번님.
2: 아, 대학교 1학년 때 CC였던 그 아이. 군대에서 꾸준히 콜렉트콜로 연락을 이어온 그 아이. 덕분에 20년 전에 제 핸드폰비만 35만원이 나왔어.
1: 진짜 많이 나왔다.
2: 와, 핸드폰비가 35만원 나오셨대요.
0: 그 당시에.
2: 그거 메꾸려고 당시 시급 2,400원짜리 밤샘 편의점 알바를 6개월간 했습니다. 야, 핸드폰비 때문에 알바를
0: 그러니까.
2: 해야
0: 되나.
1: 그치, 이거 너무 비싸잖아.
2: 제대 후에 바람핀 그 아이.
0: 어머! 어머.
2: 아, 여전히 힘든 날이면 전 남친이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0: 와, 이건 진짜 두고두고 벌 받을 거야.
1: 진짜.
0: 원래 콜렉트콜 잘 안 받거든요, 진짜.
1: 그치?
0: 웬만해서
1: 이거 안 받아줘.
0: 다 받아줬던 거 아니야.
2: 야, 시급이 2,400원 때면은 아, 꽤 옛날이네. 20년 전이네 정말.
0: 20년 전인데 35만 원이 나왔어.
2: 35만 원 나왔던.
0: 이건 완전 진짜 전화를 정말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했다는 거야.
1: 아, 요즘도 휴대폰 요금 이렇게 못 나와요.
0: 그러니까
1: 얼마나 했길래?
2: 아니, 파병을 가셨나 어디 해외로?
0: 해외로 가셨나?
2: 해외 전화인가요?
0: 아니, 어떻게
2: 35만 원이 나오죠?
0: 야, 진짜. 근데 기껏 이렇게 다 해줬더니만은
1: 그래.
0: 또
2: 정말.
0: 기껏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2: 펴요?
0: 바람이야.
1: 아이, 나빴다.
2: 이러면 안 되지.
0: 아유,
1: 벌 받을 거야.
0: 이러면 안 돼. 진짜 정말. 아유, 두고두고 후회해라 진짜.
2: 그럼요.
0: 네, 9216번님.
3: 저는 군복무 당시 군동기가 상병 시절 헤어졌는데요. 차마 제 이름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이름과 동기 전 여친 이름이 똑같았다는.
0: 오.
3: 제가 전 여친 대신 곁에 있어줬는데 저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2: 아, 저는 뭐야 이거.
3: 편하진 않았습니다.
0: 아, 이름이 좀 중성적인 이름이었나 보다. 그 여성분이 아니면 남성분이 그럴 수도 있고.
2: 네.
0: 아, 근데
2: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3: 예.
0: 그렇게 그 전 여친 대신 곁에 있어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2: 네네.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되셨는지.
0: 네네. 그래 맞아. 네. 지호 같은 이름일 수도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지호가 이제 중성적인 이름이거든.
2: 그렇습니다.
0: 수연,
1: 수연이. 맞아, 맞아.
0: 맞아, 맞아. 7024번님. 남편이 남친이던 시절 부사관 후보생일 때 주말마다 도시락 싸서 면회 갔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엄청 추운 겨울 면회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잔디밭에 담요 덮고 앉아 오돌오돌 떨면서 손 꼭 붙잡고 앉아 있었더랬죠. 그렇게 8년을 장거리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14년 차입니다.
1: 어머나.
0: 와,
2: 그럼 함께
1: 처음으로 해피엔딩이다. 처음으로 해피엔딩.
2: 22년
1: 진짜.
2: 함께 하신 거야.
0: 네.
2: 어머, 어머, 웬일이야.
0: 이런 분들도 계세요.
2: 예. 그러니까요.
1: 지금까지 다 거꾸로 고무신 신고 갈아타고.
0: 네. 와. 우리 항상 매운맛만 보다가.
1: 네. 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따뜻한 사연이에요.
0: 순수한 사랑도 있었어.
2: 네. 남편분 지금도 군인이신지 궁금하네요.
0: 그래. 지금도 이렇게 담요 하나에 두 분이 이렇게 오붓하게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1: 예.
0: 네. 이정희님.
2: 네, 남친이 군대 가서 곰신 됐었는데요. 어느 날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군대 생활하면서 나라 지키는데 저는 기다리기만 하는 게 한심해 보인다.
1: 어머,
0: 네?
1: 무슨 말이야?
0: 잠시만요. 무슨 예. 뭐라고요? 난 말이야. 난 군대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넌 왜 집에서 가만히 있냐?
1: 와, 이거 나빴다.
0: 뭔 소리야?
1: 뭐야?
2: 저는 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유,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자만 봅시다.
2: 네.
0: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2: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0: 나 진짜 그 근황이 너무 궁금하다.
2: 나라 사랑하면서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0: 나라와 결혼을 하셨나 봅니다.
2: 네네.
0: 자, 군인과 곰신의 사랑 사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3부 시작됐고요. 네.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2: 네.
3: 이풀 귀엽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오늘 주제는 군인과 고무신의 예. 사랑 이야기입니다.
4: 입 좀 더 풀어봐요. 우리.
3: 네, 더 이제 풀자. 이제 해야지. 가자. 자 옷을 풀든 뭘 예. 풀든 고무신을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익명 왔어요.
4: 가보자.
3: 네 가봅시다.
2: 네.
4: 남친이 상병 때쯤에 보낸 손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지에 별 두 개만 그려져 있었어요. 이별 통보였어요. 아~ 두 개의 별 이별.
5: 이별. 아 와. 진짜 이거 너무하다.
3: 아니 자 이별을 할 때도 상도덕이 있지.
4: 그렇지.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3: 이게 뭐 하자는 게 뭐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별 두 개 그려가지고 그랬는데 뭐야. 차라리 그냥 아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4: 그만하자.
3: 뭐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성의라도 좀 맞아, 보이던가. 맞아.
4: 이게 뭐야.
3: 아이고 잘 헤어졌어요.
4: 그래.
3: 잘 헤어졌어. 아, 나 진짜 이런 남자는 끝까지 안 만나는 야, 게 다행이야.
4: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3: 그래.
5: 재미없는 넌센스 퀴즈 같아.
3: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눈치 못 채고 그냥 계속 편지 쓰고 그랬어. 자 앞서 동기 전 여친과 동명이었다는
5: 네.
3: 사연.
5: 아, 네네네 궁금했었는데.
3: 네, 후기 도착했습니다. 네. 어떤 이름이었는지.
6: 이름 도희였습니다.
3: 도희.
4: 오.
6: 지금은 각자 잘 살아요. 좋은 여자랑 연애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도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짜증난대요.
3: 아 아직도
5: 아, 연락이 되나 봐요. 군 동기라.
3: 아. 아니. 도희 좀 이제 버려주세요. 이때쯤이면 이제
6: 많이 좋아했나 보다.
3: 미련을
4: 그래,
3: 버릴 때가
4: 이제 놔줘야지. 오래됐잖아.
3: 언제까지 도희만 붙잡고 예. 될 거야.
5: 아 근데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다 도희는.
3: 어 그렇지. 9311번님 저 3살 연하 남친 군대 기다린 적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오빠들 만나 여유 있는 데이트 할 때 저는 매번 면회 가고 고생 좀 했죠. 그러다 결론은 저녁까지 기다리는 여자는 너무 지독할 것 같다면서 차였습니다.
5: 와.
3: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껏 다 기다리면
4: 너 너무 독하다.
3: 부담스러워. 그러면 얘랑 이제 이 정도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결혼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얘랑 결혼은 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6: 근데 지나고 나면 아마 후회될 거야. 그렇게 맞아. 정말 헌신하고
3: 그럼요.
6: 네, 참아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흔치 않거든.
3: 그럼.
4: 근데 네, 지금 우리 겁니다. 문자 보면은 네. 기다린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 지독하다. 그다음에 한심하다. 부담된다.
3: 왜 나라를 안 지키고 있니?
5: 아니,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모른 거야.
4: 너무 상처됐을 것 같아.
3: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예쁘게 이별하는 법을 몰랐던
4: 그치.
3: 것 같아. 그냥 아이 싫어. 헤어져 이렇게 된 거지.
4: 약간 회피형 친구들도 많았던
3: 맞아요,
4: 것 같아.
3: 맞아요. 네. 저도 예의 없이 이별을 많이 고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군인이었던 우리 전남친도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6: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뭐 네네네.
3: 그때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그거에 벌 받느라고 아들 줄을 낳았어. 자 문원민님.
7: 네, 저는 춘천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추석 명절에 고향 창원으로 가는 만원 버스에서 만난 옆자리 군인 아저씨와
4: 어머나
7: 사귀게 되었습니다.
4: 우와.
7: 그 아저씨와 결혼을 해서 우와. 올 2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3: 아니 어때 또 옆에 아주 군인 아저씨가 또 이렇게 됐어. 어머 어머 신기하다.
4: 우와.
3: 그래 그 이런 게 인연인 거예요.
4: 네. 네.
6: 우리가 많이들 상상하는 그 버스 안에서의 로맨스.
4: 정말 드라마에서만 나온 법한.
6: 네. 사실 군인 옷 입고 군인 머리 짧게 잘라놨는데도 멋있게 보이면 진짜 멋있는
4: 거 잘생긴 거야.
6: 진짜.
3: 네. 어머 세상에 이런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4: 네.
3: 자 2276번님.
4: 저는 꽃을 파는데요. 군인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완전 설레는 주문 받은 게 떠오르네요. 27년 1월 주문이었는데요. 미리 예약되냐면서 자기가 해외 파병 가는데 여친 생일날 못 만나서 미리 예약을 주셨어요. 그 군복 입으신 멋진 분 저까지 설레었죠.
6: 아~
3: 그래.
6: 예약 걸어놓고 가는구나.
3: 아 어떡해.
6: 멋있다.
4: 근데 이 두 분 아직도 잘 만나고 있었으면 좋겠다.
3: 그랬어.

0: 그렇죠. 미리 이렇게 예약을 다 해놨는데 설마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겠죠?
1: 안돼 안돼 그 너무 가슴 아파. 우리 네. 고춧가루 태태태
0: 하지 마요.
2: 나루 네. 숟가락 나루시래.
0: 나루라니 잠깐만요. 나루라니.
2: 나루랑 나비랑 고춧가루를 합쳤어. 나비랑 고춧가루를 합쳐서 아 나루씨 지금 고춧가루 이렇게
1: 보시면 데렌나루씨 데렌나루씨 똑똑
2: 죄송합니다. 예예. 아, 네네네. 예. 아 구렛나루 됐네. 구렛나루.
0: 왁싱할게요. 왁싱할게.
1: 여의나루씨. 예. 자, 2511번이
2: 제 X는 의경이었는데요. 면회 건물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교도소에서 X 이름을 찾았어요. 어머, 어머. 거기서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서 어머. 의경인데 없어요? 했더니 역 건물로 가라고 쫓겨났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그 교도소 옆에 의견들이 생활하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생활관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헷갈리셨네.
1: 교도소에 갔는데 불렀는데 있었어도 되게 아니. 이상했겠다. 네. 사실은
2: 예전에 김영철 씨가 네. 그 의경으로 군생활 하셨는데 네. 교도소에서 근무하셔갖고 면회를 가는데 네. 어머님이 차 타고 어디 교도소로 가주세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되게 찹찹한 표정으로 아유 누구 면회 가세요? 그래서 아들 면회 갑니다. 그래서 아유 얼마나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막 애잔한 대화들 나누다가 내려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어,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1: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자 군인과 곰신의 사랑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 볼게요. 티파니 형의 Lips Together. Kiss me better.

0: 네, 티파니 영의 Lips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네. 입술 다 함께.
1: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0: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그리고
2: 윗입술 아랫입술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0: 아, 그런가? 네네네. 그런 건가?
1: 셀프로.
0: 네네. 네, 김인석 씨와 나비 씨와 함께 2대1로 입술 네. 맞춰보겠고요. 자, 5452번님. 오늘 국군의 날이라 계룡에서는 네. 행사가 한창인데 두대에서도 군대 이야기 나오니까 더 재밌네요 아, 라고 하셨습니다.
2: 이쪽 지역은 난리죠 지금.
0: 아 그렇군요.
2: 막 행사들 많이 할 거예요. 큰 행사들.
0: 아, 그렇죠. 7024번님 네. 지금도 열심히 바다 지키는 20년차 군인입니다. 출동 한 번에 1, 2주가 기본이다 보니 아직도 서로 애틋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와.
0: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출동 한번 하는데 1, 2주가 기본이래요.
1: 그러니까.
2: 아, 큰데 타시나 보다.

0: 그렇지
1: 바다로 나가시면.
2: 네네.
1: 자 김선아님.
2: 네 여군이 꿈이었던 여고생 시절 저보다 6살 많은 군인과 펜팔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여군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편지를 주고받았던 남자와 16년째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3: 어머.
2: 남편은 어느덧 28년차 군인. 저는 비록 군복은 못 입었지만 나라를 지키는 남편을 보며 대리만족하며 오늘도 든든하게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1: 우와 진짜 그래. 옛날 펜팔하던 적 있었어.
3: 네네. 맞아.
1: 그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저희 선생님께서 여군 가라고. 근데 엄청 목소리 크다는 이유니까.
2: 아, 단순하다.
1: 네.
2: 목소리
1: 정말
2: 크니까.
1: 단순하게 우리 영민은
3: 가야 된다.
1: 군대 가라고. 부사관 가라고. 그 팜플렛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네.
3: 진로를
1: 권하셨어요. 여기 가면 월급도 주고 뭐 숙식 제공되고 뭐 하니까 갔다 오라고. 저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2: 군인 가족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이분들 계시니까 또
1: 그럼요 그럼요.
2: 또 왜냐면 제 사촌 동생도 여동생도 남편이 군인이에요. 네 군인 가족인데 보면은 아유 열심히 잘 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8629번.
3: 네 휴가 나온다던 X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안 받더니 제 친구 번호로 전화했더니 전화 받던 X.
1: 어머 어머.
3: 자 새벽 4시쯤 전화를 했을 때는 여자가 받았더랬죠. 어머 미쳤구나.
2: 어허.
3: 자 그렇게 헤어졌는데
1: 얘 휴가 나왔는데 너랑
3: 같이 없니?
1: 없었니? 얘? 이게 된 거지. 아 그렇게 헤어졌죠.
3: 그 알고 봤더니 딴 여자랑.
2: 아.
1: 그랬겠죠. 딴 여자랑 놀았겠지.
3: 그렇지.
1: 한참 있다가 나중에서야 내 다시 용서해줄만 안 되나 이런.
3: 아이 못해.
2: 북한 분이세요?
1: 안동, 네. 안동 출신.
2: 네 다시 용서해주면 안 되나?
1: 네 한번 용서해주면 안 돼가니? 네 한번 용서해주면 안 돼가서?
2: 내가 북에서 넘어와서 사정을 잘 몰라.
1: 안 리옥미 동무.
3: 리옥미 동무.
1: 네 아직도 혼자니? 그러더니 이제는 교도관에서 일한다고 하고 교도관으로 일한대요. 자 7654번님.
2: 네 20살 무렵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21살에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한 통 손편지 꼬박꼬박 써서 한 번에 보내고
3: 와.
2: 가끔 할 수 있던 전화도 샤워하다 못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던 소중했던 그때가 있었네요. 전역하고 잘 만나고 1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3: 어머, 오늘 아름다운 사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2: 누나 곰신 희망편도 있어요.
3: 네. 좋다 좋다.
1: 그래 이런 경우도 있구나.
3: 네.
1: 항상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들만 봐서 뭐 드라마든 영화로든 항상 해피엔딩은 못 봤었어.
3: 맞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문자에 결혼했습니다고 점점점점점 이게 많으면은 어두운 건데 여긴 지금 확신의 참 느낌표야.
1: 느낌표 두 개.
3: 이거 지금 행복하다라는
1: 행복이야. 네. 네. 행복이야.
3: 다행이야. 너무 좋아요.
2: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1: 예. 그러니까
2: 나의 진짜 소울메이트를 일찍 만난다는 거.
1: 그래 맞아.
2: 어린 나이에.
1: 아, 맞아.
2: 왜냐면 많이 헤매고 실수하고.
3: 맞아요.
2: 네. 많이 울고.
1: 일찌감치 내 단짝 만나면.
2: 맞아. 이거 행운이에요. 행운.
1: 맞아. 맞아요.
2: 인생에.
1: 9156번님. 저는 이 주제만 기다렸어요.
3: 무슨 사연이야? 무슨
2: 좋아요.
3: 사연이야? 보자.
1: 저는 3년 전에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곰신을 했는데요. 훈련소 때 각계봉투, 편지봉투를 주마다 꾸며서 보내줬고요.
2: 그렇지.
1: 병장 때까지 기념일, 빼빼로데이, 진급 택배도 챙겨줬고요. X가 기살았으면 좋겠어서 생활관, 선임, 후임 다 챙겼었거든요.
2: 웬일이야.
1: X의 부대에서 면회 1등 기록도 세우고 나왔습니다. 꽃신도 무사히 신었지만 X 부모님의 연애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2: 이게 어머
1: 인증샷까지 이렇게 그 써서 했던 거 사진
2: 바리바리 싸서 정말
3: 어머, 야, 이거 다 정성이다.
1: 빼빼로 됐대 이렇게 꾸미는구나.
3: 이 사진을 어머 이거 하나하나 멘트를 다 썼어.
1: 이거 인쇄하는 것도 일인데 어머 이렇게까지 했는데
2: 야.
1: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2: 어떡해.
1: 아니 결혼
2: 아니 부모님은 이런 거 사실 모르셨나?
1: 몰랐을 수도 있죠.
2: 그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렇게 챙겨준 건데
1: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2: 아 그렇지
1: 내 그렇지.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부모님 반대 때문에 하면서 네네네. 헤어졌다는
2: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1: 나는 그 남자가 잘못됐다고 봐.
3: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면 결혼해도 이제 사사건건 부모님이 어떤 걸 감섭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있을 거야.
1: 한다고. 맞아요.

0: 거에 휘둘리는 남자라면 예. 그냥 안 만나시는
1: 맞아요. 게 나아요. 맞아요.
0: 잘 됐어. 잘 됐어. 잘 헤어졌어.
1: 차라리 잘 됐어.
0: 그래 그래. 1596번님.
2: 네. 열심히 기다려줬더니 나를 차버린 엑스. 그래놓고 내 결혼식 날에 싸이월드에 나보다 더 좋은 남자인 것 같다. 라는 너의
0: 글. 소리야.
2: 너 혼자 영화 찍니? 미친 거니?
0: 아, 네가 뭔데 평가를? 아니, 우주훈 작가님 아니야?
3: 네가 뭐야?
2: 아, 내가 아니, 그리고 왜 지켜봐? 기분 나쁘게.
0: 사진을 대충 보아하니까 아, 나보다 나은 것 같네. 그래. 그래 남자 잘 쓰셨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3: 진짜 혼자 영화 찍니다 정말.
2: 왜 들어와서 네. 보냐고.
0: 이런 짓 하지 마. 구질구질해.
3: 쿨한 척 괜히.
0: 군인과 곰실의 사랑 이야기 연애의 조건 베스트의 노래 듣고요. 최고의 사연도 뽑아볼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군인과 곰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네. 2941번님, 군부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소한 번호 좀 잘 적어서 보내주시고 부대 이름, 교번 등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봉투에 적어주세요. 소중한 편지들 반송시킬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1: 그렇구나.
0: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2: 부대에서는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0: 그럼요. 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2: 네. 2주제만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네. 9156님 축하합니다. 예.
0: 뭐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2: 맞아요. 진짜.
0: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1: 네. 저는 3년 전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곰신. 훈련소 때부터 병장 때까지 각종 기념일은 물론이고 X가 기사랐으면 좋겠어서 생활관, 선임, 후임까지 다 챙겼었네요. X의 부대에서 면회 1등 기록도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X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어요.
0: 아, 너무 안타까워 진짜.
2: 왜냐면 자료 사진을 처음 보여주셔갖고.
0: 그래.
2: 내가 되게, 너무 속상했어요.
0: 저희 내 딸이면 난 너무 속상한 것 같아.
1: 그 자료 사진을 보고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희가. 그래. 이렇게까지
2: 맞아.
1: 했는데.
2: 그러니까.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네.
0: 자, 이분께 칼국수 세트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분 만나서 제대로 된 국수도 드시고요.
1: 네. 네.
0: 또 나의 엑스 이야기 여기에도 사연 또 후기 한번 보내주십시오.
1: 네. 네.
0: 자,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2: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네.
2: 또 지난주에 안 왔어갖고 너무 서운했었는데
0: 네.
2: 또 오니까 또 좋네요.
0: 김준영님께서는 나루밖에 생각 안 나요.
2: 나비야 고춧가루.
0: 네네네. 오늘 제일 웃겼다.
3: 나루야 너를
2: 나비 씨 약간 남자 버전으로 하나 나루로 하자.
1: 나루로 하나 키워볼게요.
0: 예. 저희는 나루토에서 만나요. 안녕.
2: 안녕.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하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4: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9: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1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로빈 시크, 퍼렐 윌리엄스의 Blurred Lines 듣고 왔습니다. 약간 흐릿한 경계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맨날 그 오역을 하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써주셨어. 6854번님, 아, 노래에서 고라니 소리가 나네요. 그래요? 이 소리 나나? 이혜정님, 여기가 맛집의 옆집인가요? 아니, 맛집의 앞집이라고요. 앞집. 4611번님, 퇴근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고 계속 들었네요. 두대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3부까지 다 이제 이풀기 시간이었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그 노래 지금 딱 보내주세요. Right now.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준비해둔 곡은 10월이라면 아, 잠깐 또 절었네요. 10월이라면 이 노래 들어야겠죠?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네,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노르웨이 2인조 밴드 시크릿 가든의 봄의 세레나데, 봄을 노래한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 호흡이 딸리네요. 글쎄요, 시크릿 가든 하면 저는 현빈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5966번님, 아, 목소리가 습하디 습하네요. 제 겨드랑이 같이 습해요. 여기가 아마존이다. 조심하세요. 아나콘다 올 수 있으니까. 최정현님, 괄사 마사지 하면서 듣기 좋네요. 겨드랑이 괄사하다가 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6600번님, 혼자 화음 넣으면서 들으니까 좋네요. 이 와중에 화음까지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좋다. 우리 두댕이들 이렇게 음악성이 뛰어나세요. 신지영님께서 정말 유일하게 제 걱정을 해주시네. 영미씨 허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아주 괜찮습니다. 3954번님, 오, 언니 지금 600번 버스 타고 이동 중인데 언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반가워라. 제가 뛰어오는 걸 보시고 기다려주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버스 기사님들 이거 운행 시간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안 세워주시는데, 어머나 그래 이런

낭만이 있으시니까 두 대도 들으시는 거야. 어머 세상에 센스 있어 우리 600번 오빠. 다음에 키스 600번 해드릴게요. 응? 몇 번 남은 거지? 진숙님 롤러코스터 같은 방송 너무 좋네요. 아주 확실하죠. 예, 기승전결이 있는 방송이에요. 다 이 맛집의 앞집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오프닝부터 쭉쭉쭉쭉 달린 겁니다. 배윤겸님, 아, 국군의 날이라서 이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태양의 후예 OST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좋아요. 배윤겸님 센스 500점 플러스 점수. 아, 1191번님 600번 오빠 도망쳐라고 했는데 뭐 어디로 도망칠 거야. 버스.

태양의 후예 OST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해석 가능합니다. 예, 홍성영님. 아, 여기 속초인데요. 내일부터 설악제 하는데 우와 거미

0: 누님 온다네요. 야호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고 이렇게 틀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전국의 모든 축제를 다 꿰고 있습니다. 예, 배윤겸님 저번에 받은 플러스 점수랑 합쳐서 총 550점 아싸라고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아 그전에도 저희가 플러스 점수를 드린 적이 있었군요. 그리고 본인이 잘 기억하고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도 점수를 지금 합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서영님 기사님 595번 남았죠 기억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8054번님 아 요즘 날이 너무 건조한데 가습기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맞아요. 건조해.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6428번님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영미언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맞받아치는 센스가 너무 좋아요. 영미언니 사랑해요. 포에버. 저도 83 돼지띠인데 잘생기고 멋지면 다 언니 오빠인 거 알죠? 핫도 핫도 감사합니다. 아 성은정님 며칠 전 운동 후 들었습니다. 아 처음엔 놀랬었죠. DJ 바뀐 줄 알고 근데 빠져듭니다. 안영미 최고라고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맛집에 앞집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제가 더 사랑하는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309번님. 아 진짜 누나 저음 목소리는 마성의 매력이. 저는 못생긴 9일 남동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804번님. 사람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봅시다 한번. 자,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돼야 되는데 강신영님께서 인왕산 쪽 무모대에 와 있는데 하늘과 서울 시내 풍경이 아름답네요. 높은 가을 하늘 솔솔 부는 바람 잠시 쉬어가려고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부탁합니다. 이문세

선배님이 가을이 오면을 부탁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두 대. 그래서 아, 요 노래 그냥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예. 자, 3, 4, 5 대신 우리 도움을 주시는 광고주님들. 환인제약이 오면, 브람스 안마의자 오면, 오뚜기 카레 오면, 주식회사 해리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 회사 오면 음주 후에 팀의 대리 오면 IM 그라운드 가을 소개하기 자, 어, 걸렸다 걸렸다 마셔 쭈쭈쭈쭈쭈쭈쭈 언제까지 어깨 춤만 추게 할 거야 네 분위기 다시 다운시켜 보겠습니다 자 가을이 오면 쭉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

0: 때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FM for yo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다가 딴 생각에 잠겨 컵 꼭대기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오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 방울만 더 떨어져도 바닥으로 물이 왈칵 흘러넘칠 듯한 컵을 보면 조마조마하죠. 바닥에 흘릴까 컵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한 모금을 쭉 들이켭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무사히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꽤 강렬한데요. 찰랑거리던 수면이 가라앉으며 딱 알맞은 높이를 찾듯 오늘 이 시간도 깔끔한 템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찰랑거리는 기분으로 오후의 발견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우피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빈 게이, 타미 테러 함께했습니다. 섹슈얼 힐링으로 첫곡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정수기에서 물을 받다가 이제 막 물이 흘러 넘치는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나눴는데, 와, 우리 오바리들 이렇게 참 정이 없었습니까? 아날로그 감성 어디 갔어요? 우리 라디오 듣는 우리 오바리들. 아날로그 감성 하나도 없이 다들 요즘은 한 컵 취수 누르면 120ml 딱 맞게 나온다. 요즘 정수기 용량 맞춰 나온다. 옛날 감성을 한번 좀 살짝 살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이제 디지털화되지 않은 정수기도 분명히 있다. 옛 기억 좀 이렇게 더듬어 봐요, 우리 오바리들. 예,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센치해지는 가을 됐는데 왜 이렇게 디지털화됐지, 우리 오바리들이? 어쨌든 예, 자, 그 뭔가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면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펜이 바닥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쓰다가 떨어질 때, 오, 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닿지 않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찌개 국물이 냄비 밖으로 이제 막 넘치려고 하는 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내는 이 나의 민첩함에 막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상황이 설사 벌어진다 해도 큰일이 아니거든요. 괜히 근데 가슴이 철렁한 순간들이 있죠. 오늘 낮에 있었던 뭐 실수나 불편한 상황들 분명 별일 아니다. 철렁했던 순간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주말권 목요일을 즐겨보자고요. 와, 지난주 연휴였는데 며칠 일하니까 이제 주말권 금방 되고 또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10월은 진짜 놀러 다니기 딱 좋은 계절이다. 자, 축제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회 발견 잊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수록 우회 발견과 함께해야 한다. 자, 우리 디지털화된 우리 오바리들과 아날로그 감성으로 오늘 라디오 2시간 함께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하실 수 있죠. 검색창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우리 상냥하고 예쁘고 마음 착한 그리고 디지털화된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

0: 하실 수 있다. 그 10월에 예정된 저희 공개 방송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주입식을 주입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그 유튜브 보시면 저희가 방송 전에 짧게 또 토크를 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방송 중간중간에도 여러분 계속 공지 드릴게요. 일단은 10월 19일과 22일 이렇게 짤막하게 좀 공지 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오바리들 사용과 신청곡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2부에 우리 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죠. 잊지 말자 안전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시간은 우리 오바리들과 함께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뭔가 이 10월에 딱 들어서는 오늘과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뭐이 살랑살랑하는 이 리듬이 최성곤 네가 좋아 오정수 배우 목소리였고요. 밤 카스테라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낙화님. 리가 좋아 이거예요, 케이님? 리가 좋아. 우리 김연 아는 얘기로 하죠. 예. 어머, 땅콩님 오셨는데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리디에 들숨날숨이 아주 정확하게 들리네요. 첫곡 끝나자마자 큰 들숨이 오늘 오발에 대한 큰 의지가 느껴져서 힘이 팍팍 납니다. 오늘의 들숨은 어떤 의지라기보다 너무 너무 메말랐어. 너무 아날로그 감성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를 듣는 우리 오마리들이 너무 120ml 했다. 그런 의미였다. 가끔 더 크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서 들으세요? 학원에 계신가요? 아, 오랑우탄 맘님도 빠짐없이 또 디지털하게 출첵합니다. 너무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 아, 새싹 베이비니. 우리가 또 이제 음악 인생 몇 년인가요? 요 정도는 서로 알아가고 있지요. 3991번님. 아, 요런 것도 있네. 물도 물인데, 어머, 오늘 오프닝을 들으니까 맥주 거품 넘치는 거 아까워서 서둘러 입댄 제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까망님도 아까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구나. 술못 드시지 않나, 까망님? 어쨌든 3991번님. 이렇게 민첩한 순간이 없죠. 1062번님께서 여러분, 창밖에 날씨가 정말 가을가을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요새 비염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있죠. 비염에 좋은 영양제 있다 해서 이틀째 먹었는데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가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좀 나누면 안 되나? 1062번님? 우리 오후에 발견 가족분들 중에서도 비염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좋은 영양제를 또 만나셨나? 뭐 별거 별거 다 사게 되죠. 좋다는 거다 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에게 딱 맞는 것들을 만납니다. 효과 있길 바랄게요. 1062번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비염 없는 뭐랄까 비염 없는 이렇게 콧물 없이 맹맹한 거 없이 이렇게 내 목소리 가지고 가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62번님 주소 성함 주세요. 그쵸. 5750번님께서도 오늘 찾아주셨는데 가을바람이 선선하네요 하시며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 10월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어머. 우리 또 오발가족 서이라 씨 노래를 청해 주셨네. 사랑할래요. 또 너무 사랑스러운 서이라의 사랑할래요잖아요. 서이라 씨 5750번님 우리 11월에 만날 수 있어요. 11월에 정선 오시면 저희가 서이라 씨 무대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아주 가을은 또 축제 계절이니까 사과 축제에서 만나요.

나야죠. 사과 같은 서희라 씨. 일단 노래 올려두겠습니다. 5750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먼저 이소라 노래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요 계절에 또 딱 듣기 좋은 이소라 씨 목소리. 네, 오늘 청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바람이 분다. 만나볼게요.

이소라 바람이 분다. 소라님 노래 다음은 세트로 문세 아저씨 노래 들어야 돼요. 아, 또 이 그 나만의 그 루틴이 있지. 방카스테라님. 벨루노님 오셨는데 이런 가사는 진짜 겪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가사겠죠? 이 뒤에 유유에서 뭔가 지금 비슷한 맥락을 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벨루노님. 이소라의 목소리. 참 사계절 다 되게 생각나지 않아요?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엔 겨울대로, 봄엔 또 봄대로. 아, 오?

그래요? 노마드님 지금 이 앱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게요. 근데 이게 또 어쨌든 뭐 앱 추천이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이 너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살짝 알려주셨는데 요거 한번 또 우리가 확인 후에, 확인 후에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에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은 돌맘님 오셨는데 아날로그 시절 우리가 즐겨 듣던 노래 주인공들 컴백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만 아는 가수들인 것 같아 이상하게 그때 노래를 더 찾아 듣게 됩니다. 핑클 소식이 들려서 너무 좋아요. 그 시절 좋아하던 그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곡은 워낙 유명했잖아요.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며 블루레인 또 청해 주셨구나. 핑클 소식이 그렇죠. 완전체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단발성의 그 활동이 아니라 꾸준히 활동할 것 같다는 뉘앙스가 이제 회사에서 나왔어요. 반갑죠.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줬던 언니들이 또 이렇게 완전체로 돌아온다니 반갑습니다. 중은 돌맘님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쿰팡님 댁은 지금 형아 누나 때문에 막내가 놀이터에서 맘마를 먹는 중인데 이게 외식이냐. 아, 좀 애매하네요. 우리 막둥이 외식은 외식인데 근데 사실 어디에서 먹든 지금 음식은 아직은 다 동일할 때 아닙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님. 삼남매의 엄마가 되신 우리 쿰팡님. 정집사님 오셨어요. 리디 오발 들으면서 생면 파스타랑 라비올리 도전할 거예요. 진짜 가을이 된 것 같은 10월 첫날에도 어울리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어떻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청해 주고 계십니다. 2부 순서에 우리 잊지 말자 안전 함께 하고요. 3, 4부에 여러분 주신 사용과 신청곡 계속 이어갈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0423번님은 마트 다녀오는 길에 골목 코너에서 운전 중이셨다는 거죠. 전화기를 보며 걸어가던 청년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니까 제가 멈추고 지나가라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90도 인사를 꾸벅하는데 어머 잘생긴 청년이 인성도 예뻐. 우리 아들도 저렇게 바르고 예쁘게 크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분들이 되게 당연히 이제 먼저 지나가시라 이렇게 상황인데도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 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마음이 예쁘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인사가 너무 당연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의 뭐 100이면 100? 99.9? 항상 다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잘생기기까지 했어. 너무 행복했겠다. 0423번.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순간. 글렌 책입니다. 60s 가르댕.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안전상식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냈어요?
1: 네. 저희 또 한 주 못 만났죠.
0: 그러니까요. 네. 뭔가 한 주 사이에 되게 가을가을해진 네. 것 같은 느낌인데요?
1: 맞아요. 어떻게 알아보시고 제가 새로 산 옷인데.
0: 아, 그랬구나. 어쩐지 네, 뭔가 또, 빳빳했어요.
1: 맞아요. 소재가. 깨끗하죠. 네, 가을을 맞이해서 긴팔 입어봤습니다. 아, 네.
0: 영롱아 나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 제일 좋아요?
1: 저 가을 제일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날씨도 일단 제일 적당히 선선하고 전 좀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 좋아하거든요. 네.
0: 추남이구나.
1: 좋은 의미죠?
0: 아, 그럼, 아, 추남. 아, 가을 남자. 네,
1: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0: 추남 우리. 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잊지 말자 안전 2부 순서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찾아주셨나요?
1: 네. 아,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에 대기가 건조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0: 화재.
1: 네. 화재 중에서도 오늘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0: 가정 내 화재.
1: 네.
0: 깜빡깜빡할 때가 또 있거든요.
1: 네.
0: 또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어떤 상황인가요?
1: 오늘은요. 아빠와 딸이 엄마가 약속에서 나가버리고 단 둘이 남았습니다. 두 명이서 이제 가정 내에서 화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0: 아빠가 이제 외출만 하면 항상 이렇게 빈틈을 보이던 우리 아빠인데
1: 네, 집에서도 어떨지
0: 만나보겠습니다.

0: 아따! 이제 일어나! 아유, 잠도 참 많지, 우리 잠꾸러기 공주님! 해가 중천에 떴어요. 일어나, 얼른!
1: 아, 아빠. 귀청 떨어지겠어요, 진짜. 우리 아빠 목청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0: 엄마 약속 있으셔서 나가셨어. 오늘은 아빠랑 집안일 싹 다 해놓자.

0: 아, 아빠랑요?
1: 응.
0: 오늘 하루 종일 티니핑 보면서 놀려 그랬는데. 알겠어요, 아빠.
2: 아, 딸. 자, 정신 차리시고.
0: 네.
2: 자, 보자. 일단 다림질부터 우리 해치워 볼까나. 딸, 이 다림이 엄청 뜨거우니까 아빠 근처로 절대로 오면 안 돼.
0: 아빠.
1: 응.
0: 아빠 근데 그 콘센트 보셨어요? 플러그 청소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지가 이렇게 가득 쌓여있으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요. 그리고 한 콘센트 이렇게 기구들을 많이 꽂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얼른 빼세요, 아빠. 아니, 잠이 확 깨네, 정말.
2: 아니, 우리 딸이 아빠보다 한 수 위야, 위. 그치? 알았어. 빼놓으면 되잖아. 아, 맞다. 그나저나 딸. 여기 테이블에 있는 라이터 있잖아. 이거 혹시 딸이나 두고 간 건가? 아니, 엄마는 아니라던데. 이거 딸 잘못 만졌다가 아주 큰일 날 수가 있어. 이거 어디서 났어? 바른 대로 말해.
0: 아빠, 이거 내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2: 그럴 리가 있겠니?
0: 아니, 이거 어젯밤에 아빠가 담배 피우고 흘리고 가신 거잖아요.
2: 엥? 그래?
0: 아, 정말 우리 아빠.
2: 아이, 아빠가 어제 야근하고 오느라고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야.
0: 아빠, 나 6살이에요.
2: 아, 그래. 미안해, 딸. 아유, 내가 그랬구나. 아유.
0: 어쨌든 이런 인화 물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달라고요.
2: 알았어. 아, 슬슬 배가 고픈 게 이게 점심 먹을 때가 됐나 보다. 아, 냉장고에 부침개 있던데 딸, 우리 부침개나 한번 부쳐 먹어볼까? 자, 딸은 저기 가서 식탁이나 좀 치우고 있어봐.
0: 아빠, 저도 부쳐보고 싶어요. 저도 뒤집게 주세요.
2: 아, 정말 우리 딸 욕심 많은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우리 딸 아직까지 가스레인지는 위험해.
0: 아이, 참 해보고 싶은데.
2: 아유, 정말. 딸, 혹시 너 엄마 아빠 없을 때 가스레인지 가지고 놀고 그런 건 아니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0: 당연하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요.
2: 아유, 전화 온다, 야. 아우, 전화 좀 바꿔올게, 딸.
0: 응. 아빠, 불로 요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죠.
2: 차차, 맞다. 불은 꺼놓고 가야지, 그래.
0: 그 중간 밸브도 잠그시고요.
2: 알았어. 그래, 알았어.
0: 아우, 세상에나 진짜 우리 아빠부터 가스레인지 다루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어. 아빠, 아무래도 이게 참 오늘만 해도 우리가 불이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네, 화재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2: 아이고, 우리 딸. 아우, 그렇게 기특한 소리라 아주 똑띠야, 똑띠. 맞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화재 상황에 대비한 몇 가지 준비를 해보도록 하자.
0: 빠밤. 어떤 게 있을까요?
2: 자, 우선 여기 와봐. 비상계단 있지?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하는 이런 공간에는 물건을 쌓아두면 아주 큰일 나. 아우, 이거 봐봐. 너네 엄마가 아주 그냥 화장품 입어보면 이렇게 가득 쌓아놨네. 아빠랑 이거 얼른 좀 치우자.
0: 그리고 아빠, 여기 불 났을 때는 빠르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2: 어우, 그렇지. 자, 그래서 화재 시 경보를 울려서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또 이런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면 더 좋겠지.
0: 그런 게 있군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할 텐데 막상 아빠 너무 겁나서 어둥지둥할 것 같아요.
2: 아이고, 맞아. 그래서 미리 화재 대피 계획도 세워두면 좋아. 그리고 올바른 대피 방법도 함께 숙지해두면 더 좋겠지?
0: 아빠 오늘 좀 이상해요.
2: 응?
0: 아빠답지 않게 뭔가 좀 어른스러워 보여요. 그럼 우리 올바른 대피 방법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기 딸, 아빠는 언제나 어른스러웠어.
0: 이상하네.
2: 자, 그 대피 방법 말이지. 그것까지 오늘 다뤄버리면 분량이 넘칠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그거는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0: 아, 우리 아빠 역시 방자랄. 방송을 너무 잘 알아. 궁금하지만 다음 주까지 기다릴게요.

0: 문희옥의 평행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낙화님께서 26번째 결혼 기념일이시래요.
1: 축하드립니다.
0: 그래서 이제 신청곡을 전해드렸는데 신청곡의 의미가 이제 여보 너무 참 행복하고 사랑한다.
1: 아, 그렇구나.
0: 오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사랑한다고 이렇게 포옹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딱 요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평행선 잘 달리자고.
1: 그런 의미인가요?
0: 그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낙하님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좋은 계절에 하셨네요.
0: 네. 자, 오늘 이제 가정 내 화재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아빠와 딸이 또 이렇게 역할이 잘 바뀐 것 같은 그런 부녀지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이제 답들을 좀 주셨지만 어쨌든 예, 발음이 좋은 가족이다. 네.
1: 또 전달해 드릴 건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0: 조금 더 신경 써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은 가정 내 화재 안전수칙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수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불장난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쵸? 촛불이나 뭐 가스레인지처럼 이런 화기용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타일러 주시고요. 난로나 다리미 같은 뜨거운 전열기구 근처에서도 뭐 장난을 치거나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처럼 라이터 아무 때나 두시지 마시고요.
0: 인화물질 의심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예.
1: 네, 그럼 오해하지 마시고 네. 인화물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코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점들이 좀 있죠.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두고 코드도 빼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멀티탭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덕지덕지 꽂아놓는 거 사실 저도 많이 이러긴 하는데요. 이러시면은 위험합니다. 특히나 먼지가 쌓이면 또 화재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먼지도 꼼꼼하게 자주자주 청소를 해주세요. 또 우리 주방에서도 이 화재 예방수칙 좀 지켜야 될 게 있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당연히 탈 수 있는 물질을 두시면 위험하겠고요. 우리 아빠처럼 전화 받으러 간다고 깜빡하고 이렇게 불 켜놓고 자리 비우셨다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리를 웬만하면 비우지 말아주시고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중간 밸브도 꼭 잠그시기 바랍니다. 외출을 하거나 자기 전에도 이런 켜져 있는 전기기구나 가스밸브 잘 잠궜는지 뭐 이런 거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0: 우리 영록 아나운서는 집에서 이런 거 좀 잘 챙기는 편이에요?
1: 저는 일단 인덕션입니다.

0: 그래서 네. 자동으로 또 네. 이렇게 잘 잠궈지고요. 네.
1: 다행입니다.
0: 네, 제가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저도 네, 웬만하면 인덕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멀티탭 먼지 청소나 이런 건 진짜 참 자주 챙기기가 어려운데.
1: 맞아요. 이것도 네. 그 사용 기한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먼지도 잘 청소해주고 해야 또 오래 쓸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한다면?
0: 네, 일단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놔야 될, 챙겨 두어야 할 안전 상식들도 좀 있습니다.
1: 네네.
0: 비상 계단이나 경량 칸막이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공간이 있죠. 그런 곳에 사실상 평소에는 물건을 좀 쌓아두시는 분들 꽤 계실 수 있겠습니다.
1: 퇴근하고 치워놓겠습니다. 네.
0: 네, 하지만 이런 곳에 원칙상 물건을 쌓아두게 되면 대피 경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적재해두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려서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네, 이것도 설치를 해놓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도 현관 입구에 꼭 비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와 함께 소방시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도 길러놓으시면 좋고요. 소화기 사용법도 교육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화재 대피 계획도 세워두시고 올바른 대피 방법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대피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1: To be continued
0: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또 시리즈로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네. 다음 시간 여러분 놓치시면 어떻게 된다? 알 수가 없다.
0: 네.
1: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죠?
0: 맞습니다. 가정 내 화재 예방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주세요. 2번,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멀티탭에 덕지덕지 꽉 차게 전기기구를 다 꽂아두어야
1: 네.
0: 한다. 3번, 주방에서 불을 이용해 요리를 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4번, 비상계단이나 경량 칸막이 등 대피 공간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1: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가정 내 화재 예방 수칙으로 틀린 것, 영록 아나운서가 네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요. 그중에 틀린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주실까요?
0: 1번, 라이터 등 인화물질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번,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위해서 하나의 멀티탭에 덕지덕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한다. 3번, 주방에서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 땐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4번, 비상계단이나 경량 칸막이 등 대피 공간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1: 네, 정답 기다리면서 서희랍니다. 사랑할래요. 5750번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자, 오늘 가정 내 화재 예방 수칙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전기 효율을 위해서 한 개의 멀티탭에 꽉 차게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위험하고요. 네, 좀 널널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0: 큰일 나죠, 진짜.
1: 예. 네.
0: 지금 안 그래도 멀티탭에 에어컨 코드 꽂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1: 맞아요.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이런 멀티탭에 이렇게 에어컨 코드를 꽂아 놓으시면은 이게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잖아요, 에어컨은.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에어컨은. 그래서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시는 게 따로 이제 돼 있는 콘센트를 맞아요, 사용하시는 맞아요. 게 안전하다는 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우의 여신님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정보 영록하나 대본 짜느라 늘 고생 많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5123번님께서도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방치된 멀티탭들 좀 살펴봐야겠다.
1: 맞아요.
0: 저도 그럴게요. 그리고 겨울사랑님 정답 같이 주시면서 저희 회사 앞을 지금 지나고 계신가 봐요. 옆에 같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저희 가까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024번님께서는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 안 돼요 하시며 안예은의 나는 문어 시청해 주셨는데 오늘 끝봉입니다. 2부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4815번님께서는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 안 되죠 하시며 이거 뒤에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가스 관련 일을 하는데 취급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스 종류도 바로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LPG, LNG 구분해서 사용합시다. 그러면서 신청도 보내주셨네요.
0: 네, 이재성이 그 집 앞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오늘 2번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와우.
0: 발음 좋은데요? 7017번님과 여강이님, 겨울사랑님, 프리티주님, 그리고 9024번님까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지난주 우리 또 특집 때 영록 아나운서가 현장에 또 계셨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또 우리 오빠리들 너무 반갑다고 네, 이제 오늘도 문자도 주시고.
1: 네. 네, 그랬습니다.
0: 네, 되게 기억에 남는 청취분이 한 분 계시다고.
1: 아, K님이라 그러셨나요? 아, 네. 아,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네. 진짜 재밌게 덕분에 봤습니다.
0: 네, 우리 K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눈에 띄었던 우리 K님. 예. 자, 오늘 2부 끝곡 아니언의 문어의 꿈 띄워드리면서 영록 아나운서와 또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네. 시간에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0: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AC/DC Back in Black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요즘 뭐 이렇게 가을 타면서 우리가 좀 잔잔하게만 좀 지낸 것 같아서 예, 3부는 조금 강렬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까망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문자를 주셨네. 아니 낙화님이 또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우 정말 선물은 받으셔야 되는 날인데 오늘. 근데 까망님께서 마치 이렇게 또 선물을 다시 또 드리면 선물을 주셔서 가는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고민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낙관님. 조금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평행선도 거리는 또 아주 밀착될 수 있단 말이지. 에이.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예쁘게 행복하게 콩 볶으며 사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까망님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주셨는데 요거 제안을 네, 제안을 주셨는데 한번 저도 고려를 해볼게요. 예, 네, 요건 근데 조금 이제 좀 예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한번 고려해볼 이야기는 맞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까망님. 좋은 제안 접수 완료됐습니다. 3057번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계속 주신 건지 아니면 이 노래를 다른 분들도 최근에 주신 건지 이 노래가 네, 그 신청을 몇 번 최근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 상에는 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느티나무님도 와주셨습니다. 수리님 제가 오늘은 손가락이 쉴 틈이 없어 듣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출퇴근하고 집중해서 들으며 일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신가요? 느티나무님. 이게 또 긴 연휴를 지내고 복귀를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연휴가 이제 다음 주 또 며칠 있다가 또 연휴가 또 다음 주에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일에 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느티나무님.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예, 차분히 함께해 주시고요. 여름애님 오셨어요. 리디, 오늘 정말 가을 맞네요. 어우, 추워요. 집안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창문을 열거든요. 이렇게 환기를 시키려고 눈 뜨자마자 이제 창문을 여는데 와, 확실히 어제 아침의 바람이랑 오늘 아침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춥다기보다 이렇게 선뜻하게 다가오는 그 기운. 이야, 진짜 가을이구나. 이제 진짜 10월이네. 이렇게 9월과 10월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고 하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이님. 달콤 설탕님은 레트로 감성 풀풀 묻어나는 오발 들으며. 오늘 약간 디지털 아날로그 좀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햇살도 너무 좋은 10월의 첫날이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점심 때도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딱 그 느껴지는 햇살이 좀 뜨겁다였거든요. 아직 좀 덥네였는데 오늘만 해도 햇살이 막 뜨거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날씨. 노마드님께서 까망님 무슨 제안 주신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 혹시 내년 13주년은 춘천에 사는 제안인가요? 너무 찬성입니다.

0: 아니요. 예.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서로의 또 그 저기가 있어요. 뭐랄까 바운더리가 또 있다. 요 정도만 살짝 좀 말씀드릴게요. 뭐랄까 이제 연말 연시 항상 이렇게 좀 우리가 따뜻함을 모으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주셨는데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세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 4부 순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 문자창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창 여시고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아주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오바리들 이야기와 신청곡 같이 만나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윤상 너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사랑스러워님 저녁으로 닭갈비 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운동하는데 바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운동하기엔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며 라디오 친구 삼아 저녁 준비해요. 후딱 해놓고 막내 데리러 가야 합니다. 바쁘다 진짜. 닭갈비 맛있겠네요.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데리러 오고 엄마 차 타고 집에 왔는데 닭갈비가 딱.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스러워님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드림캐쳐님은 저 이번 주 토요일 평생학습 축제가 있나 봐요. 근데 부스 운영으로 참가하신다고 꽃소금, 꽃설탕 만드는 체험을 진행합니다 하시며 마을분들과 배운 것을 함께 나눔하러 가요. 꽃소금, 꽃설탕?

어떤 걸까? 예. 체험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신다. 예. 뭔가 이렇게 나누는다는 건 참 좋죠. 배우는 것도 재밌지만 그 누군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이런 걸 나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드림캐쳐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다더미님, 그랬어요. 리디 저 오늘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또 미루고 고기 먹으러 갑니다. 힘내자. 잘하셨다. 네. 진짜 바쁜 날은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쌓이거든, 스트레스가. 다더미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기 드시고 선물 받으시고 힘내서 다이어트 성공합시다 우리. 그리고 오늘 8607번님 오셨는데요. 저희 남편이 군인이에요.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하루를 쉽니다. 그래서 둘만의 데이트도 할 겸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니까 참 행복하네요. 요즘 휴가도 없이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다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제 아이들 밥 챙겨주러 집에 가면서 문자 남겨요. 타편이 부른 나에게 그대만이 신청합니다. 뭐 이렇게 애틋할 수 있나 이렇게? 8607번님? 행복한 시간 예 오래오래 간직하시고요. 마음속에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립니다. 타편 나에게 그대만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아, 또 공연장에서 이 언니들의 라이브를 듣고 오면 바로 우린 대본이 알수 있죠. 답 잊지 맞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하양 늑대님께서 오늘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심취했네요. 예. 열창했어요. 오늘 4부에 10월로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메이비님이 10월 주셨는데 시 10월의 첫날 오늘도 어김없이 월 월급보다 기다려지는 오발. 너무 좋다 이거. 그렇진 않겠지만 월급보다 기다려지진 않겠지만 예. 기분은 참 좋습니다. 10월 짧게 한번 가볼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선물도 준비해둘게요. 잠시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하여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하여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노마드님 신청곡이었어요. Fly by Midnight, No Choice였습니다. 광고 없이 너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프리미엄이 아니어도 알려주셔서 제가 중간에 잠깐 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왜 앱 소개가 나오잖아요. 같이 광고 포함이라고 뜨던데 아직 실행을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광고 포함이라고 뜨더라. 매우 궁금하다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 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No Choice.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이행시 갑작스럽게 좀 해봤는데 메이비님께서 공을 쏘아 올려주셨고요. 아, 10월 까망님 시 시시하지 않아요? 방금 나와주세요. 월 월드클래스 오버 굿잡. 예. 슬뱅이님 시 10월 5일 월 월요병 없는 대체공휴일 선물 갑니다. 춘천국정쌤 시 시도 때도 없이 월 월급 걱정 나도 수입 걱정 아 싫다. 뭐 다들 똑같죠. 예, 우리네 삶이다. 8205번님 시 싫으면 시집가. 아, 이 얼마 만에 듣는 얘기죠. 월 얼마나 좋아. 저녁도 같이 먹고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해서 신랑 데리러 가요 해주셨습니다. 좋겠다. 예, 8205번님 맛있는 거 드시고요. 외계인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예, 이행시 여러분 도전해 주십시오. 시 10월 둘째 주는 월 월요병이 없어요. 다들 지금 다음 주만 기다리시는구나. 외계인님도 선물 갑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아니 월드클래스 뭐 어디 소문났나? 여기 여신님 감사해요. 그리고 3991번님 시 10월 지나면 세상에 이거 진짜 월 월동 준비 들어가야죠. 하양 늑대님 10월 시 시바견이 짖는다 월 월 월. 나 오늘 유기견 유기묘 그 캠페인 행사 다녀오셨대요. 예. 우리 동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10월 이행시 기다리고 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채택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감님 시 10월의 첫날 다짐했어요. 월 월요일부터 다이어트하자. 빨간 날인데 가능할까? 이진아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달콤 설탕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오, 이진아 버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달콤설탕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10월 이행시 받고 있어요. 3430번요. 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월. 월급은 요거밖에 안 주냐? 감정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죠? 네. 이 정도로 10월 월급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바리님께서 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라디오 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성스리와 함께 행복을 발견해보자. 이거 약간 저희 PR로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대전 오바리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3514번으로 예 선물 보내드립니다. 철부지맘님 시 시원한 이날이 월 월매나 좋아. 바람이 달라졌죠? 아치님 시 시루떡 먹고 싶다. 월. 월병도 먹고 싶다. 출출하시죠 지금. 시루떡 좋아합니다. 자, 냥냥맘님 오셨습니다. 시. 시간은 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월. 소문이 났나? 월드클래스 오발은 언제나 내 곁에 잡아둘 거야. 매우 칭찬합니다. 냥냥맘님 선물 가야. 이건 선물 가야지. 냥냥맘님께도 선물 갈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6301번님 시 10월이 오래 머물기를 월 월급은 없지만 아름다운 10월입니다.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까지만 할게요. 꽃담님은 시 시간이 되면 가을 풍경 강릉에 월 월화거리를 걸으며 오발 듣고 싶다 하면 되죠. 생방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 생방은 참이 어려우시더라도 주말에 오셔서 월화거리 걸으며 맛있는 거 먹으며 오발 들을 수 있다. 여신님 리디 다시 갈게요. 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오발 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생방이랍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스텝인 줄 저 이제 제작진인 줄.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생방 많이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여신님. 이분 재밌다. 4279번님. 4279번님. 시. 10월에 듣고 싶은 노래는 월. 월요일에 신청할게요. 써놓을게요. 4279번님. 다음 주 4279번님 월요일 신청곡.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이거든요. 아차 싶으시죠 지금? 기다릴게요. 4279번님. 프리티즈님 많이 화가 나셨네. 시 시어머님 월 원래 아들분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버릇이 있나요? 좀 끊고 갈게요. 네. 약간 이제 지금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티즈님 명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자 카디건스입니다. 러플 듣고 올게요.

카디건스 러브풀 띄워드렸습니다. 프리티즈님 좀 진정이 저만 진정하면 됐나요? 약간 좀 이제 격앙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쉬어왔습니다. K님 시골지가 부릅니다. 월매월 좀 됐다. 8425번님 시 시방부터 행복 시작. 월급날처럼 행복한 10월 되세요. 그러게 모두가 참 행복한 10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이잖아요 오늘. 태양의 후배님 시 오 시기와 질투를 부르는 나의 월굴 네. 궁금하네. 아 보통날님 감사합니다. 시 10월에도 오발과 함께하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오바리들이 다 제작진이에요. 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오후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집니다. 선미예요. 보랏빛 밤. 4466번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5: 오피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연과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오로라님 오셨습니다. 리디 지금 29살이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제자가 얼굴 본다고 들렀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성실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인정받으며 학교생활 열심히 했던 이 제자가 집에서 형제가 많은 집에 막내로 어린 시절을 지냈거든요. 근데 요즘 뭔가 얼굴도 예뻐지고 글들이 사랑스럽다 했더니, 아, 이 친구의 옆에 이 친구를 많이 예뻐해 주는 분이 계셨네요. 함께 왔는데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와, 3살 시절에요? 3살 아가가 혼자 언니 학교를 걸어오면 제가 업어서 다녔거든요. 오늘 보면서 또 훌쩍훌쩍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편 생활을 하셨어요, 오로라님? 오, 그러셨구나. 우와. 오. 저는 규리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우리 삼척에서 뵀을 때도, 그러셨구나. 요, 너무 놀랐네. 예. 어쨌든 참, 그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왜? 아, 둘이 참 너무 예쁘구나. 잘 어울리는구나. 오로라님께서도 오랜 시간 이제 곁에서 봐 오셨기 때문에, 아,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구나라는 게 아마 보이시면서 마음이 놓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싶어요. 다행입니다. 네. 저희도 같이 우리 그 제자분의 앞날을 같이 응원할게요. 청해 주신 이창섭이 부른 천상연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샤브올데이.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지용 씨 향수에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을 따라 씁니다. 윤동주 씨 소년에 나오는 손금의 맑은 강물이 흐르고도 한자 한자 정성스레 씁니다. 유한진의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와 정한모의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도 따라 씁니다. 수능 시험지에는 필적 확인란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 장치는 제시한 짧은 문장을 직접 손으로 쓰게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필적 감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와 수험생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 그리고 12자에서 19자 사이 필체가 뚜렷이 드러나는 리을, 미음, 비읍 같은 자음, 짧은 글 하나에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2011학년도 수능시험지에 필적 확인 문구를 골랐습니다.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의 첫 마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오스트레일리아 밴드 인엑세스 뉴 센세이션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했던 밴드거든요. 인엑세스. 그 우리가 지금 가을로 접어드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봄으로 접어들게 되는군요. 예.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팀앱대리,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아, 서울에서 지금 서쪽으로 가는 도중인데 이 음악 흘러나오네요. 오, 제대로네요. 예, 이용열 씨. Go West. 아, 근데 동쪽으로 가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예. Pet Shop Boys의 Go West. 이미진 씨 고맙습니다. 자, 아,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올해 첫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예. 8950번입니다. 달달한 파츠랑 슈크림 반반 섞어서요. 2,000원에 3마리. 다른 동네 붕어빵 가격도 궁금해요. 뭐 붕어빵이 대체로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슈크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아, 2,000원에 3마리면 비싼 거예요? 어, 그럼 뭐 팥이 많이 들어갔겠죠. 앙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 슈크림 들어간 거 별로입니다. 예. 붕어빵은 역시 단팥이 들어가야죠. 신민호 씨는 지금 부산 락 페스티벌 보러 경기도 동탄에서 KTX 타고 가는 중이에요. 아, 이번 주 일요일에 송골매 무대를 볼 수 있겠네요. 오, 그래요? 저 구창모 씨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예. 자, 박민수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스타세일러 Four to the floor.

네, 여름에 서머소닉에서 스웨이드 공연을 봤는데 예, 딱 예상했던 대로더군요. 예, 스웨이드 Everything Will Flow 들었습니다. 청해 주신 분이 8008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타 세일러 Fall to the Floor. 아, 오늘 성공 뭐예요? 단풍이 물들기 전 간 보는 거. 아, 이거 마냥 설레는데요. 아, 그래요? 설렙니까? 감사합니다. 자, 최남희 씨가 부산에 상어 북항이 구경 갔습니다. 물살을 휘저으며 뾰족한 삼각 지느러미의 유려한 모습으로 헤엄을 치며 지나갈 때는 다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딱 영화 그 조스의 음악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뉴스 보고 부산의 그 상어, 북항이 그 전에 또 왜 동물원에서 늑대 탈출했을 때 늑구라고 그랬죠? 늑구 이름 뭐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와. 그 전에 그 판다 중국으로 돌아갈 때 등등. 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민족인지. 와, 근데 판다도 그렇지만 늑대나 상어 얘네들은 사실 귀여운 애들은 아니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최남희 씨. 자, 영화 조스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개항신도시.

0: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오늘 무방비 상태로 어제랑 똑같이 나오셨다면 많이 추웠을 겁니다. 얇은 긴 소매 차림도 쌀쌀하게 느껴질 만큼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제 10월 시작인데 날씨는 10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이 되겠고 토요일에는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늦더위도 물러가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불어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얇은 외투 말고 두께감 있는 따뜻한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첫 시집 어떤 개인 나를 소장하고 있는 이를 부러워한다. 1961년에 나온 이 시집은 500부 한정판으로 제작되었기에 지금은 희귀본이 되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로 시작하는 즐거운 편지가 그 시집에 실려있다. 이제 나도 한 잎의 낙엽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고 싶다로 끝나는 10월도 그 시집에 실려있다. 연시처럼 읽히는 즐거운 편지가 시인이 고등학생일 때 쓴 시라는 사실보다 10월을 새파란 20살 나이에 썼다는 게 놀랍다. 내 사랑아리 10월의 강물을 석양이 짙어가는 푸른 모래톱 지난날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 아득한 기대를 이제는 홀로 남아 따뜻히 기다리리. 10월은 낮은 돌담에 흐르는 달빛 속에 울리는 목금 소리부터 들려준다. 아니 바람이 싸늘히 불고 안개 속에 찬비가 내뿌리는 석등 곁에 밤물소리로 사람을 이끈다. 낡은 단청 밖으로 바람이 이는 가을날 잔잔히 다가오는 저녁 어스름 며칠 내 낙엽이 내리고 혹 싸늘히 비가 뿌려와서 어제와 오늘은 9월과 10월로 나뉘는 만큼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철수는 오늘 황동규 시 10월의 마지막 연을 읽는다. 창밖에 가득히

무렵이 내리는 저녁, 나는 끊임없이 불빛이 그리웠다. 바람은 조금도 불지를 않고 등불들은 다만 그 숱한 향수와 같은 곳에 쌓여가고 주위는 자꾸 어두워갔다. 이제 나도 한입의 낙엽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고 싶다. 1년 12달 중에서 10월은 특별한 달이다. 10월이란 시에서도 강물, 달빛, 목금소리, 가을비, 석등, 밤물소리, 낙엽 등의 총출동에 이 달이 어떤 달인지를 은유한다. 낙엽이 떨어지는 곳에서 삶에 대한 회한이나 체념 같은 것을 느낀다면 한잎이 낙엽이 되어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겠다는 표현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지나간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 그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과 성찰. 이제 10월이다. 우리에겐 아직 석 달이 남아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만 어쨌든 10월이 되었으니 2026년 4.4분기 결산 준비를 해야 한다. 알 수 없는 하나의로 합쳐짐을 보면서 어스름 속에서 등불을 켜야 한다.

비지스의 August, October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노래. 예. 제가 어릴 때 듣던 노래인데 사실. 1541번으로 퇴근하면서 철수 아저씨 음성으로 듣는 시가 오늘을 문득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아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6시 38분 44초 막 지났고요. 3555번으로 중1 딸 아이 첫 중간고사 섰는데 오늘 시험 끝났다고

간 크게 부산 해운대로 바람 쐬러 친구랑 갔네요. 와, 나름 추억이고 낭만 있다 생각하다가도 이놈이 이거 간도 크다 싶어 성질이 나기도 하네요. 예. 제 마음 같은 음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니, 성질나는 음악이 안 되죠. 예. 아, 지금 전국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 성질나는 음악 들으면 안 되죠. 아, 근데 댁이 어디신데 지금 해운대로 간 거예요? 딸내미가? 어, 부산 근처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직 모르겠다. 예. 잘 다녀오겠죠, 뭐. 아, 애가 저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도전적이야. 아, 그리고 모험심이 강하고. 와. 매일 방콕이보단 나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 모르겠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이거 함부로 예, 개입하면 안 되죠. 예. 자, 6시 40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차 안에서 들었는데 이젠 제가 애 엄마가 되어 애기와 같이 집에서 듣네요. 여전하셔서 반갑습니다. 어이구, 1019번. 아이고. 예, 여전하진 않고요.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야, 이 초등학생이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되셨군요. 그래, 이렇게 보면 참 이 37년이라는 세월이, 36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긴 해요. 초등학생이 애기 엄마가 되는 그런 시절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5878번으로 청해주신 음악. 예. 이 글 씁니다. I can't tell you why.

0: 바브라 스트레이젠드 워먼 인 러브 들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창력하면 첫 번째로 꼽아주던 가수예요. 바브라. 예. 이 앨범 전체는 베리 깁이 프로듀스했고요. 워먼 인 러브 599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는 앞에 들으신 곡이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잠남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야, 0982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멋진데 이거.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 예, 찍은 노을입니다. 작품명은 백햄과 노을. 야, 이런 멋진 사진에 이게 백햄이 들어가서 영광입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멋져요. 이거 작품 사진인데 완전. 와. 근데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진짜 작품 같아요. 제가 찍으면 잘 안 나옵니다만. 예. 저는 잘 못 찍겠더라고요. 예. 제가 왜 저 인스타그램에, 예, 셀카 찍고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못 찍나. 예. 거의 뭐 누가 그러더라. 야, 그 좀 그만 올리라고. 아, 목댄가. 아이, 무서워서. 예. 알리고 싶지도 않네. 아. 자, 야, 근데 아까 저 바브라하고 이글스 나갔더니, 아, 요새 가끔 올드팝이, 정선미 씨. 야, 우리가 올드팝 전문인데 왜 그러세요? 왜 늘 나가는 건데 무슨, 아이. 자, 한 곡 더 들으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네. 4629번으로, 아,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전에도 한번 보내셨는데.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Return to Sender.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 읽은 이솝우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1: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0: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에 우쭐해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 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0: 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 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스티비 원더, 스팅, 프레자일. 네. 라이브 버전입니다. 997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 분위기 있죠. 예. 하모니카 연주도 스티비 원더가 있고요. 예. 자, 프레자일. 이 음악 들으니까 진짜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

0: 했을 때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있느라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계십니다.
1: 오,
0: 35주년 후도 오늘 계시하신 거예요? 야, 오늘 날씨가 입을만하죠 딱.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롤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대리 한국 MSD 캠박스이브 주식회사 워키 아일웍스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스크루브 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어제는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방송되는 시간에
5: 네
4: 지하철을 타고
5: 예
4: 여의나루역에서
5: 네
4: 봤다는 우리 청취자들이 글을 보내셨는데 요 5637번
5: 예
4: 진모 쌤 어제 여의나루역에 전철을 타고 지나간 이유는 뭐였나요?
5: 기억이 안 나는데.
4: 어제인데? 어제 저녁인데 기억이 안 나요?
5: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4: 잘못 본 건가?
5: 모 대학.
4: 어.
5: 아. 저의 모교입니다만은 평생 교육은 강의 때문에 지하철을 탔어요.
4: 지하철을 타긴 탔어요?
5: 근데 이 여의나루 여기서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4: 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5: 그걸 본 건가?
4: 그렇죠.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었어요.
5: 거기서 제가 이제 백캠 이거 이어폰을 안 들었다 이거죠 지금.
4: 아니 온 정지영 씨가 보내셨죠.
5: 예, 예.
4: 평소에 그 지하철에서 백캠 안 들으세요? 지하철에서 백캠 안 들으면 뭐 하세요? 예. 뭐 하십니까?
5: 책 봅니다.
4: 책 보면서도 들을 수 있는데.
5: 아니요. 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4: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방송에 얘기 드렸어요.
5: 어떻게 해요?
4: 임진모 씨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지를 않으신다.
5: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세요.
4: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5: 아니 좀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4: 아니 이 사람 큰일 날 소리야.
5: 아 진짜.
4: 사실만을 얘기한 거죠 사실을.
5: 요즘에 가장 나쁜 사람이 없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4: 야 이거 이게 바로 저 많이들 얘기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가?
5: 아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어? 아니 세상에. 그 저 없는데 있는데 그런다면 또 내가 그래도 말이라도 하지. 없을 때
4: 그럼
5: 안 듣는다.
4: 그럼 다시.
5: 저 다 가끔 들을 때도 있어요.
4: 좀 있으니까 다시 네, 얘기 드립니다. 네. 임진모 씨는 사실 평소에
5: 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잘 안 들으시잖아요. 완전히 안 듣는 건 아니지만
5: 아니지, 물론.
4: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죠.
5: 네.
4: 왜냐하면 제가 방송 중에 목요일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5: 네.
4: 뭐. 며칠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네. 번도 임진모 씨가 들었다든가
5: 예.
4: 뭐 며칠 전에 백캠에서 뭘 들었는데 그건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5: 아 옛날에는 그래도 버스나 이렇게 택시를 타면 곧잘 라디오를 틀었어요.
4: 아,
5: 그래서
4: 기사분이 틀은 거 틀어놓은 거 뭐 곁다리를 이렇게 좀 들었다 이거죠?
5: 아니, 최근에도 제가 백캠은 거의 택시에서 많이 들어요. 택시 기사분들이 백캠을 많이 듣습니다.
4: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네. 틀어놓은 거
5: 네.
4: 들리면 듣고
5: 그렇습니다.
4: 본인이
5: 예.
4: 자진해서 뭔가 주파수를 네. 맞추거나
5: 네.
4: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켜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에요?
5: 아니요. 집에서 가끔 들었죠.
4: 잠깐.
5: 예.
4: 스마트폰에
5: 예.
4: 그 미니 깔려 있어요?
5: 아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4: 봐요. 믿을 수가 없어.
5: 아 됐어요.
4: 이거 봐, 이 사람은

0: 요거 저 배순탁 씨 네. 방송 끝나고 저 나가서 요 검사 좀 네. 부탁합니다.
1: 아니 지금 뭐 빅브라더예요?
0: 제가 예전에 네? 레어스에 헤이 빅브라더 그 좋아하긴 했는데. 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
1: 아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0: 뭐요?
1: 택시 탔을 때
0: 택시를 탔는데
1: 어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 잘 유명, 모르잖아요.
0: 유명하죠.
1: 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끔 물어요. 근데 어어. 그때가 내가 출연했을 때 녹음을 해갖고.
0: 어어.
1: 그래 나도 이거 듣고 있었어 뒤에서 뒷자리에서요.
0: 아.
1: 근데 제가 어 이 프로 자주 들으세요 그랬더니 어, 가끔 듣는데 그냥 애들 둘이 싸우는 거 들라 뭐 싸우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 나 그래서 내 진짜 뒤에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진짜.
0: 잘하셨어요 그래야지 뭐 어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1: 아니, 제가 물론 저 감사합니다 그랬죠.
0: 배철수 씨 만나면 전해드릴게요. 아무튼 예 네. 어제는 아무튼 그 네. 지하철을 타고 네. 어 가신 건 맞아요. 지하철에서 뭐 근데 네. 제가 임진모 씨가 책을 들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독서하는 건 맞습니까?
1: 어 제가요 아직까지
0: 야, 없는 얘기 막
1: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요. 어. 스마트폰으로 뭐 읽는 게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0: 그러면 저처럼 예. 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세요. 태블릿. 어?
1: 어.
0: 좋잖아요.
1: 돈이 어. 없어가지고
0: 하나 사드려요?
1: 뭐 지난번에도 지갑 사준다 그래서 사줬어요? 그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0: 지갑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왜 사주 제가? 돌아 지갑이 뭐 분실돼야 뭐 제가
1: 분실돼서 그냥 바로 저한테 지갑 사준다 그래놓고 안 사주셨고 결국 지갑은 한 달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1: 아 그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0: 두 달 지나면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죠. 두 달 지나면 야 그 한 달 반 만에 얘가 또 돌아오네. 아하 나 참.
1: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말 바꾸는 게 이 사회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0: 잠깐. 예. 제가 예. 지갑이 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임진모 씨 지갑을 네.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예.
0: 제가 무슨 그러면, 틀린 말을 했죠?
1: 아니 그럼 제가 만약에 지갑이 뭔,
0: 안, 아 무슨 말을
1: 제가 만약에 제가? 지갑이 안 돌아왔으면 사줬을 거 맞아 사주는 거 맞아요?
0: 그럼요.
1: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어? 어? 백주 대낮에 하시는 분인데.
0: 그렇게 그 사람을 불신하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요. 어? 아니, 사실
1: 잘 그냥 막 얘기하는
0: 게 미시 안 믿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세 사람 빼고는 다 말을 안 믿었어요.
1: 누구요?
0: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예. 그다음에 제 바로 밑에 남동생. 제가 동생 왜요? 얘기는 무조건 믿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믿을 만한 친구거든요.
1: 하여튼.
0: 그다음에 이제 초 세 명.
1: 아 알겠습니다.
0: 임진모 씨 얘기는 이제 안 믿습니다.
1: 안 믿어.
0: 끊임없이 의심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늘.
1: 그래도 이렇게 의심도 하고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31년을 하고 있다는 건
0: 기적,
1: 정말
0: 기적.
1: 기적이죠, 진짜.
0: 미러클.
1: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행자 배철수 선배가 MBC에서 힘이 없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0: 제가요?
1: 네, 힘 있어봐. 임진모 잘라. 쟨 믿을 놈이 아니야. 그럼 바로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0: 저는 37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1: 네.
0: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뭐 고정 출연자에 대해서 한 번도
1: 네.
0: 한 번도 이 사람을 해라.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해라. 이런 얘기를 PD들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지금 뭐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마음속 깊이 배철수 선배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저 나가서 강의할 때 오로지 배철수 선배 칭찬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0: 저는 방송에서
1: 네.
0: 계속
1: 근데 배 선배는 나만 웃기만 하면
0: 험담만
1: 뭐
0: 합니다.
1: 아유 진짜.
0: 자 오늘 어떤 음악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1: 유튜브가
0: 유튜브가
1: 진짜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달라졌대요?
1: 네.
0: 어디서?
1: 일단 이번에 이제 이 카네버 드 크루즈인가 하는 새 앨범을 9년 만에 냈어요.
0: 네네.
1: 그 내고 난 다음에 지금 본국에서는 굉장히

0: 화제인가 봐요.
1: 어, 그렇겠죠. 예.
0: 아무래도 본인들이 나온 그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야, 서프라이즈 공연을 그게, 했고.
1: 그게 데뷔 무대를 그대로 재현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어? 너무 멋졌고.
1: 유투.
0: 그리고 또 그 발코니에서 한 공연 있잖아요. 그것도 유투가 아니면 참 이런 게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제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60년 61년생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 60 우리나라 66세 67세예요. 솔직히 할아버지 밴드입니다.
1: 그러네 벌써.
0: 예. 할아버지 밴드인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는 게 비틀스 앨범도 롤링스톤이 2003년에 뽑을 때와 2023년 뽑을 때 20년 만에 사실 비틀스 앨범이 10위권에 하나밖에 없고 옛날에는 10위권에 하여튼 20위권 안에 다섯 앨범이 있었단 말이죠.
1: 그렇죠. 예.
0: 네. 그런데 이렇게 세월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U2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U2가 좀 뭔가 심리적으로 먼 밴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U2는 새로운 기록을 냈어요. 제가 볼 때. 자, 장수 밴드 중에서 롤링스톤스 있습니다. 시카고 있습니다.
1: 네.
0: 비치보이스 물론 브라이언 윌슨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밴드도 결성했을 때 멤버가 지금까지 있는 밴드는 아무도 없습니다.
1: 아, 그러네 진짜.
0: 이 넷이 기가 막힌 건 거예요. 이게. 야. 저는 이게 바로 아일랜드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팀의 결성부터 지금까지 예. 한 번도 멤버 교체가 없고.
0: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노 그다음에 디에지, 아담 크레이튼, 레리 밀런 주니어 네 명이 이게 맞아요. 60년대 말에 결성할 때부터 지금 2026년까지 있다는 거.
1: 그렇습니다.
0: 그 앨범도 그때 성실하게 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번엔 9년 만에 냈지만 사실 67세, 66세, 67세에 이런 앨범을 풀 앨범을 낸다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뭐 앙케이트 조사하는 사람들의 편집진도 많이 달라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배 선배도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비틀즈를 이렇게 뒤로 유투를 이렇게 뒤로 할 수 있을까? 유투가 왜 100위 안에 못 든다니까 유투 앨범이 롤링스톤에
1: 그래요?
0: 네, 그 이따 좀 이따 순위 말씀드리는데 노래 하나 들을까요?
1: 그러시죠. 마음대로 하세요. 예.
0: 네.
1: 원래 마음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0: 아, 참.
1: 아니.
0: 좀 예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예쁘게 얘기하면요.
0: 예.
1: 청취자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6869번.
0: 네.
1: 대체 아저씨들은 언제 안 싸워요? 이거 컨셉인가요? 예. 반 컨셉입니다. 예. 100% 컨셉은 아니고, 반 컨셉.
0: 예.
1: 자, 음악 뭐 들을까요?
0: 유투의 원 듣죠.
1: 원.
0: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을 듣는?
0: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유투의 원 듣겠습니다.

0: 네, 유투의 원 들었습니다. 아, 오늘 10월 1일이라서 네. 예, 원을 가져오셨나요? 3951번. 설마 이건 아니죠?
1: 아, 그럼요. 그 제가 아까 한 얘기인데요. 그 유투 앨범이 롤링스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기억에 2003년에는 이때도 조금 옛날보다는 좀 순위가 좀 밀렸다 생각했는데 롤링스톤이 1980년대 베스트 최고의 앨범 100장 뽑았거든요.
0: 네네.
1: 거기서 당당 유투의 조슈아 트리가 3위예요.
0: 조슈아 트리.
1: 네. 그리고 네, 이때 앨범이죠. 2위가 네. 퍼플레인 프린스. 그다음에 1위가 이제 그 79년 12월에 나와서 80년대로 쳤던 것 같은데 클래쉬의 런던 콜링입니다.
0: 런던 콜링.
1: 뭐 이 순위에 대해서 뭐라 그만큼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유투의 펀치력이 엄청났어요.
0: 그랬죠.
1: 예. 네, 근데 이제 2000년대까지 그 우리가 뭐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한 앨범에서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아직도 위세를 자랑했는데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조슈아 트리가요. 세상에 2023년 롤링스톤 앨범 순위에서 100위권 뒤로 밀려가지고 135위입니다.
0: 135위?
1: 이건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앨범이 124위인데 악퉁 베이비예요.
0: 악퉁 베이비 앨범이.
1: 그럼 이걸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롤링스톤 편집 아무래도 좀 젊지 않겠어요?
0: 그렇겠죠. 당연히. 예.
1: 그 친구들이 볼 때 위도와 위다우츠 노래는 살아있지 않다. 하지만 원은 원 때문에 악퉁 베이비가
0: 살아있다.
1: 가깝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0: 네.
1: 물론 악퉁 베이비가 명반인 틀림없지만
0: 네네.
1: 이제 조슈아 트리보다 위에 있는 거죠.
0: 네. 야, 근데 오늘도

0: 저랑 임진모 씨하고 싸운다고 막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 요게 딱 좋네. 9372번.
1: 네.
0: 오랜만에 왔는데 네. 와 대화가 저희 엄마하고 이모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엄마하고 이모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1: 네네.
0: 하긴 제가 임진모 씨가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또 임진모 씨하고 저하고 친하지 않다면 이게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죠.
1: 저 강의 때 상당히 출연하시는 분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0: 왜요?
1: 그 엄청난 형한테 왜 이렇게 엉기냐고.
0: 엄청난 형은 이분이.
1: 어, 세대가 다른데.
0: 이상한 전법으로 나오시네.
1: 어? 그분은 지금 7이고 당신이 6인데 어떻게 6학년이 7학년한테 어? 중학교 1학년한테 6학년이 엉기냐고.
0: 아이고 그거 하지 마요. 저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5로 시작하시는 분이야. 그. 어? 학번도 7로 시작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음악 들으면 맞죠?
1: 아, 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All That You Can Leave Behind. 세상에 이 앨범은 역사를 창조했는데 한 앨범에서 두 곡이 레코드 오브 더 이어 그 그래미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 하나가 Beautiful Day. 네. 그다음에 Walk On이 받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앨범은 아예 순위가 아예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 그래미에서 이렇게 그래미가 사실 유튜브한테 상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을 견디는 건 없구나.
0: 그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새 앨범이 주목받고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0: 야, 갑자기 옛날 시조고 생각난다.
1: 예.
0: 세월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별의별 네. 세월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1: 맞습니다.
0: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예.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U2의
1: 네.
0: 워크온 들으면서
1: 예.
0: 마칠까요?
1: 예. 근데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아 그리고 저 유튜브의 예. 새 앨범 제목은
1: 예.
0: 카니발 데 루즈.
1: 데 루즈. 예. 네네.
0: 빛의 카니발.
1: 네. 네. 네.
0: 뭐 불만 있으세요?
1: 아닙니다. 본인들의 공연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일까요?
0: 어.
1: 네네.
0: 아니 음악이 너무 조금 나가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뭐 한 1분 정도 나가면 되는 거죠 뭐.
1: 아이 그건 유튜브에 대한 좀.
0: 이선미 씨가
1: 네.
0: 저도 예전에 5호선 타고 가면서 진모쌤이 화곡역에서 내리시는 거 봤습니다. 사인해달라고 할까 말까. 아 근데 줄 이어폰 끼시고 피곤해 보이셔서. 네.
1: 아 그런가요?
0: 네. 오늘도 약간 피곤해 보이시네.
1: 아니
0: 오늘도 어디 갔다 오신 거죠?
1: 아닙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0: 집에 있다 나오는데
1: 네.
0: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오셨어요?
1: 어 여기 그래도 이렇게 프로듀서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여야죠.
0: 아, 의외의 대답인데. 알겠습니다. U2의 Walk On 요거는
1: 네, 네.
0: 어, 광고 뒤에
1: 네.
0: 다시 띄워드리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자,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브로그 마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가을이 머뭇대며 오나 싶더니 10월이 되자마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제 10월의 시작이지만 벌써 기온은 10월의 하순에 가 있는데요. 개천절 연휴까지는 일단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따뜻한 외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무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되는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백캠 후드 같은 따뜻한 거도 꼭 챙기시고요. 당분간 반소매 차림 말고 긴 옷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북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U2의 Walk On 들었습니다. 자, 7시 35분 59초 막 지났습니다. 7373번. 예. 오랜만에 문자드립니다. 집에서 5분 거리 직장으로 발령나서 백캠을 6년간이나 못 듣다가 10월 첫날부터 집까지 1시간 거리로 옮기게 돼서 다시 들으며 퇴근 중입니다. 이제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다시 오니까 좋네요. 야, 이거 어떻게 5분 거리 직장을 다니다가 1시간 거리인데 이걸 축하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네. 예. 아무튼 뭐 우리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7373번. 예. 202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오늘 오랜만에 온 대학생이에요. 아, 몸이 너무 무겁네요. 아, 연휴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고요? 아,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쉬다가, 며칠 쉬다가 학교를 가거나 며칠 쉬다가 근무를 하려고 하면, 와, 쉬었으면 이게 더 쌩쌩해져야 되는데, 몸이 더 무거운 게 맞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에, 아, 뭐랄까, 몸으로 돌아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청해주신 음악.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리아나 피처링 미치의 코 스테이 들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왔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였고요. 네, 이거 어디 갔어 음악? 3193번. 네. 아저씨 책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읽을게요. 네. 신청곡까지는 욕심인가요? 하고. 이게 조지 해리슨 책이군요. 네. 신청곡까지 바라는 건 책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신청곡까지는 욕심인가요? 하고 쓰셨잖아요. 욕심이죠. 네. 과욕이죠. 과욕. 네. 그래서 이쪽 Nothing But Deeps의 Lover, Please Stay 신청하셨잖아요. 8193번으로 신청하신 분 신청곡이 아닙니다. 여기 이권삼 씨가 신청하셔가지고 이권삼 씨 신청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Nothing But Deeps, Lover, Please Stay.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오아시스의 Some Might Say. 박민우 씨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배우의 수만큼 그 답도 다양할 테니까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고 관객 여러분을 만날 때면 늘 설레입니다. 수많은 선택 끝에 빚어진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가 닿을지 또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기는 작품을 통해 말을 건네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시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는 뭘까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쓰인 1000권이 넘는 문집을 토대로 약 37만 수의 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쓰인 어휘는 유유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새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나라 안팎으로 전쟁이 끊이질 않고 혼란스러운 왕조교체가 일어나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잃지 않고자 했던 선조들의 굳은 의지였으리라 추측한대요. 지금도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며 많은 걸 바꿔놓지만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유유히 흘러가보자고 마음먹어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No Reply featuring 정준일의 Where is Love 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쓰여진 한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유유 소개했습니다.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새를 뜻한대요. 9724님 와 정말 벌써 10월이네요. 모두들 유유히 흘러가는 한 달이 되길 바라요. 진짜로 한 달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유유라는 글자를 닮은 채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을 쭉 빼고 그저 흐름대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유은옥님 유유자적하게 별밤 들으며 바삐 보낸 하루를 정리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유유자적하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은 또 초대석이 있는 날이에요. 새 앨범을 내서야 왔습니다. 이분. 원래 반고정 우리 반가족인데 영배씨 소란 고영배씨가 옵니다. 그새 할 얘기가 또 쌓였겠죠. 이따 9시부터 영배씨랑 밀린 얘기랑 새 앨범 얘기 실컷 나눌 텐데 그 전이라도 도착하면 빨리 들어오라고 할게요. 아무튼 보이는 라디오는 9시부터 켜집니다. 그 전에는 또 뭐 우리끼리 얘기하고 신청곡도 만날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와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0692님,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길래 신고하고 도움 드렸어요. 오늘 사고 당한 분의 가족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고마운데 인사도 못했다며 저희 회사로 동료들 커피까지 사오셨더라고요. 많은 택배 수량에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과 칭찬에 힘이 불끈 났어요. 너무너무 칭찬드려요. 이분은 빨리 별밤에서도 상을 선물을 좀 보내줍시다. 왜냐하면 진짜 이게 특히 그렇게 고단하실 때나 고단하지 않아도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생각보다 거기에 개입한다라는 게요.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으로야 당연히 그런 거 목격했으면은 뭐 신고하고 뭐 증언하고 해드려야지 싶지만 그게 그렇게 또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선뜻선뜻 못 나서는 거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행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칭찬을 몇 번을 받아 마땅합니다. 선물 별밤에서도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7057님, 대장부엉, 퇴근길에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는데 장바구니에 가을이 하나씩 담기더라고요. 여름 과일은 자리를 비우고 따뜻한 국거리와 제철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을 보며 계절이 바뀐 걸 실감하는 저녁이었답니다. 어머, 이 글이 너무 좋아요. 장바구니에 가을이 담겼대.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장바구니에 담기는 걸 보면서 가을을 느끼는 그 시선 너무 문학적입니다. 7057님. 책 좋아하시나? 글 쓰는 거 좋아하시나?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연이네요. 0491님은 35년째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문득 자연스럽게 찾아오니 가을이 소중해지네요. 몇십 년 보내온 가을인데 새삼스럽게. 이제야 0491님이 잠깐은 삶을 이렇게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 계절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0491님의 마음 안에 새삼스러운 어떤 무언가가 바란 한 점 정도가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가을 분위기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이랑 많이 보내주세요.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에 이어서 어제쯤일까요? 이제 이승철 데뷔 40주년 맞아가지고요. 우즈와 이승철 씨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우리만의 이야기. 이지은 님이 반가워해 주셨어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노래 좋아요 라고요. 자, 다음 사연 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279님. 제가 회사에서 흰 장갑을 끼고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를 하는데 오늘은 꼬마 남자아이가 신호봉도 아닌 흰 장갑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며 제 손등을 쓰다듬는데 귀여웠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되게 독특한 호기심을 가진 꼬마다. 보통은 신호봉에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하긴 그 하얀 장갑이 결혼식장 같은 데서 보지 않으면은 또 쉽게 볼 수 없는 스타일이기는 하죠. 두툼하니 겨울 방한 장갑이랑은 또 다르고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경찰 아저씨들이 끼고 있는 장갑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2942님, 오늘 근무가 일찍 끝나고 조기 퇴근하고 왔는데요. 엄청 반가워하며 저랑 신나게 놀 줄 알았던 우리 집 반려견이 저를 귀찮아하네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방해한 걸까요? 너무 서운해요. 세상에, 강아지가 그럴 수도 있군요.

인간이랑 다를 바가 없네. 뭔가 오늘 오늘 내 계획이란 게 있었는데 파워 J인 거 아닐까? MBTI가 자신만의 계획표가 몇 시까지는 딱 휴식을 취하고 몇 시까지 명상을 하고 몇 시까지는 밥을 먹고 그다음에 주인 오면 놀아야지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들어갔다. 아니 약간 좀 피곤한가?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컨디션은 어떤가요? 박지훈님, 요즘 아내가 미용 자격증 딸 거라고 공부 중입니다. 저를 앉혀두고 실전 연습도 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웬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편이라 커트를 자주 해야 하는데 아내가 해주니 돈도 아끼고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커트할 땐 집중하느라 잔소리를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미용 만세입니다. 세상에. 지금 공부 중인데 그 과정에 선뜻 머리카락을 내어주신 지훈님도 대단한데 이미 그걸 또 지훈님 마음에 들 만큼 커트 실력을 갖추신 또 아내분도 금손인가 보네요. 와, 새로운 시작을 벌써부터 응원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커트를 직접 해주셨었는데 은근히 잘 잘라주셨었거든요. 제가 어릴 땐제 머리도 잘라주셨었죠. 노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추석 연휴 첫날 부엉이들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들었던 노래예요. 박정현의 Song for Me. 강릉 안목해변에서 차박 중이라는 어떤 부엉이가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해서 바로 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위는 조용필의 그래도 돼. 연휴 마지막 날 별밤 첫 곡이었고요. 명절이라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도 굳이 되새기거나 곱씹지 말자는 말로 별밤 열면서 함께 들었던 노래입니다. 마지막 1위에 오른 곡은요 바로 정국의 Dreamers였어요. 기쁨을 넘어 종종 우리를 벅차오르게 만드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 얘기 나누던 날 들었던 노래고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1위 곡 한 번 더 듣죠. 정국의 Dreamers.

0: 정국의 드리머스 듣고 왔습니다.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고영배 씨 이 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이 노래 너무 좋죠.
0: 아이 영배 씨. 김동현 님이 마침 2부에 영배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겉보십시오.
1: 야 제가 지금 막 리허설을 마치고 노래 한 곡 쫙 부르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
0: 예, 이제 좀 영배 씨가 왔는데 딱 초대석에만 모시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1: 당연하죠.
0: 예.
1: 그러지 말고 그냥 그 8시 전에 리허설을 할걸 그랬어요.
0: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노래 끝나기 20초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1: 네.
0: 바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 조란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우리 여기서 한 20분 정도 남은 얘기 같이 좀 놀다가
1: 네네.
0: 자연스럽게 초대석으로 가서 얼굴 바꾸면 되잖아요.
1: 지금은 저를 배려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럼 막 합니다.
1: 지금 그냥 하시는 대로 가면 제가 그대로 같이 동행.
0: 아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런 제보가 있어요. 지금 남수정님이 네. 대장부엉 체력 쓰레기 영배님이 드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 아 체스.
0: 과연 며칠이 나갈까요? 운동 선배로서 중도 하차 방지용 따끔하고 다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뭐 시작하셨어요?
1: 그 PT를 끊으려고 그 제가 지금 몸이 예전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할머니 팔처럼 그 정말 순살이 됐어요. 근육이 막
0: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1: 너무 많이 얘기를...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머니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팔 만지면 그때 그 느낌이
0: 약간 막 거의 막 손가락 두 개로 잡히는 그
1: 너무
0: 느낌.
1: 막 물렁물렁하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PT를 끊으면 내가 일반 정도 사람의 근육량이 되는데 한 한두 달 돈을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헬스장에 혼자 가고 있어요. PT를 가기 위해.
0: 그 무슨 개발인지
1: 그러니까 프리 PT.
0: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가는 게 좋긴 하지만
1: 예.
0: 그래도 어때? 근데 꾸준히 가고 있어요.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1: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0: 네.
1: 딱 우리 기념일이네요. 일주일.
0: 아 일주일년 됐습니까?
1: 네, 일주일 됐습니다.
0: 매일 갔어요?
1: 매일 오늘은 못 갔어요.
0: 아,
1: 오늘 일찍 나오느라고.
0: 그래요. 이제 주변 이제 우리 소라너들의 따끔한 질책과 약간 네. 좀 지켜봐 줌이 필요합니다.
1: 좀 문제요. 이거를 떠벌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해요 지금.
0: 그래 계속 그렇게 되다가는 왜 중앙부 신체 중앙부는 똑같은데 팔다리만 가늘어져서
1: 그러니까
0: 그럼 이제 개구리처럼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운동, 물방개도 아니고
1: 여전히 지금 계속 운동 열심히
0: 아우, 어떻게 뭐 한번 보여줘요 또?
1: 아, 괜찮습니다.
0: 제 굴곡?
1: 괜찮습니다.
0: 자 사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1: 이은희님이요. 요 며칠 들으면서 문자 한번 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계속 고무장갑 끼고 명절 뒤처리하느라 이제야 문자 남겨요. 이나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야 안부 전합니다.
0: 아유 은희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1: 아니 여태 설거지를 며칠 지금 꽤 지났는데
0: 아니
1: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도 안 오는데요.
0: 아니 지금 며칠 내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1: 용배 씨. 3박 4일?
0: 설마요. 온 동네에 설거지를 하신 건 아닐
1: 그러니까,
0: 텐데요.
1: 그건 아니겠죠.
0: 네, 그럼요,
1: 그 정도로 그럼요. 근래 정신이 없으셨다.
0: 네, 좀 바쁘셨다라는 거죠.
1: 고생하셨습니다. 은희님 고생하셨어요.
0: 네, 영배 씨는 어땠어요?
1: 저는 그 전까지 그 앨범이 나와서 워낙 바빴어서 달콤한 휴가를.
0: 그래요. 힘들죠. 네.
1: 완전 쉬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0: 쉰다고 해도 막 애기랑 놀고 하느라
1: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0: 진짜?
1: 영화도 보러 가고 너무 좋았어요.
0: 좋습니다. 네.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영배 씨랑 저랑 나눌 수다 깜들 더 보내주시고요. 네. K-Will의 말해 뭐해.

0: K윌의 말해 뭐해 듣고 왔습니다. 노정민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랜만에 출근길을 별밤이랑 함께하는데 아니 오늘 방송 영배님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0: 지금은 네. 초대석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방송 중에 들어온 제 지인. 네. 저랑 좀 잘 아는
1: 제가 PT를 받기 전에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0: 그쵸, 그쵸.
1: 초대석 하기 전에
0: 프리퀄
1: 예, 프리토크 프리토크 중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정민이
1: 자유수영
0: 그렇죠 그렇죠
1: 강습 전에 자유수영
0: 스트레칭 하고 계시는 예, 예, 거예요. 예. 정민이 지금 해외 계시는데 그래서 출근길이신 거예요. 9295님 저는 오늘 햄버거와 함께 퇴근 중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영배 씨 운동할 때 제 네. PT 선생님들은 항상 햄버거를 제일 추천했어요.
1: 그거가 뭐 이제 감튀와
0: 다 합쳐서가
1: 아니라면 그래도 상당히 균형 잡힌 식사다.
0: 맞아 햄버거 단독으로
1: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저는 뭐 감튀까지도 네. 이제 고칼로리 식단도 좋으니까
1: 벌크업.
0: 그쵸 벌크업 해야 돼.
1: 야 이거 그 표준어가 거드럭입니까? 운동 거드럭. 아 이게 지금 연단이로.
0: 예,
1: 저도
0: 예.
1: 진짜 제가 좋아하는 누나라 그렇지 나 진짜 힘들어요 사실 뵐 때마다. 어제처럼 또 거드럭 하시니까.
0: 아유, 아니 영배 씨 제가 영배 씨 상대로 뭐 거드럭을 뭐 거리겠어요. 제 운동 라이벌 제 마음 속으로는 뭐 윤성빈, 추성훈 이런 분들이에요.
1: 짜증나.
0: 영배 씨는 제 앞 눈에 그냥 소금쟁이로 보일 뿐이에요.
1: 진짜.
0: 자 0854님. 극 내향인 남편과 살고 있는 극 외향형 여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페스티벌을 가도 박수조차 치지 않는 지조 있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최근 소란 공연 두 번째 만에 저희 남편이 북유럽 댄스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힘든 걸 고영배가 해냈다는 기쁜 소식 전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1: 느낌으로 저보다 형님일까요? 뭐 제 동년배일까요?
0: 동년배 정도 될 것 같아요.
1: 야 우리 친구 고맙네.
0: 모르지 근데 막 완전 어르신일 수 있어. 완전 아이고, 막 80세.
1: 형님. 우리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0: 그걸 진짜 멋있는 건데.
1: 진짜 멋있는 거죠.
0: 근데 세상에.
1: 되게 페스티벌에서 소란을 이렇게 섭외하실 때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 그래도 조금
0: 맞아.
1: 약간 페스티벌 좀 아직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기게 하는 거 전 좋아합니다.

0: 대단한 노하우예요 진짜.
1: 아이, 감사합니다.
0: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면은 그 느낌 안 나긴 하는데 북유럽 댄스가 예, 예. 참 묘한 댄스입니다.
1: 대충 맡겨야 돼요. 쉽지 네. 않습니다.
0: 아, 그 쉽지 않아요. 네. 박채영님 문자 읽어주세요.
1: 전 요즘에 모든 일이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괜히 자꾸 짜증나고 지치네요. 내일 1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데 이런저런 생각 뒤로 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0: 하... 영배 씨 이럴 때 있어요?
1: 있죠.
0: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해요?
1: 이야, 저 갑자기 이런 얘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서해에 가면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 조수 간만에 차, 지금 썰물이구나. 밀물이 오겠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0: 아 진짜.
1: 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0: 맞아.
1: 파고듭니다.
0: 그건 맞죠.
1: 그냥 자꾸 일부러 아 내 인생 우상향하는 가운데 지금 작게 올랐다 빠졌다 하는
0: 조정 기간이다.
1: 조정기 아 조정 어떻게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런 생각하죠.
0: 맞아요. 저도 뭐가 갑자기 유난히 악재가 몰린다 싶을 때는 이게 지금 나의 어떤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게 때의 문제다.
1: 아 맞아.
0: 흐름이다.
1: 맞아.
0: 잠깐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럴 때 이런 여행하는 선택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여행 너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에 여행을 선택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채영님 이런 선택하셨다는 에너지가 아직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1: 맞아.
0: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셔서 이것도 다행입니다.
1: 맞아요.
0: 아 가서도 소란 노래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 그리고 좀 이렇게 숙소를 좀 좋은 데로 잡으시면 거기서 또 운동
0: 해주세요. 아, 또 여행 가서 당연히 해야죠. 운동 또 에? 지역 곳곳에서 헬스장을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제 평생 다른 나라 그 숙소에서 운동 해보자 한 번도 없어요.
0: 이번에 한번 가게 되면 해보시죠. 은근히 되게 좋아요? 뿌듯하고 기분이 내가 진짜로 운동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히 들어요.
1: 저 진짜 지금 좀 짜증나요.
0: 자, 아유 영글 씨, 소금쟁이 씨, 제 눈에 그냥 모기 한 마리 같은 느낌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 이 노래를 들을 거예요. 아까 0854님 남편분 또 북유럽 댄스 또 추시기를 기원하면서 북유럽 댄스 유발곡이죠. 소란의 가을 오. 모기.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영배 씨가 살짝 일찍 와 계시죠. 지금은 그냥 서초동 사는 고영배고요. 아직 네. 초대석 소랑 고영배는 아닙니다. 김시현 님이 꽤 오래전 북유럽 댄스 꽂혀서 마구 추다가 요즘 좀 끊었는데 노래 들으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2: 저 근데 방금 저 소개해 주실 때 자각이 하나 들었어요.
1: 뭐야?
2: 제가 15년 라디오 게스트 역사상 네. 처음이에요.
1: 뭐야?
2: 이렇게 일찍 들어온 거예요.
1: 아니 저희도 일찍 들어오라고 한 게스트 처음이에요.
2: 이게 흔한 일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끝나고 남은 적은 몇 번 있어요.
1: 맞아 맞아.
2: 근데 먼저 들어온 적은 처음이다.
1: 저도 먼저 들어오라고 한 적 그러니까 한 근데 뭐 3부 시작을 아예 같이 한 적은 있는데 보통 이제 광고 이제 듣고 모셔올게요 하고 모시는데 그치, 그 그치. 타이밍에 모신 적은 와. 있어도 아예 이렇게 빨리 와라 해서 들어와 계신 적 처음이에요.
2: 빨리 하고 왔습니다.
1: 서하나님이 어머 오늘 소란인가요?
3: 맞습니다.
1: 아직은 고영배예요 그냥.
2: 아 그렇지.
1: 아직은 예. 그냥 자연인 고영배인데 예, 곧 예. 소란으로 변신해서 옵니다.
2: 사실상 행인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제 정식으로 예. 모셔올 겁니다. 예, 예. 소란의 신곡 얘기 이런 거 잠시 후
2: 지금 묻지도 마세요.
1: 지금 아이 예, 무슨 그런 어디. 자, 2부 마무리하면서 민수의 미니홈피 듣고 소란 고영배 씨 모셔오겠습니다.
2: 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해서 이제는 진짜 소란의 고영배 씨를 정식으로 모실 텐데요. 그 전에 그냥 고영배 씨.
2: 아, 예.
1: 함께할 분들 좀 함께 소개할까요?
2: 아직도군요.
1: 아직이에요. 예, 이분들 다음으로 이제 소란 고영배 씨 모실 겁니다. 별밤 3, 4부는 미분당,
2: 현대해상 화재보험,
1: 환인제야,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오뚜기 카레,
1: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

0: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골반의 왕자님, 무대 체질 락스타. 오늘 별밤 초대석 소란 고영배 씨와 함께합니다. 고영배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0: 락스타 영배 씨.
1: 예!
0: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0: 아 진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2: 저는 뭐 뮤지션이자 예. 말씀하신 대로 락스타를 꿈꾸지만 네. 별밤에서만큼은 예, 예. 광대이고 싶다. 아, 유랑악단이고 싶다.
0: 오늘도 그럼 좀 웃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 아 웃기러 나왔습니다.
0: 아, 그럼 노래할 때도 재밌게 불러주실 겁니까?
2: 그건 좀
0: 알겠습니다.
2: 이별 노래라서
0: 좋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렵겠네요.
2: 예, 예. 쉽지 예. 않습니다.
0: 그럼 뭐 챌린지에 가깝겠는데.
2: 아 그게 그리고 뭔가 방향성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0: 아 예. 그 사고가 되겠네.
2: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0: 한번 조금
2: 방송이 너무 재밌게 가면은
0: 색다른 버전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야 욕심 나거든요.
0: 네, 그냥 이별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
2: 활동이 아예 망할 수가 있어가지고.
0: 아, 그 정도까지는. 자 아무튼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막 켜졌습니다.
2: 네.
0: 자 오늘 영배 씨가 제가 함께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0: 그래서 손에 꼽는 거의 두 손가락 안에 꼽으려나? 근데 제일 편안한.
1: 아우.
0: 네, 그런 상대.
1: 이런 영광이 있나?
0: 인지라 네. 좀 무조건 좀 일찍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도착하면. 그래가지고 앞서서는 이제 자연인 고영배와 함께 하다가 지금부터는 좀 음악인으로 모셨는데요. 정미연님이 서초동 고영배님은 갔나요? 같이 보면 좋을 텐데 하셨는데 그분은 이 시간

0: 네,
1: 소란 고용배만 남았습니다.
0: 네, 공구유님이요. 목소리만 듣는 거 얼마나 감 칠맛 나던지. 오늘 완전 가을가을한.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바이 초콜릿 색깔 자켓을 입어주셨어요.
1: 이거 여기 온다고 제가 굉장히 라디오스럽게. 헤어는 오늘 커트를 했어요.
0: 어, 나도 했는데.
1: 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방송용 세팅은 아니야.
0: 어, 나도.
1: 그냥 선생님이 만져주고 그냥 그대로.
0: 그래.
1: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발랐어요.
0: 뭐 발랐어요?
1: 직접 그냥 이렇게.
0: 쿠션 발라요.
1: 쿠션.
0: 몇 호 써요?
1: 제일 어두운 거요.
0: 제일 어두운 거. 네, 네. 고영배 씨의 스톤까지 좀 알아봤어요.
1: 거기 이제 상세 설명에서 그걸로 보면 야 이거는 너무 까만 거 아니야? 싶은 걸 사면 바르면 허해져요.
0: 아, 그 진짜? 그럼 그게는
1: 그림이 좀 과장돼서 어둡게 나오더라고.
0: 아무 접접할 스타일 아닌 것 같지만 또. 자, 아무튼 영배 씨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인 자리예요. 네. 5월 이후로 처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 올 때마다 그 거의 무슨 큰 집처럼 오랜만에 왔다고 혼나고 있는데.
0: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주기로 왔으면은 우리 정말 자주 본다 뭐 이렇게 그치. 얘기하는데 네. 영배 씨만큼은 제가 별밤을 최대한 자주 모시고 싶은데 최근에는 영배 씨도 이제 스포한고 영배 진행하셔가지고 네. 제가 막은 또 못 부르겠더라고요.
1: 하지만 전 언제나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부르시면 온다.
0: 네. 정말인가요?
1: 예.
0: 아, 약간 주저함이 좀 느껴졌는데요.
1: 이해입니다. 예.
0: 자, 아무튼 5월에도 되게 재밌게 정세훈 씨랑 같이 해가지고
1: 맞아요.
0: 우참 라이브.
1: 맞아.
0: 우리는 웃길 생각이 없었는데 세훈 씨랑 저랑 되게 페스티벌처럼 앞에서 관계로 즐겼어요. 맞아, 맞아.
1: 그리고 세훈 씨 머리 염색하고 와가지고
0: 맞아요.
1: 엄청 재밌었던 기억 네, 나요.
0: 그날도 재밌게 놀았고요. 네. 8월에는 또 제가 영배 씨 프로그램 스포한 고영배에 가가지고
1: 맞아요.
0: 책 얘기 좀 맞아, 나누고 맞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별밤 끝나면 바로 뒤에 스포한 고영배가 방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란 데뷔 올해 16주년을 맞이했어요. 이게 영배 씨 글씨
1: 네.
0: 되게 단정한 것 같더라고요.
1: 아, 제가 조금 좀 나쁘게 말하면 나이감 못하는 글씨.
0: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1: 제가 저희 반에서 다꾸 제일 잘했거든요. 다이어리 진짜 잘 꾸몄어요.
0: 소녀소녀해.
1: 그거 아세요? 그 종이에 이렇게 백지면 응. 테두리를 내가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가운데
0: 어머 그런 감성이 있었구나.
1: 감성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 제가 그때 멈췄어요.
0: 그 글씨 되게 예뻐요. 16살이 된 소란에게 라면서 요 감성도 그때 감성인가요?
1: 그렇죠. 닭구 감성이죠.
0: 이제 자기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건 처음이네. 16년 전에 널 떠올리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그때 설레고 두려웠던 마음 설레던 순간들을 떠올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해.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소중하게 지켜줄게. 우리 더 멋진 이름이 되자 라고.
1: 진짜 나쁘다.
0: 왜요? 아니 난 어떻게 이럴 수.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을 다해서 메소드를 읽은 건데.
1: 제가 만약에 그 톤 그대로 제가 했잖아요.
0: 네.
1: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나가 지금 요 느낌이야. 김이나의 방금 그 톤은 나의 이 톤이라고.
0: 정말
1: 비례로. 우리 더 멋진 이름이 되자. 약간 지금 이렇게 하신 거 맞죠?
0: 이거 어디서 들은 톤인데?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1: 이 톤이잖아.
0: 아니에요. 저 얼마나 감성적으로 진짜 이 가을에 내가 나에게 바치는 이런 이야기 저를 음해하지 말아주십시오.
1: 맞습니다.
0: 지금 네.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0715님. 고영배님의 예쁜 것이 비결이 뭘까요? 고운 마음일까요?
1: 아니에요. 어릴 때 그 뭐라도 내세우고 싶어서 뭐 글씨라도 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진짜?
1: 예쁘게 쓰고 싶었어 어릴 때. 그 글씨 그대로 가는
0: 거. 몇 살 때부터였어요?
1: 한 중2 때 제가 중2, 3때쯤부터 그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다이어리 속지 교환하고.
0: 어머. 아, 그 남학생들도 있었군요 그게.
1: 있어요. 네.
0: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던가요?
1: 지금으로 치면 애견남들이 이제 주로 그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걔네들은 점심시간에 축구하러 나가면 또 우리 그거 좋아하는 애들은 서로 속지 야 그거 이쁘다 나 하나만 나도 이거 줄게
0: 너무 귀엽다
1: 이렇게 하고 예.
0: 그때부터 소란은 소란이었구나
1: 예, 예.
0: 자 그리고 4월에 대만에서 첫 해외 단독 공연을 했었다고
1: 네.
0: 하는데 이게 해외 단독 공연으로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1: 그쵸 막 레이블 다 같이 가서 하거나 다른 팀들과 같이 한 적은 있었어도 네. 저희만 이렇게 한 타임을 딱 한 건 처음이었는데
0: 어땠어요?
1: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많은 대만 팬분들이 와주신 게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0: 그냥 한국 음악을 다 사랑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뭐 소란만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예를 들면 별밤을 듣다가 소란을 알게 되신 분. 누구 플레이브를 좋아하셔서 뭐 아니면 누구 거 누가 제 거 챌린지를 해줘서 그래. 소란을 알게 돼서 그 정도 관심으로도 티켓팅을 하는 정도의 우와. 사랑이더라고요. 지금 대만에 그렇게 한국 음악을 다양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거 대만 말고도 많은 나라가 좀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가수들의 내한을 되게 반겨주고 있으니까 영배 씨 좀 잦은 또 활동이 있겠네요. 골반 수출해야죠.
0: 골수네요, 골수. 예, 예, 예. 골반 수출. 예, 예, 예. 아, 그러고 싶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새 EP입니다. 레이어인데요. 우리 작가님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프롬에도 또 썼어요. 예, 예. 이번 앨범은 컨셉 사진부터 잘생김이 잔뜩 묻어 있어요.
0: 아유, 왜야.
1: 근데 진짜, 아유. 이거 누구죠? 죄송한데. 영배씨. 굉장히, 이건. 순정 만화 재질이 되셨어요.
0: 그
1: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릴게요.
0: 항상 일단 제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급에 훨씬 더 윗 작가님을 섭외해요. 그 작가님은 보통 저랑 작업하신 작가님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죠. 도전 의식 생기는 피사체다.
1: 무슨 말씀이세요?
0: 제가 막 엄청난 분들 하시다가 오신 분들과 일단 컨택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나눈 다음 바로 말씀드려요. 저는 제 모습을 담아주길 원하는 게 아니다.
1: 아니다.
0: 다른 무언가.
1: 저랑 진짜 닮은 부분이 많아요. 난 왜곡해달라고.
0: 저도 그래요. 저는 왜곡을 추구합니다.
1: 나의 그 찰나에 어떤 착시 같은 순간을 담아달라. 자연스러운 모습 싫다고.
0: 좋다. 그 표현 좋다. 착시 같은 순간을
1: 거의
0: 담아다.
1: 착시.
0: 나 그렇게 세련되게 말을 못하고 많이 좀 문질러주세요. 많이 좀 비벼주세요.
1: 그래요.
0: 나 맨날 그러는데 그거 좋다.
1: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책 냈을 때 그 이제 표지 촬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출판사에서 왜 작가스러운 막 자연스러운 거 원해.
0: 있어, 그게 있어.
1: 근데 아니 나는 싫다. 나는 좀 왜곡되고
0: 왕 잘 나온 걸로 하고 싶다.
1: 그냥 인생 사진 나는 건지고 싶지. 뭐 작가스러운 거 괜찮다.
0: 근데 이상한 그 니즈가 있죠. 약간 증명 사진
1: 있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피부에 주름도 살짝 좀 보여지길 바라고.
0: 그게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찾으시는 거 같다.
1: 아니 나 못 믿어도 돼. 잘 나오고 싶어.
0: 그냥 이쁘게 나온 거.
1: 그 영배 씨 진짜 너무 예쁜데요?
0: 이게
1: 너무 예뻐요.
0: 진짜 더운 날 다들 고생해서 정말 예쁘게 찍어주셨어요.
1: 강수빈 님이 똑같이 생겼는데라고.
0: 야, 우리 그러면 우리.
1: 아니 근데 영배 씨랑 다른 게 나온 건 아닌데 영배 씨한테서 안 나오던 톤이 나왔다라는 게 나는 놀림 포인트인 거야.
0: 예, 예.
1: 수채화 고영배가 됐잖아. 예?
0: 맞아.
1: 수채화.
0: 놀랍게도 의식했습니다.
1: 약간
0: 수채화
1: 어떤
0: 같은.
1: 드라마의 변우석 씨 친구 같잖아.
0: 안 돼.
1: 그리고 이런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0: 너무 그 장소도 진짜 멋졌고 작가님도 막 다 땀 범벅이 돼가지고
1: 더운 날이었구나.
0: 네. 예쁘게 찍어주셨습니다.
1: 헤어도 너무 예뻤다. 네, 아무튼 너무나 예쁜 우리 영배 씨 사진.
0: 정말 감사합니다.
1: 이거 길이 많이 프린트 해놔야 될 것 같은 버전입니다.
0: CD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1: 자, 타이틀곡이요.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고 정작 이별 직전입니다.
0: 네.
1: 언제나처럼 영배 씨가 만든 곡이고요.
0: 네.
1: 이별 직전의 상황을 그린 노래입니다. 그 약간 고백 직전과의 좀 이렇게 시리즈물? 일까요?
0: 가사를 쓸 때 이별의 가사를 쓰고 싶고 이제 가을에 앨범이 나오니까 좀 촉촉한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샌리스트가 많이 없거든요.
1: 없어.
0: 발라드나 슬픈 노래가.
1: 다 너무 긍정왕이야.
0: 그게 잘 못 써서 그런 점도 좀 있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아예 작정하고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작업했던 그 작곡가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이번에도 좀 발라드풍의 노래를 써보려고 한다. 그러고서 이별 노래를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별하려고 마주 서 있는 장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백 직전이라는 노래의 마지막에 고백하기 직전에 떨리는 나와 뭐 눈앞에 네가 서 있어 이렇게 그 절정 부분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백하기 직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우리가 지금은 이별을 말하려고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면 내가 좀 써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별 직전이라고 제목을 짓고 그 장면을 설명한 다음 사실은 이제 이 가사 속에 저는 머물러주면 안 되겠냐. 시간을 더 줄 수 없겠냐. 시간 돌리면 안 될까. 미련을 계속 말하는 내용이죠.
1: 와, 근데 진짜 저는 여기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투명하게 티가 나는 표정 알아. 그래서 많이 좋아했으니까.
0: 미쳤다. 이거 제가 생방송에서 여쭤봤는데 저도 이 가사를 좋아하고 팬분들도 여길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진짜? 역시.
0: 와, 신기하다. 네.
1: 이게 되게 딱 고영배 씨 가사의 특징이 뭐랄까 지금 당장 표현을 짚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느껴지거든요. 와. 고영배가 찍는 어떤 그 포인트 킥을.
0: 와.
1: 근데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너를 공부해 킥 같은 고기 그게 느껴져요. 여기가 고영배 인장이 느껴져요. 그리고 영배 씨가 슬픈 가사 쓰면 되게 슬프게 쓸 스타일이라 곡이 슬플 필요가 없고 원래 영배 씨 쓰는 그런 곡에 가사가 슬프면 그게 제일 슬퍼요.
0: 해보고 싶어.
1: 그런 감성 있잖아.
0: 제가 사석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 아, 나 못 쓰겠는데 이 남자한테 부탁할까?
1: 아니야, 아니야. 고영배가 슬픈 걸 쓸 때 더 슬플 거야, 진짜.
0: 아,
1: 인공미 없이.
0: 해보고 싶다.
1: 아무튼 이 노래 네. 영배 씨 라이브로 해주시는 거 맞죠?
2: 네.
1: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동을 해버리셨고요. 김성모님. 영배 씨 인물 나요 인물 나 요즘 찾는 곳이 많아지신 거죠 바쁘니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라고 다들 얼평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하로님 안경 얹지 말아주세요 안경 안 쓴 모습 좋았나 봐요 사진 중에
0: 그 사진에 있거든요 몇 장
1: 네, 알아요
0: 예 그거를 이렇게 또 사람 곤란하게 만들라고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0: 자꾸 지금 벗으라고
1: 혹시 지금도 탈 안경하실 생각 있으세요?
0: 없죠.
1: 아 오케이 네, 존중하겠고요. 자 소란의 이별 직전 라이브로 듣고 올 겁니다. 듣는 동안 노래 감상 후기 영배 씨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소란의 이별 직전.

0: 진짜 잘 부릅니다. 이런 말로 라이브 평을 할 연차가 아닌데 아 오늘 좀 유난했어요. 소란의 이별 직전이었는데요. 또 스불제 하셨군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는데 요즘 고음에 중독되신 것처럼 자꾸 멜로디이고 아무도 그러니까 나만 부르겠다라는 느낌에 좀
1: 지난번에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를 네.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키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써놓고 그걸 부르면서 이제 부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야. 득음한 것 같아.
1: 득음했나?
0: 진짜.
1: 하고 더 어렵게 썼는데 네,
0: 더 어려워 이거.
1: 아니었어요.
0: 그죠?
1: 득음한 게 아니었어.
0: 아니 한 것 같아.
1: 이 노래가
0: 이게 훨씬 어려워.
1: 이 노래 더 어려워.
0: 왜냐 그 감성 근데 그 와중에 감성 표현까지 아유, 막 들어가 있으니까.
1: 감사합니다.
0: 야 이게 스스로를 약간 다그치면서 수행을 해나가듯 네. 신곡을 발표하고 있는 영배 씨를 보는 것 같아.
1: 기왕이면 데뷔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수행을.
0: 와 여러분들 진짜 영배 씨가 혼자. 기획해서 내고 있는 이 걸음들의 장인정신을 진짜 많은 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인이 와 진짜 고명창.
1: 감사합니다.
0: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컴프레서를 건다고 하는데 소리에 되게 고음 올라갈 때 이 이어폰을 빼고 들어도 불편하지 않는 소리로 내시잖아요.
1: 그게 좀 이제 요즘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0: 약간 공부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 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원석 씨 뵈면 여쭤봐요. 그 원리를.
0: 그렇게 모이면은 밤새워서 새벽까지 딴 게 아니라 발성 얘기하고.
1: 요즘에 저희 되게 관심사라서.
0: 발성.
1: 예. 네. 그러면은 이원석 씨가 저희 중에 제일 그거에 지식도 많고 실제로 본인이 플레이를 잘하시니까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다 모여서 그 얘기를 듣는 거야.
0: 그것도 참 되게 보기 재밌습니다. 좋은 풍경이긴 해요.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할 법도 한데 저도 한번 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1: 욕심이 납니다. 자꾸.
0: 아, 강수빈님 노래가 진짜 아름답다.
1: 아, 감사합니다.
0: 하셨고 김미영님 간드러지는 저 목소리 어떻게 안 빠져드냐고요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영배 목소리 자체가 좀 기본 톤은 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톤이 저는 퍼스널 컬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곡들이랑 이제 약간 앞으로는 좀 이런 서글픔이 이야기로 많이 담겼으면 좋겠고 곡은 계속 밝고 청량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 진짜 해보고 싶다.
0: 슬픈 멜로디의 슬픈 가사보다 이런
1: 얘기 들으니까 앨범 또 내고 싶다.
0: 다음 거에 좀 더 슬퍼져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9078님
1: 네.
0: 가사 보니까 나긋나긋하게 할 말 다 하는 남자 같아요. 영배 씨는 이별할 때 그동안 쌓인 거 다 말하죠. 전 남친이 그래서 짜증났어요 라고 완전 몰입하셨는데
1: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0: 완전 가사 속 캐릭터에 몰입했어 지금.
1: 아쉽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어요.
0: 맞는 반은 뭐예요?
1: 나긋나긋하게 할 말 다 하는 거.
0: 맞다.
1: 예. 그리고 막 심지어 부부끼리 막 이렇게 조금 의견이 안 맞거나 말싸움을 해도 저는 막 그거를 싸워서 이기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꼭 기분 봐서라도 어떻게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 건 맞는데 이별할 때 그동안 쌓인 거 다 말아주는
0: 아 저건 아닐 것 같아.
1: 놀랍게도 이별이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옛날이라 21살 때부터
0: 저보다는 근래잖아요.
1: 그랬을까 그렇겠네.
0: 근데 영배 씨 스타일이 생각보다 은근히 이렇게 뒤끝이 좀 없고 오히려 한번 끝나면 생각보다 차가워지는 스타일인 걸로 알아요.
1: 상상해보자면 막 싸워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막 싸우는 일도 있고 과정은 있겠지만 결정하는 순간에는 별말 없을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0: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 그럴 것 같아.
0: 이번 노래.

0: 지금 옆에서 부르면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작은 선물에도 힘든 얘기도 언제나 웃어줬어 하는데 웃어줬어 이 부분에서 네. 갑자기 또 연기 장인이 되시더라고요.
1: 아, 진짜 여기는 좀 민망해. 그 내가 신경 쓴 걸 다 눈치를 채니까. 아니 너무 민망해 죽겠네.
0: 난 너무 짜릿해 이런 구간들이 거기서 이제 어쩌면 생각보다 좀 더 많이로 넘어가는 그 감정 변환이나 이런 게 야, 저 고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긴 그래 16년 차인데 당연한 건데도 워낙 영배 씨가 아니요, 저랑 이, 여기 오면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소리 장인이라는 것을 입고납니다.
2: 아직 저는 갈 길이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방송 켜놓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네. 스터디 윗미 노래 연습
0: 맞아,
2: 윗미
0: 맞아.
2: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가끔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0: 아니 진짜
2: 나 20년 차에 진짜 잘할지도 몰라.
0: 20년 차에 장난 아니게 되는 거 같아.
2: 그땐 또 몰라 진짜.
0: 막 메탈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2: 막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못할 것도 없지. 할 수도 있지.
0: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앨범의 또 특이점이 팝업 스토어였다고 하는데 소란이 쌓은 음악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오. 거기 뭐를 팔았어요 팝업 스토어에서?
2: 그러니까 파는 거는요. 제 포스터요.
0: 포스터만?
2: 포스터 이바닥에 아까 그런 사진들 있는 것도 팔고 CD도 팔고 오셔서 다른 것들 이제 전시 구경하시고 그래.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엄청 크게 한 건 아니고 사무실에 한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셨었어요.
0: 뭐 그러면은 뭐 소장품 같은 것도 좀 내놓고 이랬어야죠. 너무 예쁘게 놨었네요.
2: 저런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막 영상도 띄워서 볼 수도 있고 에, 벽에 막 이런 것도 있고.
0: 저런 건 뭐예요? 저 소 그 소랑 관련된 물건들인 거죠, 다.
2: 네, 이번 앨범 뭐 오브제도 있고 뭐 이번 앨범을 내면서 냈던 싱글들에 대한 소개랑 그때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도 다 있고 했던 팬분들 즐거우시라고 네. 회사에서 준비를 해준 거죠.
0: 많이들 다녀가셨을 것 같은데.
2: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스윗하네요. 네, 모든 게 되게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라이트님께서요.
2: 네.
0: 아니 왜 영배 형은 나이를 안 먹어요? 매번 그 모습 그대로인 게 정말 미스테리. 동안 비결 알려주세요 했는데 근데 진짜 안 먹긴 하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똑같긴 해요.
2: 아니에요.
0: 그래요?
2: 이젠 저는 느껴요. 나이가 먹고 있어.
0: 그때가 좀 노안이었던 건가?
2: 예. 그것도 사실이고.
0: 아 진짜 안 변했어.
2: 눈속임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만나고 있죠. 그때는 관리가 안 돼서 노안인 것도 있었고 관리는
0: 아,
2: 하지만
0: 할 필요가 없었지,
2: 실제로
0: 그때.
2: 나이가 들어가니 이제 대충 비슷한 거지.
0: 어.
2: 아이 다 그렇고
0: 에너지가 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느끼기에.
2: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 것도 진짜 느껴서 한 거예요. 이제 진짜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0: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푸시업 몇 개 하세요.
2: 오케이 오케이.
0: 네, 4부로 와서 영배 씨랑 더 많은 얘기 나눌 테니까 궁금한 것도 문자랑 미니로 많이 보내놔주세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소란 고영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맞습니다.
1: 임선희님께서 고영배라는 이름은 왠지 친숙하고 성격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스르르 풀어주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좋아지네요.
3: 오, 이분 저랑 공통점 있어요. 뭐야? 성명하게 관심 있으시죠?
4: 어, 나도 네.
3: 약간 이름이 주는 느낌.
4: 느낌.
3: 뭔지 알죠?
1: 알죠.
3: 김이나. 얼마나 작사적이에요.
1: 그래요?
3: 김이나란 이름은요.
1: 근본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나.
3: 아니야.
1: 받침도 없고.
3: 이름에 섬세함이 있어.
1: 이나가요? 제일 획수 없고 심플한데?
3: 그니까. 그 뭐냐면요. 섬세함 속에 홍대병이 살짝 있어요.
1: 저 출생지가 홍대병 아닌데. 아니 임선희님 제일 중요한 지금 얘기가 우리 아니었어. 예, 예. 오늘부터 1일 팬 하겠습니다.
3: 아, 임선희 이름 정말 좋습니다.
1: 선희님 이 이름은 영배 씨가 완전 기억할 거예요.
3: 임선희님은요.
1: 뭐 있어? 이 이름 느낌 뭐 있어요?
3: 웃상이에요.
1: 선희?
3: 네, 웃상이야.
1: 라서?
3: 네.
1: 희라서?
3: 웃상이고 입술이 좀 얇아요. 이런 분들이.
1: 아, 이선희 네. 선배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3: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면 그런 뿌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가지고 오는 어떤 이미지인데. 아,
1: 혹시 실제인지 선희님 네. 좀 알려주세요. 진짜로 제가 입술이 좀 얇긴 해요.
3: 어머머, 그러면 나 대박인데.
1: 그러니까.
3: 네. 웃상이실 거야.
1: 여러분들 네. 성명 보고 중간중간 영배 씨가 좀 점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소란 새 앨범 레이어 수록곡도 조금씩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3: 네.
1: 첫 번째 노래 들려주시죠.

0: 들을 때마다 아직도 소름이 신선하게 끼치네요. 이게 약간 닳지도 않고 여전히 진짜 오돌토돌하게 처음 들을 때만큼 끼쳐요.
1: 확실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래요. 또 동료분들이 이 노래를 제일 또 손꼽아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너무 어울려요. 그 고영배랑. 아, 이번 앨범 두 번째 트랙이자 올 2월에 싱글로 먼저 발매했던 곡인데 네.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소란 영배 씨의 만든 노래들 제 탑5 안에 꼽힌 것 같아요.
1: 김이나 아 이제 별밤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이나 존경하는 제 선배님은 누군가가 편곡해준 노래를 좋아했어요. 제 단독 작업은 대부분 이렇게 최애곡이 아니시고요. 이것도 황현 K-pop 마에스트로 황현 씨가 편곡해 주고 귀신같이 알아. 야 이 노래 너무 좋아. 하면 누구 내가 누구랑 같이 한 거야. 아주 도사야 도사. 내가 아주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0: 그리고요 영배 씨가 내는 어떤 그 시너지, 다른 뮤지션들과의 어떤 그 교감, 그 어떤 그런 색다른 케미, 이제 이런 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반드시 다른 분이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1: 워낙 또 황현 작가님 좋아하시잖아요.
0: 황현은 네. 너무 어김없고
1: 어김없어.
0: 그래서 황현이 만든 신곡 들을 때마다 황현 씨한테 보낸 톡들이 말이 다 험해요. 욕을
1: 자식,
0: 보내.
1: 이 자식을.
0: 너무 좋으면 전 좀 험해지거든요. 와 아무튼.
1: 네. 바로 그 노래입니다.
0: 이거 근데 아무튼 이 노래가 그러니까 황현 씨가 진짜 잘하는 게 물론 영배 씨가 이거 베이스를 잡고 만든 곡이라서 더 그런 거지만 고영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잘 들어간 곡이고 그냥 영배 씨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부자연스러울 게 없는 정서긴 해요.
1: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충분히 나눴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메시지 막 이렇게 해도 아 그래요? 하더니 갑자기
0: 맞아 맞아 아,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 황현 씨 드라마틱하게
1: 좀 대화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슉 해가지고
0: 이게 굉장히 그게 그 액션이 좀 연습한 느낌이 좀 있긴 해. 그 대구르를 굴러가면서 이거 이런 거요 하면서 되게 멋있게 왜 막 하고
1: 그게 바로 방금 그 피아노 선율입니다.
0: 그래 황현이 좀 약간 쇼맨십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왕톱에 이슬기님이요 제목이 뭔가요 놓쳤어요 하셨는데 사과 하나를 그려
1: 맞습니다.
0: 이게 약간 곡 소개도 그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했다라는 영배 씨 감성이 너무 묻어있는 게
1: 네.
0: 피아노 학원 어릴 때 다녔을 때 아주 쉬운 교재부터 배워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착안해서 뭐 사과 하나를 그리거나 색칠하는 거 한번 연습할 때마다
1: 네.
0: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가사가 영감을 얻으신 거라고 썼어요.
1: 새해에 저는 또 체제가 바뀌면서 또 많은 분들도 저처럼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고민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죠.
0: 0617님 이번 새 앨범 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걸까요? 사과 하나를 그려 발표할 때부터 이렇게 다섯 곡으로 앨범 낼 생각이셨나요?
1: 거의 맞습니다. 싱글을 최대한 많이 내고 그걸 모아서 하반기에 앨범을 낸다 목표가 있었고 레이어라는 이 앨범 제목도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레이어라는 곡을 만들든지 앨범 제목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0: 올해 굉장히

0: 부지런하게 또 곡 발표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의 빈도수 이런 이 정도의 부지런함은 유지될 예정인가요?
1: 어 일단 회사가 좀 많이 놀란 상황이에요. 진짜 할 줄은 몰랐다.
0: 이렇게까지. 네. 오히려 회사가.
1: 그래서 제가 또 눈치 봐가면서 또 싹 틈 보일 때 또 쓱 내고 이렇게.
0: 아 근데 에너지 그러니까 곡이 부지런함만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영배 씨가 곡이 계속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럴 땐 무조건 그냥 다작을 해두셔야 돼요.
1: 그러려고요.
0: 발표도 하고.
1: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사실 진짜 더 큰 볼륨 앨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아 맞아.
1: 해놓은 게 많아서 욕심은 내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훨씬 더. 자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0: 하는 곡이고요. 아이들 미연 피처링입니다. 네. 아, 깜짝 그 피처링. 네. 오, 굉장한 또 이 자체로도 좀 화제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노래도 5월에 먼저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원곡이 있는 곡인데 네. 영배 씨가 번안을 해서 한글로 가사를 붙였는데
1: 원래는 일본의 어썸 시티 클럽이라는 팀의 노래예요. 이게 좀 재밌는 스토리가 네. 그 요즘 음원 사이트 중에 그 스땡
0: 아, 네.
1: 스땡 파이 그거 있잖아요.
0: 네, 알죠, 알죠.
1: 그게 처음에 한국에 이렇게 막 런칭돼서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할 때 브라더스라는 작곡가 친구가 네. 형 저 요즘 이거 써봤는데 이거 디깅하기 되게 좋아요 이러면서 저 이거 디깅하다가 우연히 찾은 노래인데 형 이거 들어보세요. 어 왜? 들었는데 되게 소란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고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꽤 몇 년 전인데 그 인연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실제로 이분들이 내한을 할 때 뵀어요 제가.
0: 어머
1: 내한을 오셨을 때
0: 인연이다.
1: 네. 그래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네. 나 이 노래 꼭 한번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허락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의아해하셨어. 다른 대표곡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전 이 노래가 좋아서 그런다 해가지고 당연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딜이 됐죠.
0: 어썸시티 클럽 입장에서는 소란이 한국에 대소란이 자기들 곡을 리메이크 하겠다라는데 진짜 이게 웬일인가. 로또 당첨된 기분 아니었을까요?
1: 저보다 훨씬 많이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방송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하고요.
1: 죄송합니다.
0: 예예예. 자 아니 그리고 여기서도 고영배 씨 가사 근데 번안 곡에 네. 가사 이렇게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쓴 거 보면은 확실히 싱송라인 게 솔직히 저는 양심 고백하자면. 번안 곡일 때요 영혼이 잘 안 들어가요.
1: 아 그러세요?
0: 왜냐면 저작권이 없어서.
1: 그렇지 저작권 없어요. 없고 처음에 받아가지고
0: 너무 좋은 표현이 나오면 여기 쓰기 막 아까워질 때가 있었던 저를
1: 아 그럴 수 있지
0: 고백합니다. 딱 한 번 그래도 영혼이 들어갔었던 게 손태진 씨랑 작업했던 어떤 곡이었고 보통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
1: 저는 사실 완전 정반대였어요.
0: 아 그래요?
1: 저는 가사를 내용을 잡고 써나가는 게 어려운데 원본이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재밌더라고요. 막 이리저리 단어로 조합해보고 막 번안을 이렇게 해보는 작업이 처음이라 그런지 아주 흥미롭게 했어요 번안.
0: 그래도 조금 더 말맛이 있게 바뀌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뭐 원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멍하니 낭비해버린 아침 이런 표현은 되게 영배 씨 터치가 맞아요, 맞아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1: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0: 그죠? 이것도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곡입니다. 이거는 또 다양한 분들이랑도 무대 위에서는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곡이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연 씨가 너무 잘 불러서 몰랐는데 키가 너무 높대요. 팬분들이 보이콧하셨어요. 난 못 부르는 떼창 못한다.
0: 떼창 못한다. 네. 이거 약간 여자 가수분들 섭외가 어려우면 가끔씩 뭐 정열 씨나 원석 씨가 함께 불러주셔도 분위기 있지 않을까.
1: 노래가 좀 징그러워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0: 저는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1: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긴
0: 하죠. 우주 히피시라든지.
1: 저런. 야, 괜찮을까?
0: 저는 한번 상상이 됩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예. 다음 곡도 들려주시죠.

0: 정말 예쁜 곡이에요. 인사라는 곡이고요. 아 정말 이 고영배가 잘 담겨 있는 왜 추석 때 명품 브랜드에서 왜 자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되게 소담스럽게 준비한 그런 고급진 선물들이 마치 그런 곡이에요. 이거는 고영배가 정성을 담아 소담스럽게 만든.
1: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팬분들이 그래 고영배 좀 선배 말 좀 새겨 들어라 하실
0: 왜요?
1: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타이틀곡 좀 어필하려고 이 노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니까.
0: 아 근데, 아, 근데 참귀네 소라나.
1: 그 포인트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알면서도 계속 아 10월달까지는 인사 얘기 꺼내지도 말라.
0: 그러기에는 이 곡이 아까 저는 그렇다면 진짜 물론 영배씨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 자체에 어떤 인격이 있어서 얘가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배 씨를 통해서 나오는 곡들이 이 그런 곡이 같고 나는 그 자이언티한테 양화대교 같은 게 그런 곡 같거든요. 근데 이 곡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
1: 제가 뭘 생각을 많이 하거나 꾸며내거나 막 그렇게 쓰는 노래는 아니죠.
0: 그러니까
1: 자연스러운 노래죠.
0: 근데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이거 아마 나중에 어디서 이제 음악 선배들이 극찬을 할 곡인데요. 이게 어떤 열반에 올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비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음악에서. 그런데 가사도 한 줄 한 줄 허튼 말이 없고 이거는 이 피아노 터치 소리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1: 야, 제가 같이 작업할 때 아주 좋아하는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준피라는 친구 있어요. 윤준현이라고.
0: 고영배가 연주한 것은 더 완벽했는데.
1: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너튜브에 비공개 곡으로 올려놨을 때는 네. 미공개 곡으로 올려놨을 때는 그때 제가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0: 했지.
1: 아 근데 제가 이 친구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
0: 아, 물론 너무 좋은데 네.
1: 근데 이렇게는 제가 못 쳐요.
0: 아, 안 쳐도 되는데 고영배 연주 버전도 일단 그럼 팬들만을 위해서 어디라도 그냥 해줘요.
1: 아주 이거 등에 업고 아주 들고 일어나시겠다. 지금 누나의 말을 등에 업고 아주 김인환 선배 말도 못 들었냐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0: 아 진짜 이거는 그게 있어. 그래야지 그렇게 한번 박제를 해놓고 싶은 그런 정서의 곡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이거 여기에 영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1: 얼마 전에 팬사인회 때 네. 시간이 한 대관 약속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그냥 있는 거 원래. 그래서 아 그럼 가기 전에 이거라도 얼른 뚜껑 열고 마이크도 없이 쳐서 불러드렸던 거.
0: 멋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제대로 하나 해줘요.
1: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0: 1208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미 발매곡일 때부터 5년 동안 기다리던 노래가 발매됐는데 데모랑 느낌이 비슷해서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0: 그것도 진짜 내공이다. 보통은 만약에 어린 영배 씨였다라면은
1: 무조건 바꿨지.
0: 뭐 막 갑자기 막 스트링 들어가고 막 네. 전조도 했을까요?
1: 전조는 있어요.
0: 아, 전조는 더 있는데 격렬하게.
1: 네, 아 격렬하게 했겠지.
0: 홀드 했다가 막
1: 아니면
0: 터지고.
1: 뒤에 막 리듬이나 다른 악기들이 나오게 무조건 했을 텐데 그거 참긴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원래대로 피아노 하나로 해야 하는 게 좋겠다.
0: 그런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명장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를 팬들이 참 탁 집어서 알아봐 주실 때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좋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고 내추럴하게 만든 곡이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뭔가 꾸며서 잘 만들어진 것보다 더 쑥스럽달까?
0: 진심이라 그런가 봐.
1: 그런 건가?
0: 네, 맞아요.
1: 좀 간지러워요.
0: 약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창작을 해서 만든 거는 내 기술을 뽐내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1: 평가받는
0: 때문에
1: 평가받는 느낌인데
0: 그런 얘기할 때 영배 씨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진짜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1: 그런가 봐요.
0: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런 영배 씨의 리액션까지가 완성이네요.
1: 미쳤다. 야 이거 우리 팬분들이 힌트를 많이 얻겠네.
0: 자 이렇게 소란에서 앨범 레이어 수록곡들 들으면서 음악 얘기 나눴어요. 진짜 역시 대란이었다. 예.
1: 감사합니다.
0: 1344님 올해는 소란 노래 들으면서 봄 여름 가을 보낸 느낌이에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 다작 그저 건강보다는 다작입니다. 아시죠, 영배 씨? 너무 많은 말 해주셨어요. 진짜 그래도 무엇보다
1: 맞아요.
0: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건강보다 다자인 거 아시죠?
1: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제가 이 앨범을 내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웬만한 건 뱉은 말을 지키려고 했지만 네.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올해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발매하겠다는 그래.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그 느낌이 제일 좋더라고요.
0: 근데 놀랍게도 곡마다 그냥 많이 내려고 많이 냈으면 농도가 밀도가 조금씩 흩어지고 흐려질 수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더 짙어졌어. 곡마다 밀도가.
1: 너무 다행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오히려 달릴수록 더 강해지는 걸 수도? 주간 고영배 어쩌면 해야 할 수도?
1: 나란 엔진. 달릴수록 강해지는 녀석이었냐고.
0: 와, 경주마였냐고.
1: 아, 나는 소모되는 줄 알았더니 강해지고 있었구나.
0: 오히려 더 길들여지는. 그 명차들처럼 말이죠.
1: 미쳤나봐.
0: 자, 그리고 1204님 문자는 직접 읽어주시죠.
1: 노래를 쭉 듣는데 사람 영배님처럼 다정한 음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나 이게 너무 나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잘 두고 계시면서.
1: 올 가을 덕분에 따뜻하게 보냅니다. 감사해요.
0: 겨울에는 뭐 없나?
1: 아, 겨울에 욕심은 나는데 일단 11월 말쯤에 콘서트가 또 처음 해보는 좋은 공연장에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딱 언제 하겠다 말겠다 계획은 없어요.
0: 아, 또 겨울 목소리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리고 10cm 권정열 씨와 심란으로 네. 네. 뭐 공연해요?
1: 얼마 전에 콘서트를 한번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바로 해체를 했거든요. 성격 차이로.
0: 네.
1: 그리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자. 인터넷 방송 본업으로 돌아가자.
0: 네네네네.
1: 하다가 페스티벌에서 불러주셔서 다시 재결합 공연을 합니다.
0: 그럼 약간 지금 뭐 비즈니스 파트너인 상태군요.
1: 그렇죠.
0: 아, 네. 뭐 그래요. 그냥 뭐.
1: 금액 보고 움직였습니다.
0: 그럼. 그럼 네. 뭐 마음이 맞을 필요 있나요? 네. 서로 소리가 맞으면 예, 그만인 거죠.
1: 앞만 보고 갑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부엉이들에게 네. 인사를 남겨야
1: 다 됐어요 시간이?
0: 아닌데 좀 더 얘기 나눠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소라노들 궁금한 거 더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일단
1: 프롬프터 이미 마지막 인사 다 써놨는데 네. 궁금한 거 빨리 올리래.
0: 그러면은 인사를요 네. 이따가 클로징에서 해요.
1: 아, 좋습니다.
0: 광고부터 일단 다녀올까요 PD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영배 씨랑 끝까지 함께 할래요.
1: 동현 이름도 되게 이런 거 다 허락해주는 이름.
0: 그치, 되게 동현. 동현처럼 생겼죠.
1: 맞아요. 동현.
0: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자, 별밤 초대석 소란 고영배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은 님이요. 제 친구가 소란 입덕 부정기 겪고 있거든요. 영배 오빠에게 직접 나의

0: 입덕 영상 추천 듣고 싶어 하셨는데 어, 이런 영상. 게 있을 수도 있겠다.
1: 아, 제가 골라드리자면 네. 최근에 제가 구해줘 홈즈 네. 프로그램에 나가서 부동산 임장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0: 네네.
1: 근데 그 굉장히 팬분들이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그거 한번 보시면. 듬직한
0: 구해줘
1: 남자.
0: 홈즈에 네. 제법 이 세상 물정을 네, 예. 꽤 차고 있는.
1: 제가 임장 박사로 나와요. 거기에.
0: 임장 박사.
1: 예, 예. 막 그 어려운 부동산 용어 말하는 모습 한번 어필하고 싶네요.
0: 아, 그건 좀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이 될 것 예. 같은데요.
1: 그러고 나서 뮤비 같은 거 보시면 야 되게
0: 세상에 물정을 싹 아는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해맑고 네. 아, 굉장한 그 섹시한 반전미가
1: 이쪽으로 유인 안 하면 제 옛날 라이브 같은 거 보실까봐 최근 방송으로 좀 틀었습니다.
0: 저는 굉장히 그 데뷔 때 뭐 영상 몇 개 추천드리고 싶지만
1: 안 돼! 네. 그건 안 돼!
0: 알았어요.
1: 그건 안 돼!
0: 자 이제
1: 절대로 그걸 봐선 안 돼!
0: 알겠고요. 진짜로 이제 소라나들이랑 부엉이들한테
1: 네.
0: 인사 남겨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져 있지?
1: 그 생각만 해도 얼굴.
0: 아니 왜요?
1: 내가 옆으로 박수 치는 영상은 절대로 보면 안 돼.
0: 옆으로 박수 치는 거 내 최애 영상인데. 자 인사해 주세요.
1: 아 오늘 저 아까 잠깐 광고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좋게 일부러 방송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그리고 아니야. 여러분이 칭찬 일부러 해주시는 거겠지만 듣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앨범 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연말에 콘서트도 잘하고 또 좋은 앨범 내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소란 영배 씨 음악으로 음악만 해서 이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하나도 그냥 방송이라서 덧해서 얘기한 거 없었어요.
1: 아, 감동이야 진짜.
0: 자 이렇게 보내드릴 시간이 진짜로 왔습니다. 끝곡으로 소란의 오늘 밤엔 들으면서 함께 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김유린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소란의 고영배였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배우의 수만큼 그 답도 다양할 테니까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고 관객 여러분을 만날 때면 늘 설레입니다. 수많은 선택 끝에 빚어진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가 닿을지 또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기는 작품을 통해 말을 건네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첫인상 하나로 이미지가 갈리는 거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웃으면 사람 좋아 강아지 같은데 낯가려서 굳어있으면 사나운 늑대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순한 표정을 지어도 긴장하면 얼굴 근육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 해도 되는 날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로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제 목소리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조금 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멋지고 다정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킵잇업 제인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여러분을 찾아온 10월의 DJ 킵잇업 제인입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 알려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8일 데뷔한 킵잇업의 메인 댄서 제인입니다. 본명은 진 제인이고요. 2007년에 태어났고 ENFP고 그룹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라디오 DJ를 맡게 됐는데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엥?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사실 여기 와서 긴장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매력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DJ 하면 애칭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디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 이름에서 중간을 많이 따오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제나라고 많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디라고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앞으로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PD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 DJ 맡게 됐다는 소식 듣고 멤버들이 응원해줬나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 시작 전에 어떻게 긴장 풀고 왔을지 궁금해요. 제이나 화이팅! 아, 일단 라디오 DJ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멤버들이 형처럼 장난기 많은 사람이 과연 거길 가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할까 막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자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해주셨으니 힘 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핫이 어떤 방송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도 듣고 여러분과 토크토크도 하면서 목요일 밤 꽉 채워드릴게요. 또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제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보렵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 서양 수박 뮤직 탑 100에서 아이돌 노래만 가져왔고요. 한 주 동안 어떤 노래가 사랑받았는지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확인해볼게요. 먼저 40위입니다. 바로 아이유의 Love Wins All인데요. 이 곡은 뮤직비디오에 V 선배님이 출연해서 드라마 한 편을 뚝딱 완성해주셨죠. 영상미가 엄청났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39위는요, 2024년에 발매한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에스파 선배님들이 데뷔 후에 처음으로 도전한 테크노 장르곡인데요. 테크노가 요즘에 정말 유행이잖아요. 선배님들은 2년 전부터 앞서가셨네요. 대단합니다. 이어서 다음 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은 나와줘야죠.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가 38위를 차지했네요. 월드투어에서 무대를 처음 공개했는데 팬분들이 일어나서 엄청 뛰어노셨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듣기엔 너무 신나는 곡이죠. 네, 저도 사실 이 곡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멤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어서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37위로 가볼까요? 공감가는 가사로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인데요. 선배님들이 이 곡으로 데뷔 9년 만에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음악방송 꼭 1위를 하고 싶은데요. 선배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저도 다음 컴백 때는 꼭 1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2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려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이나 DJ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 궁금한 거 있어. 예전에 제인이는 자기가 DJ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번에 DJ 제인을 보게 돼서 우리 키퍼들 진짜 너무 놀랐고 기뻤어. 제인이라면 DJ도 분명 잘할 거라고 믿어.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데뷔하고 이런 DJ 혹은 MC 같은 걸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조금 빠른 기간에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네, 다음은 업업님 문자 볼게요. 키빌업의 11월 컴백 소식을 듣고 심장이 쿵했어요. 너무 좋아서. 컴백 한 달쯤 남은 제인의 심정은 어떤가요? 일단 뭔가 항상 음악방송을 챙겨보면서 아 다시 빨리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긴 했는데 드디어 컴백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전 다시 음악방송 도는 게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IU의 Love in the 데이식스의 Happy.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유의 Love in So, 그리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차트 계속 확인해볼게요. 36위부터 33위입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엔믹스의 Heavy Serenade인데요. 한로로 선배님이 작사를 했는데 멤버분들이 가사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노랫말로 화제였어요. 네, 다음 순위는 두 곡 연달아 소개해드릴게요. 35위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어서 34위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차지했습니다. 각각 2020년, 2017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제가 어릴 때 나온 곡들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높은 순위권에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배님들 하면 명곡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 키비럽도 선배님의 I Need You를 커버해봤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선배님들의 다른 노래로 커버해본다면 저는 한번 Fake Love를 커버해보고 싶습니다. 네, 언젠간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33위 소개해드릴게요. 와, 이 노래가 나오네요. 바로 정국의 세븐입니다. 최근에 이 곡이 스포땡파이에서 3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실감이 안 나는 숫자네요.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랑 운동에 빠져있는데 제이니가 평소에 하는 운동 루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컴백 준비를 하면서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식단 조절하시고 그리고 밥 먹고 걷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님 문자 볼게요. 오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루틴이 있나요? 아,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잡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10월의 DJ 제디 키비럽의 체인입니다. 앞서 엔믹스의 헤비세레나데,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듣고 오셨고요. 차트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엔 32위부터 29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32위는요, 떼창을 부르는 노래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무려 2019년 7월에 발매된 노래가 천천히 역주행을 해서 이제는 차트 필수송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청춘하면 생각나는 뭉클하고 벅찬 노래여서 아이돌 분들도 커버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곡을 저희 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을 수 있는데요. 태환이 형도 이 곡을 정말 좋아해서 목을 풀 때나 노래 연습할 때 꼭 한 번씩은 부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까요? 31위는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노래 전체가 빠른 템포라 선배님

0: 님들의 추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장원영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해서 더 아이브다운 노래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1: 네, 저도 데뷔 앨범 작사에 감사하게 참여를 해봤는데 일단 뭔가 가사는 조금 트렌디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선배님께서도 고뇌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32곡 소개해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이 곡이 아련한 분위기와 벅찬 사운드 덕분에 가을 캐럴이라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요즘 제철인 노래니까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9위는요. 아,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선배님의 독보적인 음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죠. 뮤직비디오도 영화 같아서 함께 감상하면 과몰입하기 딱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29위까지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KeeperVN님 사연입니다. 제니 목소리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달달한 톤을 위해 특별히 연습하거나 목 관리하는 비법이 있나요? 사실 제가 엄청나게 저음이었어요. 저희 멤버 중에 루키아라고 있는데 루키아 정도의 저음이었는데 사실 제가 원래는 보컬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목소리 포인트를 조금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생 때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높은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Yes, sir. 목관리 비법이 있다 하면은 저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500 마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계속 물 엄청 많이 마시고 자기 전에도 꼭 500을 마시고 그 다음에 가습기를 켜놓고 자요. 그러면 목이 조금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이번엔 멜로디님이 보내주신 질문 볼게요. 제이나, 언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왜 배우기 시작한 거야? 언젠가 피아노 치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아, 제가 피아노를 7살 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뭔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 나 피아노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자신 있는 곡이라고 하면은 제가 콩쿨 때 베토벤의 월광 3악장을 쳤었는데 그게 그나마 아직까지 기억나고 조금 손에 익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앞서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로제의 Toxic Till the End까지 듣고 오셨고요. 어떤 곡들이 요즘 유행하는지 계속 알아봐야죠.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켄 선배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바로 이창섭의 천상현입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사랑받고 있는 곡인데 모두들 얼마나 진심이냐면 너튜브에 천상현 잘 부르는 법 강의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잘 부르고 싶어서 연습한 곡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스틴 비버 선배님 약간 그런 팝송을 많이 좋아해서 선배님 발성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습하고 있던 게 Off My Face, 이 노래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7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44입니다. 안무 비하인드가 재밌는 곡인데요. 뮤비 버전 안무랑 무대 버전 안무, 이렇게 두 버전이 있었는데 뮤비 버전 안무가 더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음악방송도 이 버전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이돌계 춤꾼들이 뮤비 버전 안무로 챌린지에 많이

0: 도전하셨죠?
1: 네, 이 곡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멤버 루키아가 연습실 홀에서 이 안무를 따고 계속해서 추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안무가 정말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위도 소개해드릴게요. 26위는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노래 자체가 잔잔하고 따뜻한데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평화로운 들판에서 귀여운 율동을 함께 추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엔 25위 확인해볼까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스윔인데요.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노래하는 곡으로 수영장에서 촬영하신 라이브 클립도 있는데 재미있고 시원한 장면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선배님께서 컴백을 하실 때 회사에서 가장 큰 TV를 켜고 그 영상을 멤버들과 함께 봤거든요. 그때 막 닭살 돋고 막 이래서 아직까지도 그 보는 그 선배님들의 컴백 영상을 보는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 노래 확인해봤고요. 와한님 문자 보겠습니다. 멤버 중에 무인도에 같이 가면 제일 든든할 것 같은 사람과 반대로 무인도에 절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꼽아주세요. 네, 일단 든든한 멤버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든든한 멤버 루키아를 데려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루키아가 힘이 정말 세요. 네, 든든할 것 같고 같이 가기 싫은 멤버라고 하면은 뭔가 현민이 형? 이런 환경 자체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꼽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티파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멤버들이 나를 위해 무조건 요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 누구의 요리를 제일 믿을 수 있고 누구의 요리가 제일 무서울 것 같나요? 일단 저희 데뷔 작헌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모습인 것 같은데 세나랑 현민이 형이 요리를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세나 요리가 제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세나 요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으로 루키아 요리가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자유롭고 그런 러프한 성격 때문에 음식도 조금 자유롭고 러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창섭의 천상현 그리고 키키의 44.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제리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충전 타임. 여기는 아핫이고요. 앞서 이창섭의 천상현에 이어서 키키의 포포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앨범 제목이 도파민인데 선배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도파민이 터지는 노래죠. 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아, 이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2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곡이 주는 위로 덕분일까요? 뮤직비디오 댓글창을 보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의 이야기가 잔뜩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대피소가 됐다고 하네요. 이어서 22위 발표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나온 상큼한 서머송이죠. 바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인데요. 노래 바이브에 맞게 안무도 정말 깜찍하더라고요. 대놓고 볼찌빵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하, 저도 이 볼찌빵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아이돌이 되고 다양한 포즈를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키퍼들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뀨, 볼찌빵, 강아지기, 보라트 이런 거 정말 많이 시키십니다. 다 소화 가능하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포즈 요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21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입니다. Y2K 감성을 담은 셔플 댄스가 특징인 노래죠. 스타일링까지 예전에 유행했던 걸 말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키키 선배님들 무대는 보는 재미가 진짜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21위까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한 시간도 좋은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2: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아핫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 안치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아돌라에서 당차게 재중 PD님 소고기 사주세요를 외치고 얼굴이 잘하고 실력이 잘생겼어요 모드로 미모와 실력을 뽐내고 간 신인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키비럼입니다. 아돌라의 가족이 된 키비럼에게 가장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킵잇업의 데뷔곡 킵잇업 듣고 왔습니다. 오! 네 일단 저희 노래 굉장히 익숙하고요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네요. 제 곡을 제가 직접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아돌라에서 이제 세나가 소고기 사주세요를 외친 후에 재종 PD님께서 아직은 조금 PD님께서도 바쁘시고 저희도 조금 바빠가지고 아직 소고기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소고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킵잇업 컴백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응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볼게요. 8432님 첫 컴백을 앞둔 우리 새싹 DJ 아이돌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하고 있는데 데뷔하고 나니 의외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된 게 있나요? 네 데뷔하고 의외로 가장 어려운 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도 10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쯤에는 정말 여유 넘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4241님, 모태 엘리니 출신 제이니의 야구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낀 작건을 봤는데요. 시구를 엄청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서동요 기법 가봅시다. 라디오에서도 러브콜 보내세요.

저 이제 아이돌 됐으니까 혹시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사랑이 닿길 바라면서 차트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위부터 만나볼게요. 오늘 벌써 세 번째 등장이시네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인데요. 2019년에 발매된 곡으로 줄여서 어사널사라고 부르죠. 선배님들 하면 떠오르는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께서 이 노래를 추천하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순위도 발표해볼까요? 19위는 도경수의 팝콘이 차지했습니다. 이 곡이 달달하고 설레는 곡이라 봄에 역주행을 해서 새로운 봄 연금송 탄생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가을이 될 때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냥 히트곡의 탄생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19위까지 차트 확인해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제이니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큰맘 먹고 약간 고가의 새 옷을 샀어요. 저도 딱 한 번 입었는데 동생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빌려달라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식사를 하셨는지 조심했을까 싶을 정도로 옷에 뭐를 잔뜩 달고 왔네요. 흰 옷이어서 더 열받고 속상해요. 아껴 입은 건데 동생 봐줘요 말아요? 제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아, 또 이제 흰 옷이라 더 슬픈 마음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부분 굉장히 슬픈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몇 없는 동생인데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동생이어도 그리고 저희 멤버여도 뭐 그런 거는 조금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5472님 문자도 볼게요. 거의 모든 영상에서 민소매 제인이 등장하는데 민소매 몇 개 있나요? 그냥 보기에 다 똑같은 민소매 같은데 멤버들끼리 공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민소매는 영상에 보인 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민소매는 그냥 빨기 쉽고 그냥 해줘도 금방 또 새로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세네 개를 돌려 입는데 그걸 좀 자주 빨아서 입어서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공구는 따로 안 합니다. 쓰는 브랜드가 좀 달라가지고. 네, 이렇게 키비로 옷장도 잠깐 살펴봤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18위입니다. 바로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인데요. 효연 선배님의 너튜브 채널에서 장난처럼 시작한 유닛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식 데뷔로 이어졌죠. 음원 성적까지 대박났으니까 이 유닛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17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태양,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인데요. 원래 빅뱅 노래로 기획됐던 노래인데 지드래곤 선배님이 되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공개한 곡이라고 합니다. 하드에 얼마나 명곡들이 들어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이 홈 스위트 홈 무대를 제가 시상식 버전으로 한번 봤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냥 시간 나고 생각날 때마다 항상 그 시상식 무대를 꼭 돌려보고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번엔 16위를 확인해볼까요? 바로 최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귀여움을 뽐낼 수 있는 챌린지가 K-POP 세상을 지배한 곡이죠.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요. 역시 귀여운 거는 귀여운 멤버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 타임 가져볼게요. 244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니를 새롭게 알게 된 뉴 키퍼들을 위해 제이니를 좋아한다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속성 과외해주세요. 사실 제가 ENFP의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요. 이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팬사인회나 이런 데에서 되게 긴장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밝게 다가와 주시면 저도 제 성격을 다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점 TMI지만 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으로 07진님. 제이나, 혹시 언젠간 너와 세나가 슈퍼주니어의 절친 노트나 무한도전 친해지길 바래 같은 작헌을 찍을 날이 올까? 동갑내기의 짱친되기 프로젝트 응원합니다. 우리 세나

이거 듣고 있으려나? 같이 밥 먹고 더 친해지자. 왜 이런 요청이 들어왔냐면요, 이제 저랑 세나 사이가 뭔가 친한데 엄청 막 친한 건 아니에요. 영혼의 단짝 막 이런 거는 아니어가지고 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서로 이제 마음 꺼내보고 단둘이 데이트하는 작건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세나랑 만약에 촬영을 해본다면 그래도 일단 친구고 같은 멤버고 오래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어색한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엄청난 케미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도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세나가 좋아하는 피자 같이 먹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볼링이나 아니면 아 야구장 데이트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언젠간 진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이 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태양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스위트 홈.

목요일 밤의 음악여행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소녀시대 효리소의 스키비디에 이어서 태양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스윗홈까지 듣고 왔고요. 바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이 나와줘야죠.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요. 한 시상식에서 박정민 배우님과 특별 무대를 꾸민 게 반응이 폭발하면서 음원 성적도 더 올랐다고 합니다. 두 분의 케미 너무 멋졌어요. 바로 14위로 가볼까요? 하츠투하츠의 루드입니다. 올해 2월에 발매한 곡으로 챌린지가 다양했던 노래인데요. 그 중에서 따라해 라는 가사에 맞춰서 한 멤버의 동작을 다른 멤버들이 따라하는 안무가 정말 재밌었죠. 이어서 13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엄청난 칼각 퍼포먼스의 곡이죠.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붐 선배님이 이 노래에 맞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라라 쿵짝을 불러주신 게 화제였는데요. 이게 곡과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It's Me를 들으면 자동으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를 많이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K-콘에 가서 It's Me를 한번 커버를 해봤는데요. 안무가 정말 재밌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 잠시 볼게요. 43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겁이 없는 제인이가 남몰래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요? 저는 공포 영화 눈 깜짝 안 하고 보는데 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전에 회사 지하 연습실에서 벌레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문 닫고 나와서 다른 연습실 들어가서 연습했어요. 그 정도로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It's Me.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제디 히비랍의 제인이고요. 앞서 아일릿의 이치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12위는요 바로 우즈의 드라우닝입니다. 군복 드라우닝 영상으로 역주행을 한 노래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이 됐죠. 우리나라의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가 조금 반응이 다시 터졌을 때 연습생이었는데 음역대는 안 맞지만 뭔가 조금 소리 지르고 이렇게 노래를 지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위로 가보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가 11위를 차지했는데요. 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쇠맛과 새콤달콤하다는 단어를 섞어서 쇠콤달콤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찰떡인데요? 네, 이제 11위를 확인해봐야죠. 바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유인나 배우님과의 16년 우정을 담아 선배님이 직접 가사를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선물 받은 티셔츠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가사에 맞춰 공개하기도 했대요. 두 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6년 우정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제일 오래된 친구가 12년 정도?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휴가 받으면

처음으로 키비럽 멤버들과 16년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9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태연의 만찬가인데요. 가사도 많고 빠른 노래인데 선배님의 딕션과 실력 덕분에 귀로만 들어도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역시 믿고 듣는 태연 선배님. 이렇게 9위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피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키퍼입니다. 제인이 영어 레슨 열심히 받는다는 영상 봤는데 왜 영어 담당자가 됐나요? 궁금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쪽에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이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셔가지고 저희 팀에서 영어를 조금 담당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제인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사랑하겠습니다. 님 문자 만나볼게요. 제인이 잘생겼다 하면 인정 안 하고 쑥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본인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거울 보면서 뭔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해줘요. 이 부분은 일단 세상에는 잘생기고 멋지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서는 살도 열심히 빼고 얼굴 관리도 열심히 해서 나도 좀 잘생겨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JD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8위는요. 아, 이거

곡이 나오네요.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이 곡도 챌린지가 어마어마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로 에이티즈 윤호 선배님과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선배님을 처음 뵙고 선배님의 아우라에 살짝 긴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선배님께서 굉장히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긴장 마지막에는 풀고 멋있게 촬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춤을 춰보니까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게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선배님들 한 번 더 리스펙했습니다. 저의 배드 챌린지가 궁금하신 분들 영상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바라, 팔랑귀, 도가니 같은 단어가 계속 고막을 때려줘서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곡이죠. 단어 선택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은 저희가 데뷔했을 때 선배님과 이제 활동기가 겹치게 되면서 무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으면서도 굉장히 와, 이런 가사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6위는요, 데뷔 20주년 기념 싱글이죠. 바로 빅뱅의 빅입니다. 무려 4년 4개월 만에 완전체 신곡이어서 반응이 더 뜨거웠는데요. 이 곡의 인기 덕분에 선배님들의 하루하루, 붉은 노을 같은 명곡들이 같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빅뱅 선배님의 빅을 다 같이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나가 하루하루를 정말 많이 불러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역주행하는 게 진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위 곡 확인해볼까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이 노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야구 팬분들이 무조건 아실 것 같은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밈,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깐 문자도 보겠습니다. 623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니는 부모님께서 모의고사 성적이 전교권에 들어간다면 아이돌 하는 거 허락해주겠다고 하셔서 전교권 들어가게 공부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놨나요? 공부 필승법 알려주세요. 급해서 그래요. 일단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한눈을 판다 하면은 조금 놓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에너지 드링크 들고 학교나 학원 수업 들어가가지고 진짜 끝까지 집중을 하고요. 뭔가 옆에 정리할 수 있는 노트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좋아요. 뭔가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트 들고 다니시고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공부법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엔 진짜 좋아해 제이나님 문자 볼게요. 성 붙여서 부르는 거 싫어하는 우리 제인이는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나 동생 이름 부를 때도 성 절대 안 붙이나요? 기준이 궁금해요. 일단 저는 그 누군가를 부를 때도 그 누구를 부를 때도 절대 성을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 성 붙이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절대로 성을 안 붙여요. 성 붙이는 거는 어릴 때 이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제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평소에는 제인아 이거 하자, 뭐 제인아 이거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다 하면 진재인 일로 와봐 막 이러시니까 그래서 조금 무서워하고 이제 이름 붙이는 걸 조금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살갑게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에이티즈의 배드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볼게요. 와, 잠시만요. 순위가 놀라운데요. 세 곡 연달아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4위는 리센네의 프리티걸, 3위는 리센네의 데자뷰, 2위는 리센네의 러브어택이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센네 선배님들이 차트를 접수를 했는데요. 역주행 신화라는 말이 정말 실화인가 봐요. 또 선배님들이 11월에 컴백을 하신다던데 어떤 곡으로 돌아오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2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문자 한번 볼까요? 젠님, 오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는데요. 일 마치고 나니까 약간 공허하네요. 그래서 딱 반신욕하고 저를 위한 야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야매추 부탁드리고요. 또 제인이는 고생한 자신을 위해 어떤 보상을 해주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야식 메뉴 추천부터 드릴게요. 일단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생각나는 거는 치킨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네요. 치킨 추천드리고요. 또 저한테 해주는 보상, 일단 뭔가 다이어트를 해도 되는 시기가 끝났다 하면은 그날, 그 당일날 생각나는 음식을 시켜서 밤에 멤버들과 함께 먹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제 돈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저를 위해서 뭐 옷을 한 벌씩 사고 그러는 편입니다. 네, 젠님을 포함해서 아핫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리센느의 데자뷰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0: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대장부엉, 저희 집 6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맨날 어제 못다한 얘기 나누자고 하면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우리들의 남은 이야기는 오늘 또 마저 나눠요. 매일 밤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제디 키빌업 체인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핫 1위를 차지할 노래는요. 바로 소연의 퇴사할게요입니다. 요즘 직장인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네,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저의 DJ 첫날도 마무리됐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와서 엄청 떨고 발음도 절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쯤에는 조금 더 긴장을 푼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1위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퇴근할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DJ 키빌업 제니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죠. 패터슨에서 밴 메디슨의 트레스패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영화도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 작품 패터슨. 버스를 운전하면서 시를 쓰는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에게

예, 읽어주는 시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이 들고 있는 시집을 보고 물어보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그때 남편이 또 장난을 쳐요. 아니, 카를로 윌리엄 카를로스야.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그 시인의 이름을 살짝, 예, 그 순서를 뒤바꾸어서 이렇게 농담을 하고 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시를 읽어줍니다.

0: 것일 텐데 용서해요. 한데 아주 맛있었어. 얼마나 달고 시원하던지. 이 시를 듣고 아내는 아, 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주인공 패터슨과 살고 있는 겁니다. 네, 패터슨에 살고 있는 패터슨의 이야기.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은 실제로 있는 시인이고요.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시인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로 영화의 배경 미국 패터슨에서 의사로 살면서 시를 썼던 분입니다. 버스를 몰면서 시를 쓰는 주인공과 닮아있죠. 그래서 이 시인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이 시인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상하게 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이 시를 좋아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엔딩에 가면 일본에서 온 관광객을 만나죠. 나가세 마사토 씨가 연기하는 바로 그 사람도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좋아해서 그의 흔적을 따라오다가 패터슨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화 패터슨을 만든 짐 자무 씨가 실제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 어떤 씨앗이 뿌려져서 그래서 패터슨을 배경으로 시를 쓰는 주인공을 구상을 하고 영화를 찍었다고 하죠. 그만큼 지분이 크신 분입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이름과 그의 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패터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영화냐고요? 그건 광고 듣고 노래 하나 듣고 차차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들을까요?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루리드의 노래 찰리스 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삽입곡이고요. 바로 이 영화에서 제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세미 버치라는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이 세미 버치는 나탈리 포트만하고 줄리안 무어 나왔던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시나리오 참 좋았잖아요. 그 시나리오 작가가 아서 슈니칠러라고 하는 작가의 원작 소설, 19세기 후반에 나온 원작 소설인데 그 소설의 배경을 비엔나에서 뉴욕으로 바꾸고 시대를 현대로 옮겨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걸 켄트 존스라는 영화 평론가이자 영화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기도 한 영화감독 켄트 존스가 연출을 했습니다. 우연히 감독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윌렘 데포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 영화 아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얼마 뒤에 바로 윌렘 데포에게 사실은 제가 영화로 찍고 싶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윌렘 데포가 이거 재밌네 해볼까 해서 이제 출연한 게 나의 사적인 예술가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원래 제목은 Late Fame이라는 뭐 좀 늦은 명성? 늦게 찾아온 뭐 명성?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주인공 윌렘 데포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37년째 우체국에서 장기 근속 중인 매일 좀 같은 일을 반복하긴 하지만 나름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뉴요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와요. 혹시 당신이 에드 섹스버가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죠? 제가 당신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었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윌렘 데포가 연기하는 인물은 1979년 무렵에 시집 한 권을 냈던 시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를 계속 쓰진 않았고요. 평범한 우체국 노동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어쩌다 흘러흘러 들어간 헌책방에서 이 젊은 청년 마이어스가 그 시집을 발견하고 그 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좀 예술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모임에 꼭 와달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임에 딱 나가봤더니 보아하니 집에 돈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힙하게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에요. 힙스터가 되고 싶은. 근데 여러분 힙스터의 조건이 뭡니까?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 다 아는 거를 알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는 제아의 예술가를 우리들이 발견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청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윌렘 데포가 연기하는 이 에드 섹스버

워라는 인물은 완벽한 조건인 거죠. 79년에 시집 한 권 내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니 오잉? 네. 그러다 보니 윌렘 대포는 또 오랜만에 기분이가 좋은 거죠. 네. 나를 인정해주는 더구나 젊은 청년들을 만나다니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아 다시 한번 내가 그럼 시를 써볼까 하는 그런 좀 꿈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의 사적인 예술가.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이 윌렘 대포가 그래 다시 한번 시를 써봐야지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소시적에 그때 뉴욕에 그런 시 낭송회를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때 그 시인들이 낭송했던 그 테이블 이제 또 꺼내서 다시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 중에 바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 내리막이라는 시가 영화에 이렇게 흘러나와요. 내리막이 손짓한다. 오르막이 그랬듯이 절망으로 가득하고 이룬 것 없는 내리막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 마치 지금 윌렘 대포의 그 상황과도 같은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내가 지금 찾은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그 시를 읽으면서 이제 막 새로운 시상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제아의 시인을 발굴한 그 마이어스라는 청년의 집에 나중에 가는데 그 청년의 집에도 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예전 그 시집 표지가 액자가 돼서 딱 막 붙어 있고 이래요. 그 마치 그 미드나잇 인 파리의 그 주인공처럼 아 지금 시대는 뭔가 나랑 맞지 않아. 나는 예전이 더 좋아. 아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의 예술가들은 너무 멋있고 힙한데 요즘엔 전부 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청년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워하는 시대는 뉴욕에 예술적인 기운이 막 차고 넘치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를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윌렘 대포라서 그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로 영화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재밌어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젊음과 예술과 그리고 허세와 그리고 열정.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낸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 또 윌렘 대포. 와, 윌렘 대포만이 할 수 있는 그 세월이 온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배우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연기와 또 패스트라이브스의 그레타리의 연기까지 더해져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나의 사적인 예술가 보면서 이 패터슨까지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대체 어떤 시인이었던 거야? 어떤 시인이었길래 이렇게 후대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패터슨을 다시 떠올리다 보니 그 패터슨의 아내 있죠? 아까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그 시 듣고 좋아했던 그 아내를 연기한 배우가 골시프테 파란이라는 배우인데 또 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알파라는 영화요. 줄리아 디크로노 감독 아시나요? 제가 로우라는 영화 2016년에 보고 완전히 홀딱 반해서 와 이 감독 뭐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작품 티탄으로 칸 황금 종려상 받은 늘 논란과 논쟁의 작품을 만드는 이 감독의 그 다음 작품이에요. 알파. 여기에서 그 패터슨의 아내였던 골시프테 파라니는 알파라는 소녀의 엄마를 연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의 좀 설정이 더해집니다. 어떤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사람이 서서히 돌로 변해가요.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자기의 이 딸이 어쩌면 그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동생이 계속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알파고, 감독이 어린 시절에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80년대를 휩쓸었던 그 에이즈, 그때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러니까 두려운 건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좀 새로운 설정으로 그 이야기, 그 기억들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에서 패터슨으로 갔다가 패터슨에서 다시 알파로 넘어와서 이런 게 좀 영화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느낌? 내 안에서 막 영화와 영화를 서로 인사시키고 있는? 자, 여기 알파, 저기 패터슨하고 인사하세요. 네, 배우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의 사적인 예술가하고도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서로 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내 안에서 혼자 지금의 개봉작들을 인사시키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눈에 띄는 작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상영관 수가 많은 작품들부터 먼저 눈길이 가지만, 현재 극장에는 특히 많은 예술영화관을 찾아보시면 알파나 나의 사적인 예술가 같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 또 말이 길어졌죠? 줄리아 디크루노의 로우나 티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감독님이 또 음악을 잘 쓰시잖아요. 알파에서도 이 곡이 흐르는 장면이 아주 중요하고 멋집니다. 템 임팔라의 Let It Happen, 영화 알파에서 준비했습니다.

테임 임팔라의 Let It Happen, 영화 알파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이방인에서 마지막 엔딩곡 더 큐어의 Killing on Arab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 이방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읽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지금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릴 때 봤던 책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뭘 모르고 그냥 본 거죠. 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영화 속 주인공의 그 나이대를 심지어 지나왔어.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는 이방인은 또 느낌이 다르고 이 소설을 프랑스어 오정은 이렇게 각색을 했네 하는 걸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마지막 엔딩곡은 또 더 큐어의 킬링 온 아랍. 더 큐어가 이방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그 노래가 또 너무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더 큐어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번엔 더 큐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그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석계현 씨.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거의 더 큐어가 나온다고 신청하셨죠. 니콜 키드만과 산드라 블럭의 그 프랙티컬 매직.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나온 거죠? 네, 최근에 개봉했는데 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거의 더 큐어.

니콜 키드만과 산드라 블럭이 주연을 맡은 1998년 영화 프랙티컬 매직의 속편이죠.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 그리고 이어드린 곡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에서 올리비아 딘의 It Isn't Perfect But It Might Be 였습니다.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2001년에 1편 나오고 이제 2025년에 이 뉴 챕터가 네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첫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 지금은 올리비아 딘. 뭔가 좀 공통점이 연결고리가 많아서 이렇게 노래를 한번 떠올려봤고요. 장희수 씨는 수능 50일 남았다고. 9월 30일이었죠. 수능 50일 전이. 집에 재수생 둘째가 있는데 9월 모의고사가 어려워서, 특히 국어가 어려워서 의기소침해졌네요. 하지만 구잘수망 구망수잘이라 했으니. 네, 구잘수망.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수능이 망한다. 반대로 구망수잘. 9월 모의고사를 망하면 수능을 잘 본다. 이런 격언이 있나요? 수험생에게는. 구잘수망 구망수잘이라 했으니 실전에서는 기세 꺾이지 말고 잘 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둘째 딸에게 에너지를 팍팍 전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알라딘의 프린스 알리를 신청하셨어요. 뭔가 좀 개선장군 같고 느낌 웅장하고 비장하고 멋있어서 신청하신다고. 이제 50일 뒤에 딸이 이런 음악을 머릿속에 울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알라딘보다 그 실사 영화 알라딘의 프린스 알리가 좀 더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윌 스미스 버전의 프린스 알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님들께 마법의 주문을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서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지금 흐르는 곡은 인도 영화죠. 세월간이에서 All is well. 다 괜찮고 잘 될 거라는 영화 속 마법의 주문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eah. 시간 지나면지 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도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완전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조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지독한 감기 몇 시간을 자든지 깨우지 못한 아침 초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No, I can't say no. Somehow I'll let you light my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차이. 1833-3367 GS건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들 중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오히려 맛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무와 배추인데요. 기온이 내려가면 이런 채소들은 다가올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세포 안에 당 같은 성분을 더 많이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먹을 땐 단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쓸쓸해하기보다는요. 이 계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을 하나씩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작은 달달함을 하나씩 채워가는 가을 꽤 괜찮지 않을까요? 10월 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비지가 피처링한 정인의 그래 나를 믿자 였습니다. 무 배추 얘기하니까 저는 김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제 김장철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죠. 그 김장 갓 하고 나서 수육이랑 그 배추 또 싸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고구마 슬슬 나오잖아요. 그 호박고구마 그 뜨끈뜨끈한 거 막 손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그 재미도 있는데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물론 살기에는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기대해보면서 연말을 또 기다려보시죠. 네,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새싹이신 3233번님이요. 늘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새아침을 듣는 순간 아 그래 인생 뭐 별거 있어? 힘들어도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기운이 솟네요. 우리 모두 오늘도 달려보시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똑같은 일상이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아침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 함께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하면서 내가 지치면은 그래 다른 사람 보면서 기운 얻고 또 내가 힘차고 활기찬 날에는 또 지친다고 하는 사람 또 끌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날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요? 네, 323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운이 더 넘쳐나시기를 바랄게요. 자, 금요일에는 배틀착폴리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아량 리포터 그리고 제가 각각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서 배틀 펼치는 시간인데요. 제가 슬슬 쫓기고 있거든요. 이번 주 결과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최선희님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출근길에 라디오 듣습니다. 늘 고속도로 위에 있어서 문자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잠시 쉬면서 참여해봐요. 그야말로 가을이 연걸어 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하셨네요. 오, 지금 출근길에 문자 잠시 주셨군요. 맞아요. 보통 고속도로 운전하시면은 주위에 산이나 뭐 논밭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가을을 더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출근 잘하고 오세요. 새싹이신 1311번님이네요. 저는 나주와 해남을 오가면서 왕복 200km를 출퇴근합니다. 지금도 출근 중인데요. 12월부터 강진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와, 왕복 200km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광주 강진 고속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331번님이 계신 나주에서도 고속도로를 일부 구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동이 그러면 조금은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파이팅! 6568번님은요.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서 등산하러 강원도 가고 있어요. 단풍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가을 등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군요. 특히 그 사계절의 산 중에서 가을산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제도 연휴를 맞이해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837번님이요. 요즘 같은 계절엔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납니다. 태연의 사계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5일 초리 처음부터 끝까지 가을가을 하네요. 바로 같이 듣고 오시죠. 태연의 사계입니다.

태연의 사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816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과 함께 상쾌하게 하루를 엽니다. 흥겨운 노래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문세의 붉은 너울 신청해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네요. 8166번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이문세의 붉은 노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1311번님, 6568번님께는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좀 더 볼까요? 0806번님이요. 영디, 출근 준비하다가 여름 슬리퍼를 한쪽에 치워뒀어요. 그렇게 양말을 신고 가을용 신발을 사자 신었는데 괜히 슬리퍼가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너도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물건 하나 치웠을 뿐인데

계절이 바뀐 게 실감나는 아침입니다 하셨네요. 저도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걸 가장 실감하는 게뭐 우리 밖에 나무들이 이제 물 들어가는 풍경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제 발이 시려워서 슬리퍼를 신으면 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추워서 겉에 옷 하나 더 걸쳐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는구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옷 정리, 신발 정리 한번 쭉 해야겠네요. 0806번님도 이참에 정리 한번 싹 하실 거 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65번님, 여긴 포항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결혼해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막내딸에게 반찬을 보내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반찬이 잘 도착해서 딸내 부부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셨네요. 와, 매주 금요일마다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배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택배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예요? 진짜 요즘은 반찬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쉽게 못 사고요. 만들기는 또 얼마나 복잡하기도 하고 괜히 귀찮기도 해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부모님 너무 감사하네요. 부디 네, 딸내 부부가 하나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영님입니다. 영디, 저 10월 2일 오늘 친구들이랑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 가요. 여행 회비를 모은 지는 오래됐는데 다들 직장을 다니고 챙겨야 할 가족들도 있어서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떠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 설렘 가득입니다. 신청곡은 한혜와 문세윤 그리고 추가 부른 비행기 부탁해요 하셨어요. 오! 축하드려요, 진짜. 와,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 가자 하고 매년, 그리고 매 계절에 만날 때마다 얘기를 꺼내지만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 여행 부디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날씨 운까지 따라줘서 정말 쨍쨍하고 맑은 하늘과 함께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기쁜 마음으로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한혜와 문세윤 그리고 추가 불렀어요. 비행기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1.4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이 6도, 대관령 1도로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햇살은 참 좋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포항 23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내일 아침 공기 오늘보다 더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크겠고요. 일요일 오전에 영남 지방에, 일요일 늦은 밤에는 서울 포함한 수도권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호남,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차클리스. 추석 연휴에 차클리스 한 주 쉬었더니 저는 너무 그리웠는데 미니를 살펴보니 저를 찾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1: 근데 아쉽네요.
0: 이 두 개의 글은 눈에 띄었습니다. 4582번님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배려 어떡해요. 선곡감을 유퀴즈에 두고 오셨나봐요. 그런가 하면 또 2666번님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젠슨황이랑 같은 예능에 나왔으면 아량리포터도 동급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아량리포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있고 또 이런 걸 후광효과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날 배우 유해진님도 나오셨던데
0: 맞아요.
1: 네. 후광효과가 좀 있었나요?
0: 근데 아니 후광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선곡감을 두고 왔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만에 이겼습니다. 일단 박수 칠게요. 오늘 우리 대본을 받아보고 영디가 깜짝 놀라셨는데 이길 줄 아셨나 봐요.
1: 저는 제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해서 아 벨이 어떡하지? 진짜 이러다가 월드스타가 돼서 훨훨 날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오자마자 월드스타 된 소감이 어떠세요? 하니까
0: 변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1: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0: 동작구에서도 스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점수 한번 체크해볼게요. 영디가 20, 제가 17, 20대 1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점을 따오면서 20대 18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바짝은 좀 아닌 것 같고 빨리빨리 막 가고 있긴 한데 올해가 세 달 정도 남았거든요.
1: 그렇죠. 10월이니까요. 네. 이제
0: 역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1: 당연하죠.
0: 당연하죠.
1: 그렇죠. 할 수 있죠.
0: 맞아요.
1: 저도 작년에 말에 갑자기 역전을
0: 그래요,
1: 당했다가
0: 맞아요.
1: 동점이 겨우 됐잖아요. 할 수 있어요. 베리.
0: 저는 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57번으로 따지면 이제 정체가 완전히 풀렸다. 그냥 쭉쭉 나갈 건데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이길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박혜린님, 명절에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설거지할 때 들을 노래 소연의 퇴사할게요. 좋은데요? 베리에게 한 표. 그동안 라디오로만 들어서 외모가 궁금했는데 이제 얼굴을 알게 돼서 더 잘 몰입이 되네요. 베리 미인이세요 하셨는데 아, 또 부끄러워.

0: 지금 닭살이 살짝 돋았어요.
1: 왜요? 칭찬 받아주세요. 8857번님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애교 앞엔 장사 없죠. 엄마 앞에서 자기가 아직 애라서 그렇다고 애교 부리는데 어떻게 엄마 화가 안 풀릴 수가 있겠어요. 서인국의 애기야 선곡한 영디 승 하셨네요.
0: 이거 화면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대기춤까지 같이 곁들여주셨는데.
1: 같이 해주셔야 돼요.
0: 이 용규님 횟집 갈 때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노래 데이식스의 해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랑 행복이 합쳐져서 회피가 됐다. 해피. 해피를 회피로 바꿔서 선곡한 베리의 센스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웃겨서 한 표 나갑니다 하셨는데 한 표 받을게요.
1: 네. 개그감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0: 감사합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곽혜린님, 이용규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멘트 진행 멘트 해보는데 입에 착 감기네요. 배틀 착플리스 시작해볼 텐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문자고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 네,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0: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4844번님입니다. 최근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난생 처음 견인차를 타봤네요. 차를 산 지 5년 만에 타이어 4개를 전부 다 갈았는데 제 월급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일하면서도 에휴 이렇게 일해서 뭐하나 또 어디론가로 쑥 빠져나갈 텐데 싶고 요즘 너무 우울하네요. 생각지 못하게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면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0: 4844번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요즘에 이거 샘플을 많이 이용을 해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샘플 말고 넉넉하게 용량으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하시겠네요.
0: 괜찮죠?
1: 생필품이니까요. 또 필요하고요.
0: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식으로 나는 좀 다가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1: 저는 월급은 이미 날아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다. 이런 거를 다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거지 않겠느냐. 타행이다. 이적의 다행이다.
0: 카행이다요?
1: 카예요.
0: 타행이다. 카한지 탄지.
1: 내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선에서 타이어를 갈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또 가끔 나만의 소비를 또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해드리면서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0: 저는 이런 차 관련된 사연만 오면은 유진의 차차가 자꾸 생각이 나요. 차차 좋아지길 바래. 이게
1: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0: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너무 사람이 돈돈 거리면은 또 옆에 사람한테 부정적인 기운이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돈돈 거리지 말고 이 돈이라는 거 를 다른 언어로 해보면 어떨까?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너무 돈돈 한국말로 거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그리고 가격표를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프라이스 태그. 저는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영디 사연을 이렇게 해석한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1: 네. 승자의 여유인가요?
0: 너무 아니요.
1: 전 좋아요.
0: 들으면서 나는 그냥 웃기려고만 했지. 저런 감성 터치가 없었다.
1: 위로가 되는 노래를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생각해봤어요.
0: 제가 괜찮아요? 놓쳤어요. 그냥 웃기기만 하려고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한번 어루만져주는 느낌의 터치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제 곡 듣는 거죠?
0: 좋아요.
1: 이적의 다행이다 함께 하시죠.

0: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차플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8882번님, 영디, 저희 초등학생 아들이 이번에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열심히 보더니 갑자기 펜싱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오상욱 선수 너무 멋져 보였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운동신경은 영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린이용 플라스틱 펜싱 칼이 있던데 그거라도 하나 사줘볼까요? 아니면 모른 척 열정이 사라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이 와중에 혹시라도 평균 대 황소연 선수처럼 그렇게 된다면? 하면서 부모 인터뷰하는 헛꿈까지 꾸고 있는 저 너무 속보이나요? 펜싱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들려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8882번님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나왔어요.
1: 뭐죠?
0: 진짜 놀이터에서 놀고 나면 제일 땀 많이 흘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일 것 같아요. 워낙 활동적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시원한 물줄기로 씻어주세요. 필터 샤워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 이 아시잖아요. 오상욱 선수야 뭐 펜싱계의 레전드. 오상욱 선수 때문에 펜싱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저도 알게 됐거든요. 막 찾아보다 보니까 종목이 세 가지로 나뉘죠. 플레레, 에페, 사브르. 근데 우리
1: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0: 오성 선수의 영향력. 8882번님의 아드님은 지금 뭐 어디를 찌르고 막 이런 부분을 나누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펜싱을 배우게 된다면 에페로 가시죠. 에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찔러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에페. 근데 이 에페는 칼이 가장 무겁고 단단해요. 우리 친구가 하기에는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신다고요?
0: 에페를 계속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갔다 갔다 하면 찔리다 보면 어떡해요? 너무 에페 에페 에페 2NE1의 아파. 이거를 이제 너무 에페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에페요. 에페져요.
1: 지금 지난번에 그 회피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실 거예요?
0: 종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칼에 찔리면 아프겠다. 아프면 아 그래 그냥 에페를 시켜야겠다. 에페로 녹여본 거예요.
1: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저는 딱 이게 생각이 났어요.

0: 이번에 얼마 전에 KBO 리그에서 네. 저도 전문적으로 좀 갈게요. 오. KBO 리그에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선수를 상대로 이제 프로 입단을 오. 하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거기에서 꽤 높은 순위를 받은 학생의 아버님이 갑자기 무대 위로 또 올라오시더니 라바바밤바밤바 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1: 저 영상 봤어요.
0: 그쵸. 그 너무 약간 처음에는 뭐야 하고 너무 웃겼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 손에 떨어가면서 그 라밤바를 불렀는지가 부모의 마음이 저는 조금 느껴져서 이번에 이렇게 좀 888 이번님도 이런 무대를 갖는 날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라밤바를 골라봤는데
1: 그 이제 그 부모님께서 그 노래 선곡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0: 부모님께서 여러 곡을 이렇게 미리 리스트업을 해두셨대요. 네. 근데 부산에 선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항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라밤바랑 어떻게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밤바를 갖고 왔는데 근데 저는 에펠 괜찮을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네. 아니 펜싱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제 기량을 보여줘야 엄마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밝은 노래를 틀어주면 아들이 진짜 지금 막 나 지금 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드림아이나 그런 막 웅장해진 노래 있잖아요.
0: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노래 듣고.
1: 그렇죠. 근데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냥 스스로
0: 그것도 맞네요.
1: 진료했으면 좋겠는지
0: 네.
1: 조금 천천히 템포를 느리게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2NE1의 아파 듣고 오실게요.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07 GS건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2NE1의 아파. 너무 많이 하면 아파. 친구 조금만 하세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4: 1039번님, 저에게는 동네에서 친해진 10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다 좋은데 제가 하는 것들을 은근히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 뭐 같이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하고, 제가 어떤 브랜드의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는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 친구에게 들려줄 만한 노래 어디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3: 1039번님, 아, 저희가 맞춤형 선물 딱 드리잖아요. 이거는

0: 아마 친구분이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1: 왜요?
0: 따라하는 게 좀 무서울 수 있는.
1: 뭐죠?
0: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큰일 나죠. 이거까지 따라하면.
0: 이거는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1039님만 입으셔요.
1: 몰래요.
0: 영디 먼저 가시죠.
1: 요즘 아주 핫한 그룹과
0: 얼마나 핫한 거예요? 또
1: 노래가 또 있습니다. 너도 알잖아 선택은 네가 하는 건.
0: 광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 아유, 그럼요. 왜 같은 것만 가지려고 해? 넌
0: 맞아요?
1: 너면 되잖아.
0: 에스파?
1: 아니요. 아니야? 근데 결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스키비디 아세요? 스키비디
2: 아이스크림 효리수.
1: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딱 이 가사예요. 왜 같은 것만 가지려고 해? 넌 너면 되잖아. 무서워하지 마. 그냥 너 자신을 살라. 이런 노래인데 스키비디라는 게 뜻이 뭐냐. 저도 그래서 검색해봤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과 요즘도 많이 쓰는 그 접두사 중에 그 개라는 게 있잖아요. 좋을 때도 쓰고 나쁠 때도 쓰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젠지들의 요즘 핫한 용어가 스키비디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딱 나왔는데 가사가 딱 오늘 사연이랑 스키비디. 맞는 거예요.
0: 가사가 어떤 부분이 착 맞는 거예요? 이 사연이랑.
1: 넌 너면 돼. Don't go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도 나 따라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0: 그렇군요.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뭐 저의 경험담이라면 경험담.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인기 많고 예뻤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한 게 너무 다 화려하고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한테 물어보면 싫어할까 봐 이제 그냥 눈 스캔으로만 빨리 해서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비슷한 게 보이면 이건가? 라고 혼자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언니한테 그냥 솔직하게
1: 물어봤어요?
0: 이거 브랜드 뭐야? 이거 어디서 샀어? 물어보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1: 근데 이분은 지금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1039번님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번 내가 입은 게 예뻐 보이는구나. 내가 그녀 눈에 정말 그냥 반짝반짝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친구한테 그냥 야 솔직히 나한테 그냥 알려달라고 해. 그리고 친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에게 말해줘. 브랜드 말해줘. 정말 네 옷 제품 알려줘.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정통 방식으로 가야 이거는 서로 마음이 안 상할 것 같다.
1: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알려주시는 느낌 아닌가요? 이미 이 사연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제작진 판단 맡겨볼까요? 오랜만에.
0: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1: 오, 1대1이네요. 그럼 베리한테 맡기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그 행복 제가 받을게요.
1: 아.
0: 제가 승리도 받아가면 좋겠는데 그 제 노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틀 착플리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웃다가 끝났네요. 저희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진우션인가요? 진우션의 말해줘 엄정화가 피처링했죠. 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베리와 함께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어제 어그범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열린 외줄타기 챌린지 생중계가 됐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경이로운 도전에 나섰던 주인공 얀 루스 선수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도착점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스텝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혹시 지금 크고 작은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막막한 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멀리 있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라면서 금요일 오늘도 굿모닝 FM과 함께 하루의 첫발 내디뎌 봅시다.

10월 2일 금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은 이적 하늘을 달리다 였습니다. 와, 진짜 하늘을 달리지는 못했지만 걸어가는 얀 루스 선수 마인드도 멋지네요. 깨달음도 멋지고 김연수님이 와 하늘에서 외줄 타기 챌린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챌린지입니다. 어? 연수님 저랑 같은 챌린지 하고 계시네요. 하루하루 일어나서 하루하루 사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지금 챌린지 성공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몇십 년 됐죠 지금. 맞아요. 우리는 대단한 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인지 계속 걸어가 봐요.

0: 김진강님이 저는 오늘 출근을 위한 한 걸음 뗐습니다. 가자! 가야죠 가야죠 화이팅입니다. 권유나님이 오늘은 신나는 불금. 저는 지금 2027년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시합하러 왔어요. 어제 연습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힘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해야 되는 자세로 잘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유나님은 선수시군요. 어머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굿모닝의 팬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또 오늘 아침 모든 챌린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성공 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2시간 챌린지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깰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웅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겁니다. 또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뭐하면서 즐기실 건가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가 있어요. 또 연휴에는 또 뭐하실 건지 여러분들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밤만 마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제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키움증권, 아이루웍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음주유엔 티맵대리, 노무법인 폐, 군산시청, 한국도로공사,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아이루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9: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루웍스.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0분 5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1: 굿모닝.
2: 테디 오늘 혹시 반바지?
1: 반바지예요.
2: 와우, 남자다.
1: 누를 때까지 반바지예요. 누를 때까지.
2: 오늘은 되도록 긴 바지를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지는 가을보다 겨울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지금 영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방도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고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대관령이 0.3도.

안동 1.8도로 지금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하루 사이 일교차는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햇살은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불금엔 모닝 나이트 개장합니다.

형님들 누님들 사장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아침 기온 뚝 떨어졌지만 눈 올 때까지 반바지 입는 DJ 태희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한 주 예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 그러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또 연휴가 찾아왔죠. 이런 날 그냥 보낼 수 없다.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냐고요? 왜 안 보내요 지금? 연휴엔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지 빨리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요리명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널 잊어버렸어 계속 보내드릴게요.

개그맨 모닝 나이트 임미선님이 85년생 민증 안 들고 왔어요. 입증합니다 하셨는데 잠깐만요. 예 통과. 예 어른 맞네요. 통과. 김진강님이 꺄 불모낫 시작했다. 선곡부터 BPM이 높네요. 예, 오늘 BPM 좀 높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정연희님이 35년 만에 가게 이전 중인데요. 언제 끝나나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더 대박날 겁니다. 더 부자 될 거예요. 신나게 마지막까지 파이팅.

개그맨 모닝나이트 거북이 비행기 흐르고 있습니다. 3845번님 굿모닝 테디. 저는 주말에 임장 가야 돼요. 지금 사는 곳보다 줄여서 가야 돼서 마음이 좀 무겁지만 테디 기운 받고 살기 좋은 집 찾을 수 있도록 기원해주세요. 하트. 아 그러시군요. 이게 또 나랑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또 공간이 있어요. 임장 다니시면서 아 여기다 기운 좋은 곳 발견하시

하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또 초대박 나실 겁니다. 인생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화이팅! 8579번님 문경에 개미취꽃 보러 갈 거예요. 보라색 꽃으로 뒤덮여서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헤이 대신 문경 약돌 삼겹살도 먹고 올게요. 후후후 하셨는데 아 예. 저 대신 문경 약돌 삼겹살 드시려면은 적어도 8인분 이상 달려야 됩니다. 공깃밥 70 이상 예, 달려야 됩니다. 즐기고 오세요. 너무 좋네요. 1020번님 저는 오늘 근무 마치고 소중한 가족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하는 한국대 베네수엘라 축구경기 보러 갑니다. 승리를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울산에서 축구경기 보는 건 저희 어린 시절 추억과 맞닿아 있거든요. 누리세요. 가족들과 함께 보는 축구경기 좋겠다. 대한민국 화이팅! 노래 계속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불금에 뭐 하실 거냐고요? 주말에 뭐 하실 거냐고요?

아바 댄싱 퀸 흐르고 있습니다. 임기정님이 85년생 와우 나이트에 동생도 들어와 있는지 몰랐네요. 오빠도 들어왔다 하셨는데 예 자리를 모실게요. 즐거우세요. 환영합니다. 9782번님 여기 나이트는 나이 제한이 위아래 다 없는 거죠? 50대 아줌마 아침마다 말고 신나게 흔들어 봅니다. 네, 나이 제한 있습니다. 나이 제한 있어요. 위로는 130세 이상은 못 들어오고요. 아래로 10살 이하는 또 못 들어옵니다. 어린이 이상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3700번님 1957 1957년생도 입장합니다. 와, 금요일 아침 신납니다 하셨는데 누리세요 즐기세요. 불금의 모닝 나이트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Morning Night. 그리고 있는 노래 애프터스쿨의 샴푸입니다. 어, 또 반가운 문자 왔어요. 7365번님이 테디 하이루. 여긴 단문 165원, 장문 550원이래요. LA거든요. 그 혼자 놀러 와서 미안해요. 라고 민영 PD가 실제로 LA에서 지금 예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제까지 일을 하시고 밤에 미국으로 떠났어요. 하하, 미국 갔는데 하이루가 뭐야? 민영아 잘 보내고 와. 고마워. 난 일할게. 전성희님이 이번 주에 캠핑 가요. 대인원이 가는 캠핑 가본 적 있으신가요? 총 37명이 가거든요. 어른 21명, 어린이 16명. 대단하죠? 와, 뭐예요? 무슨 모임이에요? 가족이에요? 뭐예요? 저도 대규모 캠핑 가본 적 있습니다. 팬 캠프. 예, 무려 180명. 갔다 온 적 있어요, 저도. 6418번님, 저 일요일에 결혼해요. 끼야. 일요일에요? 이틀 뒤에? 이틀 뒤에 결혼이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불금의 모닝나이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즐기세요.

개그맨 모닝나이트. 다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모닝나이트 마지막 곡이에요. 뉴진스 하이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진주님이 오늘 생일인데 있던 약속 취소됐어요.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테디가 축하해주실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왜 약속 왜 취소됐지? 뭐 오히려 좋아.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진주님 오늘 당신의 날 축하해요. 이원호님이 어제 회식했는데 아우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아직도 배가 안 고파요. 예, 아직 몇 시간 안 됐어요. 아직. 7시 26분이에요. 또 무슨 배고플걸요? 섣부른 판단하지 마세요. 배는 언제나 고픕니다. 코하나하나삼님이 내일 부산 락카페 가요. 남편 어? 락카페가 아니네. 락페스티벌에 가요. 아, 깜짝이야. 부산에 락카페가 있는 줄 알았어. 있긴 있어요 실제로 부산에. 락페 가요. 남편이 메가

0: KBS 형님들 꼭 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따라갑니다. 저는 인생 첫 라페어요. 기대 기대 중 하트.
1: 메가데스 형님들 오는군요. 예, 이 형님들 아직도 예, 건강하시구나. 락이에요. 인생은 락이에요. 페스티벌 갔다 오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뜨겁게 즐기고 오세요. 뉴진스 하이퍼.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라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락페를 락카페로 진짜 너무 아니, 오랜만에 빵 터졌어요.
5: 있잖아요. 부산에 네. 큰 락카페 있잖아요.
6: 모르겠고요. 본인도 이상해서
5: 이상하더라. 어쩐지
6: 사연이. 네, 다행입니다. 예. 알아차리셔서. 네, 금요일 아침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쪽은 오늘도 평소만큼 밀리는데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잠실대교 일대, 또 한남대교 일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으로는 쭉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진 않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일대,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반포, 안성 일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부산에 락 카페가 진짜 있거든요. 자영 리포터.
1: 저도 앞에서 빵 터졌습니다.
0: 자, 잘 읽을게요. 여러분들 사연 잘 읽을게요. 어제 광화문 상공에서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줄타기 쇼 있었는데. 네. 고소공포증 혹시 있어요?
1: 그래도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놀이기구도 잘 타고 하는데 잘 타고. 네, 이상하게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면은 살짝 좀 무섭더라고요.
0: 그죠?
1: 네.
0: 아,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1: 저 패러글라이딩은 신혼여행 때 해봤어요.
0: 해봤어?
1: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번지점프는 못

0: 못하겠어요.
1: 아 그래. 아니 나이가 들수록 일부러 좀 위험한 거는 안 하게 되는.
0: 맞아요.
1: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
0: 아니 좀 못하겠더라고요.
1: 젊을 때 좀 용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아무튼 아 용기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늘 잘하던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해봅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과 환급 혜택 달라진다고 합니다.
1: 아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져요?
0: 네.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할인 방식인데요. 지금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때 7%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할인율 5%로 낮아집니다. 대신 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환급 혜택이 생기는데요. 전통시장에서는 사용액의 5%,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사후 환급하고요.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추가 환급이 없습니다.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1: 예, 그럼 내년부터는 상품권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받는 혜택도 좀 달라지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방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관광 혜택이 추가됩니다. 예전 금액 이상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이나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연계한 여행 상품 지원도 확대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주 남부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뒤에 한옥마을 관광과 숙소 숙박까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또 온라인 소비와의 연계도 강화가 되는데요. 상세행 배달 앱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예,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부터 지역여행 배달 앱까지 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생겼어요. 와, 진짜 더 풍성해지겠네요.
0: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포켓몬 카드 게임 30주년 기념 확장팩이 전 세계 동시 발매가 되면서 포켓몬 관련 중고 거래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 포켓몬 카드 인기가 요즘 제일 핫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요. 지난달 포켓몬스터 관련 매물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2%가 늘었습니다. 와. 포켓몬 카드 거래액도 전체 거래액의 약 47%를 차지하면서 K-POP 포토카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새롭게 판매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포켓몬 카드 발매 이후 12일 동안 매물을 등록한 판매자 중에서 약 40%는 이 직전에 포켓몬 카드를 판매한 적이 없는 신규 판매자였다고 해요.
1: 이게 어렸을 때 이제 보관해둔 카드들 이번 기회에 다시 다 꺼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나 보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집에 보관하던 카드들이 중고거래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0년에 발매된 포켓몬 카드 한국 초판은 600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와우. 1999년 포켓몬 초판본 띠뿌시 1세대 전종 세트는 214만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희소성과 보관 상태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수집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취향으로 시작한 수집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서 중고거래 시장에서도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야, 집 뒤져봐야겠다. 올해 이제 보관해둔 장난감 같은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겠네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약 1400년 역사를 지닌 부산 동래구의 동래 온천이 전국에서 네 번째 온천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1: 아, 온천 도시라는 이름은 저는 이제 좀 생소한데 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0: 네, 이 온천 도시는요. 온천 관광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에 도모하는 지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이 첫 온천 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이번에 부산 동래 온천이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 그런데 동네 온천 역사가 1400년이나 됐어요?
0: 네, 이 삼국 충원유사에서도 동네 온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 682년 충원곤이라는 재상이 동네 온천에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병자들이 이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병이 싹 나서 신라 때부터 왕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다고 남아 있습니다.
1: 야, 아니 신라 시대 왕들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신라의 후손이라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0: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이 동래구는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기존의 목욕 위주였던 온천 산업을 치유와 휴식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요. 온천 치유원과 온천 복합체험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예, 앞으로는 온천에서 목욕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변 관광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고 해요.
0: 네, 이스키님이 저희 집 아들도 다 큰 성인인데 포켓몬 카드 구입하려고 아주 아주
1: 지금 어른들이 지금 포켓몬 카드 날린 거예요 지금. 김치현님이 머리머니 해도 파이리가 최고.
0: 아
1: 뭐야 갑자기.
0: 5184번님은 초등학생 아들이 열심히 모으는 포켓몬 카드가 언젠가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아들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
1: 아하. 9578번님이 깨알 뉴스 덕분에 11월에 논술 치러 가는 딸 기차표 예매했어요.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는 정보 너무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두 달 전부터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바로 실천해 주셨네요.
1: 너무 좋네요.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웻레그의 포켓몬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바나나날라 반반. 만점자가 나올 것 같아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10개 문제 중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랭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사에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복직을 한 정신없는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복직 후에 처음으로 평일에 휴가를 내서 쉬는 날인데요. 매일 전쟁같이 등원 준비, 출근 준비하느라 오랜만에 여유로우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서 기분 좋은 김에 반반한 퀴즈 도전 용기도 내봅니다 하시면서 내셨는데 당첨되셨어요.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나코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8살 워킹맘 임란이라고 합니다.
0: 네, 임란님 반갑습니다.
1: 네.
0: 휴가 왜 내신 거예요?
1: 오늘 회사 창립기념일이라고 쉬라고 해서 쉬었어요.
0: 아, 너무 좋죠. 완전히 선물이네, 선물이야. 어머.
1: 네.
0: 근데 옆에 지금 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어, 아이는 몇 살이에요?
1: 20개월이에요.
0: 아이고 안녕. 아, 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지금 안고 있어요?
1: 지금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0: 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
1: 네.
0: 그래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뭐 하실 계획이에요?
1: 오늘은 아이 등원시키고 못 잤던 잠을 조금만 더 자려고요.
0: 너무 좋다. 그 네. 자신을 위한 정비 시간 필요한데 푹 쉬시고 네.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퀴즈 잘 풀면 아주 훌륭한 시작일 것 같은데 퀴즈 평소에 풀어보셨어요?
1: 어, 풀면 한 반 정도 맞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긴장돼가지고.
0: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에 뭔가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한시간 네.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빨리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49 더하기 5는?
1: 54.
0: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1: 아버지의 삼촌? 작은아빠?
0: 다 맞아요. 사자성어예요.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음. 요지?
1: 부동.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1: 거미.
0: 개천절은 이 사람이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기념한 날이에요. 이 사람은
1: 오.
0: 고조선의 오.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1: 허,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급히 먹는 밥이
1: 캐한다.
0: 2026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우리나라와 맞붙는 나라는?
1: 일본.
0: 간장을 영어로 하면?
1: 어, 잘 못 들었어요.
0: 간장.
1: 간장, 소이소스.
0: 기업 간의 거래는 B2B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는?
1: B2C?
0: 오! 개천절, 이 사람이 고조선 세웠잖아요.
1: 장군한검.
0: 그렇지.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 아, 드라마 제목.
1: 잘 모르겠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있잖아요. 아, 아, 너무 아깝다. 어, 퀴즈 너무 잘 푸시는데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시크릿 가든만 맞으면 만점이었어. 아. 시크릿 가든만 9개 맞추셨어. 성공이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아니 너무 잘 푸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지금. 예,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네. 시크릿 가든, 아 여기 생각이 잘 안 나셨나봐요.
1: 어, 안 본 드라마여가지고 당황했어요.
0: 아, 그래, 이 드라마는 안 보면 잘 몰라.
1: 네.
0: 아, 너무 아깝다. 그래도 멋지게 예, 성공하셨습니다. 임란님.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어, 지금 남편은 출근하면서 아마 듣고 있을 건데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이거 듣고 약간 서프라이즈로 오늘 하루 힘내고 이따가 만나서 치킨 먹자고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합니다.
0: 예, 남편도 따로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1: 어, 남편 사랑해요.
0: 오늘 또 잘 쉬시고.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단군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단군 신화에서 곰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이것 먹었죠.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이 특징인 이것 무엇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힌트 드릴까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예. 뭘 위했다고요? 예, 그거예요, 그거.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아까 불러드린 힌트곡 완곡으로 들을까요? Cool, all for you.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덤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단군 신화에서 곰과 곰이 쑥과 함께 100일 동안 먹은 음식. 예, 정답은 마늘이었습니다. 6792번님이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정답 마늘 맞아요. 박지현님이 마늘 마늘 마늘 오늘 아침도 꿀에 절인 마늘 먹었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 특명이라고 꼭 먹으래요. 네, 엄마가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마늘을 계속 예 추천을 하고 계시네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아까 모닝나이트 때 온 문자이거든요. 1894번님이 헉 10살 이하는 입장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이 딸이 엄마랑 12살 언니만 들을 수 있냐면서 그럼 자기는 오늘은 들으면 안되냐고 하네요. 9살도 받아줘요 테디. 근데 아이 저희 칼같이 안 받아줄 겁니다. 칼같이 안 받아줄건데 근데 또 부모님 함께면 또 입장 가능. 혼자선 들으면 안 돼. 아 귀여워. 김민지님이 10살 밑으로 안된다는 말 듣고 매일 라디오 듣는 8살 딸 속상해해요 했는데 같이 들으면 괜찮아요. 같이 들으면 괜찮으니까 엄마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몰래 라디오 듣는 거 그것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너네 참 귀엽다. 미안해 삼촌이 다 들어도 돼. 2488번님이 엄마랑 울 세자매 오늘 울산에서 포항 풀빌라 갑니다. 50대 우리들 튜브 챙겼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고 올게요. 어떻게 이런 시간을 마련했대요? 잘 즐기고 오세요. 와, 이게 생각보다 가족들하고 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모님 함께 가족들끼리 시간을 내서 1박 이상의 어디 여행만을 위해 떠난다? 진짜 잘 없어요. 잘 없어. 그럴 기회도 잘 없고 시간도 잘 없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 또 떠나시면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사진 같은 거. 광고 듣고 올게요.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농담 한 토막인데요. 노인 친구 셋이 젊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땐 진짜 힘이 넘쳤지. 지금은 날가빠진 난파성 같아. 두 번째 친구도 아 힘은 내가 더 끝내줬지. 근데 지금은 아이고 허리야.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난 힘이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 젊을 때도 헬스장 가서 덤벨 50kg를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들거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도전 중이지. 오늘이 노인의 날인 거 아시나요? 옛날 말고 지금에 집중하기. 나이 불문 모두에게 통하는 지혜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도랑진에 살고 있는 엄창길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재료도 항상 싱싱한 물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복, 그 다음에 할새우, 살아있는 새우, 돌문어, 삶거나 찌거나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죠. 장사한 지는 한 30년 넘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노랑진 수산시장에 틀을 잡고 있었는데 잠깐 도와주러 왔다가 이때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녀분은 딸, 아들 있습니다. 딸은 27, 아들은 15. 요리는 평소에 잘 안 해먹어요. 집사람이 가끔 해주고 있습니다. 육리를 훨씬 좋아해요. 수산물은 지겨워요 이제. 오늘의 다짐,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장사를 하자. 여러분 모두 굿 테이.

0: 지겨우시다고요?
1: 너무 부럽네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사는 엄창길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전복, 활새우, 돌문어 너무 좋겠다. 지금 딱 그걸 딱 해신탕처럼 해먹어도 좋고 전골 해먹어도 좋고 그냥 따로 볶음 해먹어도 좋고 지겨우시면 저 좀 주십시오. 예, 저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다짐처럼 장사 열심히 힘내서 하시고요.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데 싱싱한 전복, 활새우, 돌문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0: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의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이 하늘을 열지는 못하지만 우리말 실력은 열어줄 수 있어요.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절.
1: 네,
0: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1: 시작됩니다.
0: 연휴는 어떻게 보내세요?
1: 아, 연휴에 제가 요즘에 또 새로운 게 취미가 생겨가지고 아, 출퇴근을 한 5일 중에 한 2, 3일 정도는 자전거로 옵니다.
0: 와우.
1: 자전거를 샀어요.
0: 와우.
1: 야, 자전거를 산 게 취미인지 자전거를 타는 게 취미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0: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알 것 같아요.
1: 일단 샀어요.
0: 예.
1: 예, 일단 사가지고 예, 열심히 타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도 혹시나 이제 자전거로 좀 갈 만한 데가 있나 이렇게 기웃기웃 살펴보고 있습니다.
0: 자전거로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1: 어, 자전거로 혹시 뭐 제주도라든지 네, 부산
0: 여러 크게 가지시네요. 얼마 전에는 이제 러닝에 취미 붙여서 그 다 샀잖아요.
1: 네, 러닝이 뭐죠?
0: 이거 봐. 난 뭐가 취미인지 이제 완벽하게 알겠어.
1: 러닝이 뭐지?
0: 어허. 어쨌든
1: 자전거.
0: 또 뭐 큰 비용 들여서 구매하셨으니까.
1: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그래요?
1: 그거를 이제
0: 얼마짜린데요?
1: 노코멘트.
0: 비싸잖아. 봐. 좋은 거 샀네.
1: 그걸 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0: 그냥 뭐 동네 삼땡리 가서 산 거 아니잖아요.
1: 아이 뭐 그건 뭐 그만 물어보세요.
0: 몇 단짜리인데요?
1: 어, 저 만 단이 많던데?
0: 이거 봐. 좋은 자전거 샀다.
1: 아, 그래요?
0: 정무주님이 휘둔 하나 뭘 자꾸 사네요. 드론은 에이. 먼지 쌓여 있죠?
1: 드론 제가 한 번 날렸어요.
0: 아,
1: 날릴 일이 없네. 아 미치겠어.
0: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고 싶어 했어?
1: 아, 뭘 자꾸 이렇게 사고 싶어요.
0: 아 귀여우신다.
1: 다 갖고 싶어.
0: 예, 뭐 네.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게 또 능력이니까. 그
1: 직장인의 네. 또 낙이에요.
0: 그러니까요. 네. 예, 누리세요, 누리세요. 언어 유희 다시 일해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아, 시간이죠.
0: 직접 또 써와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아 안녕하세요 유희준님.
2: 네.
0: 예 치과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어디가 네네네. 아프세요?
2: 아 그 왼쪽 아래하고 예. 오른쪽 위랑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사랑니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 사랑니 위치는 말 안 해도 사랑니 어딘지 알아요 제가.
2: 아 네. 예,
0: 사랑하시나 보다.
2: 에?
0: 예? 아 예 왼쪽 오른쪽 다 있네요. 네네. 자 입을 크게 한번 벌려 보실게요. 자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해서 자 기구를 낄게요.
2: 아 선생님 그 어금니 너좀 아파요.
0: 아이고 이래 여기 충치 있네 충치. 자 마취 할게요. 마취 해야겠어요.
2: 아 마취 아파 아 아픈데.
0: 여기 라미네이트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여기 임플란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2: 아이 살려주세요.
0: 자 따끔해요. 따끔. 치과 미루면 안 돼.
1: 저 이거 약간 실화 바탕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오늘 알아볼 단어 사랑니입니다. 제가 최근에 치과를 한 2년 넘게 안 가다가 갔는데 한 100만 원 나왔어요.
0: 아니, 관리 진짜 치아는 관리 안 하면
1: 아 그러니까요.
0: 와 엄청나게 크게 돌아옵니다.
1: 순식간에 나와요.
0: 예예.
1: 자 어금니가 단 안 뒤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를 뜻하는 사랑니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0: 그러게 이름을 왜 이렇게 예쁘게 붙였지?
1: 진짜 사랑하나? 네 뭘까요?
0: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용을 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1: 사실은 그렇죠. 네, 없어도 돼 이거는.
0: 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사랑이라고 붙였네. 네. 뭐 어디서 왔을까요?
1: 그러니까 미워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니는 치의학에서 지치라고 불려요.
0: 지치?
1: 네, 지치는 영미권 용어 지혜치아 Wisdom Tooth에서 따왔어요. 사랑니가 나는 나이에 철이 들고 이치를 깨달아 지혜로워진다 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0: 영미권에도 예쁘게 붙여주네.
1: 그러니까요. 지혜치약. 사랑니는 보통 사춘기 이후에 10대 후반부터 나오잖아요. 예. 이 나이가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라고 해서 사랑니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0: 예.
1: 네. 그 또 통증이 첫사랑을 알듯이 아프잖아요.
0: 아.
1: 그래서 사랑니라는 별칭이 붙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0: 야. 사랑은 첫사랑도 아프고 둘째사랑도 아프고 유독 이제 계속 아픈데
1: 계속 유독 아픈 거죠.
0: 아 유독 아픈 거야. 네. 처음이니까.
1: 처음이니까. 아. 자 하지만 국어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은 사랑니의 정확한 어원은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또 참고로 상원극에 나온 충치 있었잖아요.
0: 예?
1: 벌레 충자를 쓰는데 입속 세균이 직접 치아를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균이 음식물의 당분을 분해하면서 산 성분을 만들고 이 산에 의해서 치아 조직이 부식되고 파괴되면서 충치가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또 임플란트라는 단어도 나왔잖아요.
0: 예?
1: 이거는 사실 이식하다 안에 심어 넣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구조물을 심어놓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진짜 그 왕관 모양 약간
0: 맞아요.
1: 느낌이 나는 그거를 결합하는 그런 치료죠. 인공치아라고 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트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얇은 판이나 층을 덧대는 걸 의미합니다.
0: 예.
1: 치과에서는 치아 표면을 필요한 만큼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얇은 재료를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그 치료를 말하잖아요.
0: 예.
1: 사실은 또 맞는 표기는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레미네이트가 맞다고 합니다.
0: 어, 요거는 뭐 고칠만한데 요거 약간 삼천 느낌인데요. 라미네이트가 아니고 레미네이트.
1: 아, 레미네이트.
0: 레미네이트 했니?
1: 아, 레미네이트 했어? 원래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0: 강민경님이 사랑니 이름은 예쁜데 너무 아파요. 마치 사랑처럼.
1: 저 울고 계신 것 같은데 아침부터
0: 뭐야 왜 이렇게 감성이 돋아요.
1: 에이,
0: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1: 무슨 연애한 거야?
0: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굿모닝 FM이 개천절 대체 공휴일 특집으로 꾸며져가지고
1: 네.
0: 홍진 아나운서는 월요일 쉬시면 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화요일에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보내세요. 화요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FX의 첫사랑 니 듣고 올게요.

0: FX 첫사랑니. 아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형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고요. 금요일 4부는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위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엔 팀앱 대리,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코끼리 베이글닷컴, 아이로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3: 잘 부탁드립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잡나.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기리 베이글.com.
1: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2: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1: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2: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1: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2: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나아요. Now you.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4: 8시 16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오늘 아침 풍경 하늘은 파랗고 높은 산지로는 하얗게 서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백발령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그래도 햇살이 좋아서 기온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11.3도에서 출발한 서울의 현재 기온이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주는 7도, 세종이 10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 23도로 어제 낮 기온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조금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아침에는 살짝 춥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중부지방, 호남지방,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좀 겉옷 안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 근데 진짜 저랑 이제 나이가 같으시잖아요. 사실.
1: 네. 그렇습니다.
2: 이 코듀로이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이 자켓이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멋지게 소화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2: 예, 저는 반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계절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지금 어색하긴 한데 멋쟁이십니다. 예. 자, 나세용 기자님과 함께 키워드 뉴스 가봅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온도차 중수청 1일 코넬 7인입니다.
2: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온도차입니다.
2: 한국의 대미 투자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발표에서 한국과 온도차가 좀 있었네요.
1: 네, 같은 내용을 놓고 미국은 이미 하기로 한 일로 우리 정부는 따져본 뒤에 결정할 일로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인데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미국 기업들도 주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 일찍 SNS에 한국이 이 텍사스 가스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그리고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콕 집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났을 때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닌데. 네. 돈벌이가 되고 우리한테도 뭐 이득이 돼야 투자를 하는 걸 텐데.
1: 그렇습니다.
2: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1: 네, 트럼프 대통령 SNS가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영어로 워킹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워킹은 실무적인 사업성 검토를 한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부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공식 문서에도 상업적 합리성, 국내 법적 요건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써놨었거든요. 알래스카가 미국 중간선거 격전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알래스카 사업이 사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쟁점이 되는지도 저희는 궁금합니다.
1: 네, 이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의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에 액체화해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나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파이프라인도 깔아야 하고 LNG 터미널도 지어야 하니까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데요. 이익이 그만큼 날지가 불확실합니다. 엑손모빌 같은 이 미국 대표 에너지 기업도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고요. 일본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 파이프라인 까는 데만 3년, 가스를 실제 수출하기까지는 5년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2: 다른 두꺼운 투자는 괜찮은 거예요?
1: 이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 사업은 223억 달러 규모고요. 내부 수익률은 저희가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유가 많은 데이터 센터가 이 텍사스 지역에 많이 들어서니까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8기 중에 2기는 한국형 노형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이 미국 진출 기회도 얻은 셈이라고 그리고 국익을 지켜낸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능 굴종 외교라면서 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2: 예, 미국의 투자 압박이 이제 일방통행식으로 계속되는데 국익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중수청 1인입니다.
2: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오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1: 네, 지난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사라지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을 둘로 쪼개서 공소청이 기소,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받도록 재판에서 다투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동안 검찰이 해온 범죄 수사는 중수청 또는 경찰이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뭐 이런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던 시대가 마르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2: 네, 그런데 정작 출범하는 새 기관의 수장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1: 네,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재청이 됐는데 여권 강경파들의 반발로 여태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그것도 친윤 검사라는 건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맛집으로 알려진 곳을 가보니까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눴습니다. 현재 중수청은 수사관이 700명 정도 부족하고 사무공간이나 이 형사정보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공소청은 그래도 검찰청사를 이용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낫긴 한데 수장자리가 공석인 건 마찬가지고요. 근거 법령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 문을 열어두고 출발시킨 것을 비유해서 보통 개문 발차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야당은 지금 개문 발차도 아니고 개문 폐차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죠.
1: 네, 조금 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을 수장 없는 조직으로 남겨둘 순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파 설득에도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가 친윤이 아니라 오히려 반윤이라는 행적이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됐다고 엄호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한 인사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엔 윤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했고 그 때문에 지방으로 좌천까지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습니다.
2: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코넬 7인입니다.
2: 미국 코넬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죠.
1: 네,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학에서 남학생 7명이 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당시 20살 재학생이던 피해 여성은 최근에서야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녀는 코넬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란 곳에서 클럽 회원들이 준 술과 약물 때문에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예, 2년 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서 더 논란인데 이 이유가 뭐예요?
1: 당시 기록을 그리고 보도를 보면요. 사건 3주 뒤에 피해 여성이 대학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때 신고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검찰이 넘어가면서 집단 성폭행이라든지 약물 투여 관련된 그런 진술이 없어졌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피해자는 가해 남성의 사과를 받고 기억이 흐릿했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도 있긴 했는데요.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에 현실을 부정하는 큰 충격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이 자체 조사로 일부 학생을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내리고 마무리되게 됐는데 작은 마을 출신으로 알려진 이 피해 여성은 결국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그만둬야 한 상태입니다.
2: 예.
1: 그런데 이번에 피해 여성이 제출한 속장에는 단체 대여방에서 이 클럽의 단체 대여방에서 다른 남학생들에게 뭐 폭행 가담을 권유하는 그런 메시지 사진까지 첨부됐거든요. 뉴욕 검찰은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2: 가해자 중에 한국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요?
1: 네, 이 문제를 오래 파고든 코넬대 학내 언론에 가해자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에 이씨성을 가진 한국계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윈스턴 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분노한 대중들이 나머지 가해 학생들의 사진과 직장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오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네, 신한은행 대출 모집인들이 쓰는 홈페이지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킹에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고객 2만 5천 명이 대출 신청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시중 은행조차 AI 공격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핵심 한 줄, AI 전환 속도만 내기 전에 보안 준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2: 예, 아 이런 건 진짜 무서워요.
1: 네, 그렇습니다.
2: 자, 금요일이라서 신청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어떤 곡 신청해 주셨을까요?
1: 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신청하겠습니다.
2: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인데 최근에 대학 축제에서
2: 네.
1: 아, 이 노래가
2: 맞아.
1: 네, 나왔고
2: 맞아.
1: 그때 창을 하더라고요.
2: 아~
1: 저 같은 느크크는 감동받아가지고
2: 저도 같은 느크크이지만 제가 학교 밴드에서 드럼 쳤었거든요. 차우차우를 아, 네. 제일 첫 곡으로 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추억이 있습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덕분에 들을게요. 나수연 기자님 보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대체 특집 방송이라 오키뉴스 쉴 거니까 나수연 기자님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계속 듣고요.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희애님 운전하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4: 운전하고 왔대요.
5: 오, 정말요?
4: 이제 운전한대요.
5: 축하드립니다. 오늘 운전하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몇 곳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일산 쪽으로 가신다면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가 나서 평소보다 밀리는데 마포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올림픽대로가 더 수월하고요. 부근으로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가 모두 북쪽으로 여파를 또 받아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는 탄천 1교 부근에 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 반대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도 밀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 부근도 사고가 있었는데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기흥에서 신갈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언니 차 뽑았다. 널 데리러는 못 간대요. 초보 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요 목소리도 달라졌어. 목소리도 달라졌어. 목소리도 달라졌어.
1: 무슨 사람이 되십니까?
0: 예. 지난번에 이제 차를 뽑았지만 아직 초보 운전이라 그렇죠. 집에 모셔두고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실력이 느셔가지고
1: 제가 그동안 연습을 열심히 한 동기부여가 됐던 말이 있었어요.
0: 예.
1: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차키를 손에 걸고 오겠습니다. 아~ 라고 했는데 테디 기억 못하시겠지만 손에 차키만 걸고 오는 거 아니냐.
0: 아, 제가 그런 무슨 말을 했어요.
1: 마음속의 소리를 하신 거죠.
0: 그래서 도발을 했네. 도발을.
1: 두고 보자. 내가 차키만 걸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해서 오겠어.
0: 야~
1: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실제로 스케줄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운전해서 갔거든요.
0: 예.
1: 오늘 특히나 제가 너무 뿌듯했던 게 지하에 출연자요? 이렇게
0: 아 출연자만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출연자요? 아, 어디 오셨습니까? 굿모닝 FM 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딱 서고 나서 어머 나 출연자 주차장에 차를 댔잖아? 이러면 너무 뿌듯해가지고
0: 아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너무 대견해.
1: 진짜 감사합니다.
0: 예, 이게 사실 첫 걸음 떼기가 쉽지 않아요. 운전 너무 무섭잖아요.
1: 사실 저 보통 초보 운전 스티커 뒤에만 붙이잖아요.
0: 네.
1: 앞에도 붙였어요.
0: 잘했어. 잘했어.
1: 왜냐하면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가 어머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1: 초보 운전 여러분 진짜 예. 앞에 붙이시면 효과가 진짜 대단합니다.
0: 아 그래요?
1: 앞에 꼭 붙이시길 추천드립니다.
0: 앞에까지 붙이면 진짜 나는 무서워하고
1: 그렇죠.
0: 있어요.
1: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알아서 피해가라.
0: 아,
1: 초보 운전 여러분 전국에 혹시 다 앞에 붙이고 계시면 오늘의 방송을 들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0: 너무 좋다. 야, 이제 초보 운전에서 넘어가는 그 최고의 순간이 이렇게 MBC 주차장 들어올 때도 지하로 들어올 때 코너로
1: 그쵸.
0: 깊게 들어와야 돼요.
1: 골뱅이 주차장이라고
0: 골뱅이
1: 하죠.
0: 골뱅이 주차장 거기를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네. 뭐 인정입니다.
1: 그렇죠. 사실 모 구청에 제가 강연을 하러 갔는데 예. 거기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아, 여기를 지금 차를 지나
0: 여?
1: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손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0: 네, 오늘 만나볼 주제 뭘까요?
1: 네, 인플레이션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까지 세상 참 불안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 부자들은 물론이고요. 국가들까지 앞다퉈서 사 모으는 자산이 있으니
0: 있어요?
1: 바로 금입니다.
0: 아~
1: 그래서 오늘은 실물 자산의 황제 금 투자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0: 야, 제 평생 단 한 번도 금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사서 그 돌반지 이런 건 어릴 때 해준 거 같은데 제가 구입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반짝반짝한 금. 아, 이 금값 오를 때 저도 혹 했었는데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제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또 인상이 됐잖아요.
1: 네.
0: 금리와 금은 관계가 있을까요?
1: 네, 시소 같은 관계 역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0: 네.
1: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 아주 좀 쏠쏠하게 주죠. 근데 금은 아무리 많이 들고 있는다고 해도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금을 팔고 그러면 나는 이자 안 주는 금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뭐 달러라든지 뭐 예금을 사가지고 글로 옮겨갈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을 많이 파는 거니까 금값은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차피 뭐 여기도 이자 별로 못 받고 여기도 이자 별로고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금에 대한 안정성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금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0: 아, 이자의 유무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금값이 이제 비싸지고 있는 경우 요즘입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그게 요즘 시장의 좀 특이한 상황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0: 예.
1: 보통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나 최근에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금값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물론이고요. 이번에 한국은행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달러를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자산의 안전판 조금 더 튼튼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금을 사들이겠습니다. 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0: 오호.
1: 게다가 시장에서도 물론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긴 했는데 이거 금리 인상 해봤자야 또 언젠가 조만간 분명히 다시 내릴 거야 라면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금에 투자하려는 수요까지 몰려서 가격이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는 금값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금값은 어제 10월 1일 기준 온스당 1,111달러 정도 유지

0: 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1: 많이 올라 있어요. 국가도 쟁여드는 금이라고 하니까 또 더 탐이 나기도 하고 금 투자를 만약에 제가 또 해보고 싶다 해서 골드바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반지 사듯이 금은방에 뭐 가서 은행 가서 뭐 실물로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금고에 넣어두면 되나요?
0: 물론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막 진짜 뭐 금을 막 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바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게 또 물론 손에 쥐면서 아 나 이렇게 그렇지. 불을 검어 쥐었어.
1: 와, 예, 그럼 들어보고 싶다.
0: 뿌듯함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 수익 목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려고 한다. 요거에 요걸 생각하신다면 실물 금을 생각하는 건 좀 비춥니다. 오. 수수료 폭탄 때문인데요. 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골드바를 사실 때 일단 부가가치세 10%를 떼고요. 여기에 또 거래 수수료도 5% 정도 붙습니다. 어머, 어머. 게다가 그냥 골드바 말고 세공이 들어간 좀 모양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세공비도 추가되죠. 그러면 살 때부터 이미 마이너스 15% 이상의 손해를 우리가 안고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1: 그렇네요.
0: 금값이 내가 산 가격보다 15% 이상 폭등을 해야 겨우 본전을 건진다는 거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기에는 아주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물 금은요. 뭐 보통은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그럴 때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 시작부터 마이너스 15%면은 와 손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0: 그쵸?
1: 실물 말고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금을 조금씩 사는 거 이런 건 어때요?
0: 네, 괜찮아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통장 대표적으로 골드뱅킹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인 0.01g 단위로 아주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다라는 면에서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쉬운 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골드뱅킹은 살 때, 팔 때 각각 1%씩 수수료가 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값이 오르면 우리가 이제 수익,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예. 여기에 수익금,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게다가 이거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리 추천할 만한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금 하면 그냥 15%는 생각하고 맞아요. 해야 되네요. 와, 골드바 수수료 덩어리고 금통장은 세금 덩어리고. 자, 금 투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0: 네. 너무 단점만 말씀드리면 좀 아,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지금 제가 그래요.
0: 바로 끝판왕의 방법. 이 금 투자로는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증권사 앱 켜시고요. 금거래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실시간으로 금을 아주 쉽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KRX 금시장의 아주 큰 장점은 바로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열.
0: 게다가 거래 수수료가 있기는 한데요. 온라인 기준으로 0.2에서 0.3%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은 방법 투자 중에 방법 중에서 아주 저렴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네요.
0: 세금 떼이는 거 없이 금값 오르는 거 거의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오늘 소개드린 방법 중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비교도 안 되네. 비교도 안 돼.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세금도 없다. 야, 이거는 뭐 당장 앱부터 켜봐야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3번님이 결혼 10주년인데 반지를 할지 골드바를 살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오늘 방송 도움이 됩니다.
0: 오호. 그러니까 만약에 실물로 나는 꼭 만져야겠다 하면 그래도 반지보다는 골드바. 왜냐면 세공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1: 그렇지.
0: 골드바 추천드리고 그럼 난 실물 필요 없어. 그냥 재테크할 거야.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KRX 시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김재인님은 엄마 주얼리 산다고 뭐라 하지 마라. 재테크다 윤지야 씨여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1: 아, 아이들이 또 산다고 뭐라 하는구나.
0: 딸 아들이 아 엄마 주얼리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핀잔을 줬나 봐요.
1: 오, 세상에.
0: 하지만 어머니 주얼리보다는 뭐 이제 실물 골드바 혹은 KRX 금시장 추천드립니다.
1: 맞아요. 재테크라면 그렇게 하시고
0: 넹.
1: 그리고 자녀분들은 너네가 사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0: 맞는 말이야. 너네 벌어서 해주면 오케이.
1: 그래. 4056번님이 금은 안정성 때문에 사는 건데 요즘 AI 해킹 같은 불확실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0: 아하.
1: 실물금과 금 ETF 중 어떤 게 나을까요?
0: 굳이 고른다면 저는 금 ETF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 이제 어쨌든 금 ETF도 이제 실물 금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실물 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5%를 안고 시작을 하는 거여 가지고 비교한다면 ETF 추천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AI 해킹 뭐 무서워해도 AI 또 방어법 또 만들 거예요.
0: 맞아요.
1: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pop 데몬 헌터스 OST 헌트릭스의 골든.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 좀 떨어졌나? 듣고 올게요.

0: K-POP 데몬 헌터스 OST 헌트릭스의 골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금 관련 이야기 희애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진짜 많으시네요. 계속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최현님이 가지고 있는 끊어진 금반지, 귀걸이들이랑 순금 반지까지 다 바꾸면서 구매하고 싶은데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적기인가요?
1: 이거는 우리 조희영님 문자랑 같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희영님이 금값이 올해 초에 막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쭉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결국은 지금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번 주는 살짝 내리긴 했으나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고점 상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금은 그냥 주식처럼 지금 싸니까 들어갈까? 비싸니까 사지 말까? 이거보다는 이게 안전자산이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조금씩 샀을 때 나중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줄 그런 자산이라고 보고 고점인지 저점인지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할 때는 이 금만큼은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묵묵히 조금씩 사는 걸 추천한다. 라는 게 가장 정석의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지금 뭐 팔아서 다시 하고 싶을 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쪽이니까
1: 맞아요.
0: 지금 뭐 저는 뭐 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르시면 될 것 같아요.

0: 송현주님이 콩알 금이라도 모으는 게 좋은 건가요?
1: 안 사는 것보단 나은데요. 콩알 금도 어쨌든 실물, 그러니까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현금 조금 모았다가 KRX에서 사고, 현금 조금 모았다가 KRX에서 사고,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굿모닝 FM 태입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속 경제 사전. 자, 오늘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1: 네, 금이 안전자산의 황제인 이유입니다. 바로 환금성입니다.
0: 환금성. 뭐예요?
1: 이게 어떤 자산을 내가 원할 때 현금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미술품은 아무리 비싸도 이게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 뚝딱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0: 어렵죠.
1: 하지만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시대나 국경을 다 불문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당장 현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이 막강한 환금성 덕분에 전쟁이 나거나 뭐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거죠. 특히나 이 용어는요. 경제기사에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0: 네. 황금성. 당장 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한 경제 용어 덕분에 하나 챙겨갑니다.
1: 좋아요.
0: 자, 광고 듣고 와서 또 마무리할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언제 어디서나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9: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출장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팬테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항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고모니 FM채입니다. 미라클 머니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했는데 금 관련 이야기 했어요. 마칠 시간까지 왔습니다. 6750번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금 한 돈 4만 원이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언니가 졸업 선물로 금반지 3개나 해줬는데 요즘 금값을 보더니 하나 달라고 농담하네요.
3: 어허. 아니 옷 한 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1: 해줘도 충분하지.
3: 하나 주는 건 안 될 것 같고.
1: 하나 너무 커.
3: 지금 가격으로 치면 너무 크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간혹 착각하시는 게 어 나 주가 올랐어 아직 현금 안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막 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지금 이 금도 현금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지.
0: 환불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막 밥 정도 비싼 거 옷 한 벌 정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 야, 아 기분 진짜 좋겠다. 근데 아 어릴 때 금 안 사고 뭐 했진 않아요. 아 저도 이제 저 사실 초년생일 때 금이 한 8만 원 한 돈에 8, 9 그러다가 한 12만 원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돌반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0: 맞아.
1: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어,
0: 하지만 우리 앞으로 봐야죠. 이제 껄무새가 되면은 이제 가슴이 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어. 앞으로 미래를 봅시다.
1: 예, 어, 팩트 폭격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계속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미카의 We Are Golden 띄워드리면서 시혜 씨와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봉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마을
2: 토종순대. 방송비디오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첫 곡은 목요일 날 초성 퀴즈 초성으로 네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자 보통 리메이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원곡만 못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다는 얘기인데 이 곡만큼은 다비치의 원곡에 비해서 자신만의 색을 좀 더 진하게 입혀서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다비치는 애인을 잃은 버전이고 이분은 나라를 잃은 버전이다. 다비치는 이별, 이분은 사별. 자, 얼마나 절절했었는지 이 깊어진 가을 오늘 이 노래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10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